0: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와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1: 아 그거
0: 유치원 선생님 네, 일상을
1: 우리 한 번씩 봤잖아요. 그거.
0: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똑같다고.
1: 아.
0: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빗금 치셨어요? 빗금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0: 아
1: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 좀 전에 제가
1: 학생들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2: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아 선생님
2: 네,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0: 그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2: 그렇죠.
1: 형님 한 분이시잖아요.
0: 교사를 하신다고요?
2: 그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딱 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만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2: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5: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6: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4: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0: 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 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3: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빚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 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저도 공감합니다.
5: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4: 맞아요.
5: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4: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에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5: 아이.
4: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 근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회 이론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0: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을 때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1: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0: 아, 그래요?
1: 한쪽만 고생하면 안 돼요.
0: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1: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고생해야지. 우리 애기만 품으면 쓰는가?
0: 맞아요, 이게.
1: 그죠?
0: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버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버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지.
0: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음 추스리는 애, 이것이 또 질문을 하네.
0: 자, 와이버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버 또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근육하셨습니다.
3: 근육하셨습니다. 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0: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0: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소주 한잔 드시면서 근교팀을 보시는군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외국어 공부?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0: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1: 아, 이복의 대학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0: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1: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0: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1: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0: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2: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0: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0: 저야 영광이지요.
2: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4: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2: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4: 호랑이?
2: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4: 정말?
2: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4: 삼화사?
2: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4: 수륙제가 뭐야?
2: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궤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4: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2: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5: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2: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6: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5: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6: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5: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6: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1: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6: 예.
1: 아이고,
0: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1: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2: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5: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1: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2: 어린 새끼들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3: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3: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4: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4: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4: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3: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7: 뭐가?
3: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0: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3: 그런가?
0: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3: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3: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8: 윤필거사!
4: 어이구!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8: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4: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8: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4: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9: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아닙니까?
8: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4: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0: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2: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3: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의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1: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에비륵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3: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0: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3: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0: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3: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에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0: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에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에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0: 유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안돼!
3: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8: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7: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시 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 사직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 맞았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지역 문화와 경제가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환경문화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6일 정념 스님이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경우 스님도 선운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행정수반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바라며 공정선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 이후 월정사에서 22년간 정진해온 정념 스님이 지난 6일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불교는 국민 곁으로를 원력으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같은 날 총무원의 주지 사직서를 제출하며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른 겸직 금지 사직 시한은 오늘까지로 내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외에 24개 본사에서 교구 종회를 열어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를 통해 종단의 새 수장이 선출됩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종단 안팎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단 내 주요 종책 모임인 불교 광장을 비롯해 각급 신도 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과열 경쟁이나 흑색 선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종책 대결을 펼쳐주길 촉구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안 마련, 포교 시스템 혁신, 재정 자립 등 종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300여 선거인단이 치르는 간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 간 종책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사부대중 전체가 종무 행정 비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9월 3일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와 안정감을 이어가기 위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천년고찰 봉선사 연지 일대에선 남양주 대표 문화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바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인데요.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연꽃축제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전날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연꽃을 스쳐 시민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고 신나게 합니다. 반야심경을 경쾌하게 재해석한 JH 콰이어의 무대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내고

0: B보이 그룹의 화려한 춤사위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공선사가 낳은 실력파 가수 이하윤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시원하게 가르며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왔던 남양주 공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꽃축제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도록 제가 지내게 되겠다며 헌신을 약속했던 주지호산 스님은 올해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 디지털을 도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진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0: 이번 축제엔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퇴한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훈 스님, 관음사 주지 허훈 스님 등이 참석해 축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2: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면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회를 밝히는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제에 깊이를 더한 원로 스님의 메시지도 사부대중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3: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0: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뜻깊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스가 마련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봉선사에서 베푸시는 그런 나눔의 가치가 남양주시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정치인들은 오늘 이 앞에 브로셔 앞에 써있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연꽃이 될 수 있도록 늪 진흙처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미스트로 3 우승자 정서주를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시민들은 잊지 못할 힐링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6: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신나서 막 춤췄어요. 이제 봉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0: 이날 봉선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전법 활동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세대 포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에게 연꽃 향기와 함께 마음 평안을 선물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 축제. 축제의 생생한 현장은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16일 오후 1시, 1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7: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환경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스쥐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지구본.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이 모여 완성된 이 지구본은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상징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실천을 다짐하며 서명운동에 마음을 보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과 불교 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 함께 숨쉬다 ESG를 개최했습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의 가치를 불교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9: 자연이 숨을 쉬는 곳이어야 우리 인간들도 숨을 쉽니다. 일체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지구도 건강합니다.
8: 개막식이 펼쳐진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은 스님의 웅장한 법고 연주와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어떻게 자연 생명과 연

0: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BTN 불교TV의 간판 프로그램 진명스님의 지대방도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 에스토니아 출신 환경운동가 마리엘 씨가 공개방송에 참여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1: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진짜 이거는 위기사항이고 재난이다.
2: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부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0: 전국 비구니 회관 로비에 마련된 나눔 장터에선 착한 소비와 재사용을 실천하려는 사부대 중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비구니회의 노력에 조계종단 차원의 관심도 더해졌습니다.
3: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어주며 소외된 이들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닿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전국 비구니회의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불교가 던지는 다정하고도 강렬한 환경 메시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한여름밤 도심 한복판에서 별빛 아래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조개사인데요.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불을 올리고 도량을 둘러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진 특별한 여름밤,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5: 서울 종로 한복판, 도심의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개사 도량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문화와 전통 사찰의 템플 스테이를 접목한 조개사 연꽃 캠핑 스테이의 현장입니다. 조개사는 이번 행사에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보였습니다.
6: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절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취지로 기획했는데 예불도 하고 또 사찰의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한껏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5: 오후 6시 저녁 예불 시간 처음 접하는 사찰의 낯선 의식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대웅전 삼존불의 손 모양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처님의 수인을 따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보각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량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두 손을 모으고 저마다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찰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값진 시간이 된 겁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캠핑인 만큼 폭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조계사 측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쾌적하게 진행됐습니다. 캠핑존 곳곳에는 야외 에어컨 쿨러와 냉풍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아이들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가운 음료가 넉넉하게 제공됐습니다. 또 전문 안전요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동선을 살피고 일정을 함께 소화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7: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러저러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맨날 복잡했는데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8: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이 행복해요. 다음에 또 오자.
9: 제가 경험하기에는 셋다라 아주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서 그래도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좋고 마음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5: 텐트 사이를 누비며 단체 게임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0: 화려한 리조트나 깊은 산속 계곡은 아니지만 연꽃이 만개한 사찰 앞마당에서 보낸 하룻밤은 참여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날의 선물이 됐습니다.

0: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1: 템플스테이의 일부 미흡한 운영을 지적한 SBS 보도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신륵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방치 의혹이 제기된 반야사는 지난해 4,000명, 올해 1,800여 명이 찾은 정상 운영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관사 역시 지난해 1만 명, 올해 6천여 명이 참가했다며 공식 사이트 개별 예약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미운영으로 보는 것은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단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실제와 다른 보도로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8일 여름밤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제6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엄사 화엄원 앞마당에서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 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 주제곡과 영상을 즐겼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사회를 맡아 배우 리사, 김신희, 백주연 등이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OST를 불러 한여름밤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지 우석스님은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에서 도시인들이 힐링하는 참여형 문화 공양이라며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화엄사는 행사 중 행복 나눔 기금을 모금해 구례지역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단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이전과 종책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항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삼보 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의자 능각히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

검정사나 선찰대본산 검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9: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포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복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4: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6: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

0: 04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4: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정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6: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차 백거이 지 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락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동물들, 나무들, 곤충들까지도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마음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을 가고자 하면 걸음을 동쪽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쪽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늘 선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선명상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한국 불교가 세계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제 선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행사를 담당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국 지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 스님들과 실무자들에게 강의를 두 차례 했고요. 또 8주간 선명상 강의 도중에 마무리할 때 또 템플스테이 선명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선명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 3박 4일간 강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명상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인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늘 걷다 보면 거기에서 만나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역할도 주어지기도 하더군요. 선명상은 사실 늘 깨어있게 하는 삶이고 또 지혜로운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성가기감을 보다가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너무 적확한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일으키고 또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의 일어나는 생각들은 점점 밝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분별하고 욕심을 부리는 속에서 밝은 지혜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화가 나 있거나 또 짜증을 내고 있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밝은 지혜가 나올까요? 또 아무리 과거에 경험, 지식,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추측 상상의 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답일 뿐이죠. 그걸 망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은 바로 어두운 무명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선명상, 또 선명상의 전통은 바로 참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또 고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 요 속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발달되어진 선 명상은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이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리고 고요하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제 그런 이 본바탕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심이기도 하고 그걸 본래심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본래심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바로 내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참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참다운 성품을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 현재 어떤 것을 하면서 늘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온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주인일 때도 있고 현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미래가 주인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과거나 미래가 주인이 돼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명상은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명상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선명상을 이제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600년 동안이나 쭉 불교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안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8만 대장경에 고구정령한 법문도 있고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가르침 따라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깨달음을 얻고 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참선하는 방법을 그동안에는 수행자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의 가르침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참선은 우리와 멀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깊이 있는 수행보다는 좀 넓이 있는 수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좀 더
가볍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스님들처럼 일생을 목숨 걸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한 1600년 전쯤에 중국의 천태지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바로 이 몸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요. 그리고 신법은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색법, 몸으로 하는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되고, 출가해서 수행한 분들은 마음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적인 명상은 몸으로 하는 수행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 선명상에 들어가면 이건 깨달음의 명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신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97년도에 백양사에 계시던 서홍 큰 스님께서 그때가 87세셨어요. 근데 저는 손자상자거든요. 저를 불러서 금강수자가 내가 그 1974년도부터 늘 주장하던 참사람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람 운동이 뭔가요? 그리 질문을 했더니 스님께서 그때는 이제 20세기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는요, 농경사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사람의 욕망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이 늘 있고 또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지금은 과학의 시대거든요. 이 과학은 이 사람의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고 또 냄새, 맛, 또 어디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의 욕망이 극대화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환경 파괴와 오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이 너무 크다. 앞으로 인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다간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지고 핵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파괴하고 변형시킬 정도의 무기들을 지금 인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정말 위험스럽다. 나중에 이 인류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들인지 그렇게 걱정할 것이고 또 정말 인류가 멸망할 수까지 있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은 참사람 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사람 운동은 그래서 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운동과 그리고 사람이 욕망의 가장 끝지점에는
평화롭기

를 바라는 마음,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데 2600년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평화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이 본래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달마대사도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도 늘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함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안에 마음의 본성의 주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평화로움의 주인 되고 행복의 주인 되고 자유로움의 주인 되는 삶을 살수 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과학에 의지하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에 의지하고 개발하고 찾는 그 수행하는 마음이야말로 인류를 다시 되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선 수행법을 일반화하는 데에 노력하게 된 겁니다. 25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그 IMF 외환위기 이후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굉장히 이제 물질적 변화에서 심적 변화로 이그큰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저성장 사회가 되어지면서 마음의 갈등의 문제가 더 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오히려 갖가지 명상법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심리치료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정신질환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자살로 죽는 율이 훨씬 두 배나 한국 사회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전쟁이 더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BTN에서 이렇게 명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보급하는 것은 바로 큰 공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선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상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깊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의 한계도 있고요, 늙음의 한계도 있고, 병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하루 세끼두 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지금은 이제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생은 짧잖아요.
아무리 길다고 한들

100년 이내거든요. 짧은 인생인데 이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그런 노력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탈을 이루고 바로 발견하신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심이 있다, 누구든 다 완전하다 하는 그 바로 우리 본심, 이 본래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이죠. 완전하지만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 망상만 싹 걷어버리면 자기의 본래 성품인 지혜와 자비심이 드러난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드러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언인 것이죠. 또 선의 가장 초조이신 달마대사 있어요.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의 첫 구절에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 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객진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을 향해서 앉아라. 이 앉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요히 벽을 향해서 앉다 보면 모든 게 다 쉬어지는 거죠. 갖가지 감정도 쉬어지게 되고요. 내 아르마리도 다 쉬어지게 되고 또 비교해서 분별하는 것도 쉬어지게 되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쉬어지게 되죠. 쉬어지고 쉬어지고 쉬어지면 맑아졌다가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마음 공부의 방법인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달마대사로부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는 선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신 분이세요. 어떤 이 완전한 성품 또 이런 완전한 인격자, 누구든 최고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다른 사람에게 보시도 하고 공덕도 짓고 이번 생에 노력도 하고 고통스러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이게 이제 원만성불이거든요.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부처가 된다. 우리 또한 지금 수많은 공덕을 지어야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육조 해능대사는 원만성불이 아니라 견성성불이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은 무념하고 무상하고 무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념하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왜 이리 생각이 많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는 본래 생각이 이렇게 많은가? 본래 걱정이 많은가? 본래 화가 많은가? 본래 짜증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분별하는 마음을 이전에는 아주

번뇌 망상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 그 평화로운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마음, 생생한 마음이다. 우리는 늘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말이죠. 그래서 늘 현재를 보는데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현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 또 아니면 실망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 떼놓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있게 만드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본래 성품은 늘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성품이 현재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다. 늘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 어느 때에 도움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실망으로 오고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발원지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가 뭔가를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할 뿐만 된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나 바로 머무는 마음이 없이 베풀고 그걸로 끝, 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과 행복한 늘 살아있는 마음과 그리고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본래 있다. 그게 나의 본래심이다. 이 본래심을 찾아서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물건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늘 모양과 색깔을 보죠.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것도 다 상이에요. 이것들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구별이 있잖아요. 각가지 거기에 따라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가령 저 지난 여름에 해운대에 모래로 각가지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 저건 호랑이, 저건 용, 저건 다람쥐, 저건 토끼, 저건 사자. 이렇게 보는 것은 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은 뭐예요? 다 모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래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요한 마음이고 늘 살아있는 마음이고 늘 자유로운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제 해능대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이 주인공은 바로 이것은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산대사는 바로 밝음과 신령스러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우리의 변화성은 자비심이고 덕스러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품이 밝은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는 늘 거기에 맞춰서 지혜가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이 본 마음으로, 이 본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밥을 먹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이 삶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일으켜서 그 본심으로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달마대사의 혈맹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공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였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 본심이고요, 옹졸한 마음은 내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은 늘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그 노력 중에서도 올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발을 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0: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6: 당했다!
7: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6: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0: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1: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5: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로구 유황 임재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라고 한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석가모니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느냐?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방편으로 이제 뭐 하겠죠.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조금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근데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이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도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그건 뭐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무한한 세월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방편의 말인 겁니다. 방편으로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 쉬운 공부가 아니니까 오래오래 꾸준히 이제 잘 해야 된다. 뭐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뜻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말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생을 태어난 이후로 평생을 분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왔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본래의 본래 면목 우리의 그런 진실은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뭐 일상적인 우리 세속 생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죠. 다 바깥에 있는 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일에만 다 관심이 있고, 전부 그쪽만 말을 하고 있지. 네? 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리 뭐, 실체랄까? 우리 마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말을 하진 않습니다. 또 뭐, 잘 모르고. 설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해도 그것도 말 그대로 심리, 마음의 어떤 결이랄까, 리라는 게 어떤 뭐 그런 결 같은 건데, 그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연구지, 마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거든요. 예. 마음 자체는 모양이 없는데 그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아니고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만 하는 얘기고 설사 또 불교 안에서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또잘안 해. 잘안 하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많이 뭐 봉사를 하라 뭐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하시오 뭐 이런 소리나 듣지 너네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고 교가 가르침이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면 무슨 깨달음이냐, 그러면은. 이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 자기 마음의 실체, 실상. 말하자면 이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지, 바깥 세상의 이치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고, 우리 불교 부처님이 가르치면 부처님은 세속을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세간 얘기. 그러니까 세속을 벗어난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걸 이제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 자기 마음, 우리 각자 스스로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고, 실상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 거니까, 거기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할게 없어요.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뭐 어려울 건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느냐.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전부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말하고 배워가는 건100%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나 우리가 가르침을 말하는 거나 그걸 듣는 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니까. 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생각 속에서 뭐 좋다 싫다 그러 하면서 이제 자기 기분 감정 느낌 뭐 이제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런 걸싹 놔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라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실제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이제 선사들도 문득 공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정도가 되려면은 수십 년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늘 뭐, 해봤던 얘기거든요. 그게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막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러면 나는 뭐 불가능하겠구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깨달음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만 할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킨다면은 이제 불교는 망하는 겁니다. 극소수 사람만 불교를 하겠지. 그럼 불교 망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리 뭐 불교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다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리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는 어디, 불교 신자로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그냥, 처음에 접근은 학문적으로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다는데 뭘 깨달았길래 저래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뭐 저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는 말을 자꾸 할까? 근데 이제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잖아. 그 사람 사람이거든.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뭐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내라고 못할 게뭐 있노? 그냥 그런 생각이지,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지.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도대체 뭔가 있긴 있겠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불교라는 것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고, 그게 뭘까? 그런 궁금증이죠.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하는 거지. 그걸 뭐 너무 막그 엄청난 일처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너무 또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불교는 막 깨달으면 별거 아니야. 그냥 며칠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습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무슨 까닭에 석가모니는 80년 뒤에 구시나가라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겠느냐? 그 석가모니가 구시나가라성에 있는 사라상수라고 나무 두 그루, 그 쌍수라는 게두 그루 나무란 말이거든. 사라나무 두 그루 그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뭐 80년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분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약간의 뭐랄까, 뭐 지혜랄까, 약간의 안목은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서 경전이나 성서라고 하는 종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중생, 우리가 중생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쓰는 언어가 있는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 때, 삶 속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떤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얘기,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뭐 녹음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직접 찾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란 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별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언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의 실체는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마음이 뭡니까 했는데 이겁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여기서 다 마음을 다 깨닫습니까? 다 아느냐고. 손가락만 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모르고 일상적인 언어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얘기, 뭐 우리 뭐 또는 뭐 인도의 뭐 힌두교 경전도 있을 것이고, 불교 경전 또뭐 기독교에서 경전 안 가고 뭐 성서라던데, 거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전부 종교 언어인데, 그거는 이 중생 세계에 관한, 분별 세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 도라고 하는 거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불성이라는 여기에 관한 얘기, 기독교로 치면은 하느님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해서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뭐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이제 100% 거짓말은 안 해요. 그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있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거를 체험을 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그전에는 몰라요. 예,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곧이곧대로 이해를 해서, 아, 정말 그런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오해인 겁니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 뭐, 온갖 종류의 부처님이 있고, 온갖 종류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불이니, 뭐, 아미타불이니, 뭐, 보살도 무슨,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관세보살. 근데 이런, 정말로 그런 부처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런 보살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오해가, 그런, 그거는 이제 중생의 언어로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전부 방편의 말인 겁니다. 이 깨달음,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걸 가리키기 위한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 이제 이름을 방편으로 붙인 겁니다. 수단으로서 말을 했다. 이걸 제일 쉽게, 이제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쉽게 예를 들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뭐 비유적으로 거울에 비유했듯이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쉬운 비유로 할수 있는 것은 우화 같은 거. 이솝우화집을 생각하고 이솝우화집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그죠? 뭐, 여우와 심포도, 개미와 배짱이 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정말로 그런 개미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 옆집에 그런 배짱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한테 뭔가 깨우쳐 주려는 교훈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 그거는. 그런 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사실을 말하는 듯이 말했지만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경전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데 이제 여우 배짱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얘기잖아요. 뭐 놀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해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우화라든지 옛날 뭐 신화라든지 또 옛날 고전소설. 고전소설도 대체적으로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그죠? 선을 권하고 악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뭐 흥부와 놀부. 그리고 뭐, 야, 조선시대 그러면 흥부하고 놀부가 어디에 살았노? 그 어디 족보가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거를. 흥부 놀부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뭐 그런 우리가 뜻으로 그걸 알아듣지, 흥부놀부 얘기를 두고 흥부 진짜 사람 데가 어디지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종교 언어도 전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야. 그게. 그걸 사실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 흥부놀부 얘기를 보고 흥부하고 놀부가 뭐 성이 뭐고 족보가 어디 뭐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찾으면은 그 소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디전이고 딴짓을 하는 거거든.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 종교 경전의 언어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근데 그 교훈이 이제 세속적인 거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이 그런 체험이 없는 입장에서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만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경전을 제대로 읽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야 돼. 해야 될 거, 해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면은 이제,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했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체험을 해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중생이, 중생심, 중생심 우리가 분별심이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중생이 중생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은 부처님 말씀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된다. 옛날부터 내내 했던 말이에요, 그게.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방편입니다, 전부가.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의 실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의 세계가 있고 그런 보살의 세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개미와 배짱이 같은 얘기라고, 이게 전부가. 진실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자기 마음에.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한테 원래부터 갖춰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야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고, 실제 뭐, 인도에 뭐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고, 활동한 분이잖아. 그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이제 그런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얘기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경전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경전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분별되겠죠. 분별돼서 어떤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경전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세속 세계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세간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설사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역사책이 아니고 경전인 한에서는 그것은 어떤 이렇게 세속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우리 생각할 수 없고 분별을 벗어난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런 걸볼줄 모르면 뭐 경전이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이건 역사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우리 각자의 진실을 깨닫도록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우리가 구제도 되는 게 아니고, 구제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실을 깨달아야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죠. 중생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요도는 뭐 그런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 말이지. 내가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인 거죠.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종호가 부처이다. 이게는 이제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이런 특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32가지 모습이 있고 8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은 전륜 성황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30 이상 80 종호는 깨달은 부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륜 성황은 어떤 사람이 전륜 성황이냐면은, 인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쇼카 왕이라고, 인도를 통일한 왕, 중국으로 치면 진시황 같은 사람, 서양으로 치면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렇게 통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이제 그 통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전륜 성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왕이지. 전륜성황도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30 이상 80종호란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종원이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모습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게 참모습이다. 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게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도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소리 모습 있잖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그 다음에 냄새 모습이 있죠. 이게 무슨 냄새냐, 장미 냄새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건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맛도 뭐, 신맛, 짠맛, 단맛 뭐. 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감 같은 거, 느낌, 생각, 다 모습이 있어. 분별이 되는 건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습 없는 것이 참모습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진실은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다.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여튼 드러난 것에서 뭔가 부처를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뭘 모르니까 뭐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알아보려면은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을 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그말 같으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특별히 뭔가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보통 뭐 자비롭고 뭐 부드럽고 인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분별 세계거든요. 겉모습이에요, 다. 근데 이제 그 이런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좋은 부처님이라면은 중생들 가운데에서 최고로 뭔가 좋은 것만 합해놓은 게 부처겠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상이 만들어낸 그 견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하면은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뭔가 깨달은 사람은 탁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뭐,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다.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막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자비롭고, 뭐, 이럴 것이다. 그게 중생의 생각이죠. 어떤 상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실제 깨달으면은, 모습 없는 게 진짜 모습이요. 아무 상이 없어요. 아무 뭐 깨달음 이렇다, 부처가 이렇다 이런 게 없어, 아무것도.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만이 알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항상 뭔가 좋은 걸 자꾸 생각하겠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얘기를 해봤자 모두가 헛소리고,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어떤 모습의 몸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과 관계없다. 모습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은, 부대사가 금강경을 갖다가 이제 주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양조 부대사 금강경 송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부대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부대사가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바르게 불교를 본다면은 이제 여기는 어떤 뭐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뭐 저렇다 할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방편으로 세속과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세속과 대비 이게. 이게 공이다, 텅 비었다, 그런 거는 세 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 색소 행식이 뭐가 있다. 육체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가 그게 세 속이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다에 대한 상대적인 말입니다. 없다란 말은. 공이다, 없다, 뭐. 그다음에 분별을 이법이라 그러거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니까 이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불이법이야.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그 세속에 관해서 상대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게 이 자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방편의 말인 거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면은 뭐 그냥 단순한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한 현실이고 당연한 현실인데 여기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뭐할 말이 없죠. 여기는.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하고 세속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거는 모습이 없어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유마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견문각지는 경계지법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견, 볼견자, 문, 들을 문자, 보고 듣고, 그다음에 각은 느낄 각자예요. 느끼고 지, 알지자, 아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경계, 중생세계다 이 말입니다. 분별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이 아니다.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요게 한번, 요게 이렇게, 이게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지. 하여튼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다 그냥, 뭐가 뭔지 모릅니다. 법이 뭔지는 몰라요. 아무리 불교 경전을 뭐, 팔만대장경을 뭐, 딸딸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한다 해도 직접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말이란 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진실함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직접 겪어봐야 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불교가 중생을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라는 게 삶과 죽음의 쳇바퀴 같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불교 처음 배우면 누구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모르죠. 그거는 그냥 뭐 해탈한다. 뭐, 열반에 들어간다, 깨닫는다, 뭐, 삼매든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뭐,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하고 이제 한몇 년만 있어도, 아, 불교가 이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구나. 라고 문득 그게 탁 자각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딘가, 뭐가 어딘가를 가든가 하여튼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럼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일도 없어. 없는 걸뭐왜 벗어납니까? 이게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딱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일도 없어. 근데 그거 저 뭐야 반신경에도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공에 대한 얘기 시공중 해놓고 시공중에는 무 생로병사 상과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 생로병사 진 이래 상과 죽음이 끝나는 일도 없어. 상과 죽음이 진다할일 끝난다 끝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깜짝 놀라죠. 불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뭐, 극락정토로 간다는 둥, 무슨 뭐, 어디, 그런 건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야. 그게 방편의 말이야. 그게 전부가. 상상했던 거는 전부 방편의 말인 거고, 실제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무 일이 없다는 원래부터 공이라는 건 처음부터 공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건 또 온갖 일이, 겉으로는 막 온갖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비유를,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또 거울 얘기를 할수 있는데, 거울을 모르는 어린애가 거울 처음에 봤을 때, 거울 속에 애가 아장, 뭐, 이제 아직 거울 모를 정도부터만 이제 좀 키 다닐 때, 키 다닐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치고. 그러니까 왜 애가 저기 기어오고 있어? 또 뭐, 거기 옆에 뭐, 내 먹을 거리도 있고. 그럼 처음에 자기는 거울을 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게 실제로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왜 나가 있느냐 하고 또 뭐, 거기 먹을 거리가 있으면 뭐 저놈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가 이제 뭐 가서 직접 거울을 만져도 보고 또 이렇게 뒤도 보고 이렇게, 이거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걸 이제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울 속에, 이제는 거울을 봐도 거울 속에 아무리 아이가 나타나고 뭐 어디 뭐 먹을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건데 뭐 그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우리는 삶 가지고 뭐, 뭐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되지 하는, 그게 마치 거울 속에 뭐가 있는 거라 딱 거울이 뭔지도 모르고 보는 애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중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알고 나면은 와, 관심이 없어. 이제 그거 뭐 그거 있던가 말던가 그런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는 말든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네 원래. 원래 아무 일이 없는데 온갖 게다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만은 보이긴 하는지만은 이제 나타나 있긴 하는지만은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런 진실이 이제 자기한테 확 드러나니까 이제 성도병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그렇게 그런 이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중생은 불교 부처님이 중생은 이렇게 제도했구나. 딱 자각이 되더라니까 그게. 체험하고 한몇 년, 얼마 안 지났어요, 그때가. 예. 한몇 년, 한 3, 4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아, 중생이 어떻게 제도가 되지? 그건 이제 궁금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정말 묘법인 거예요, 묘법.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묘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중생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현하는 말들이 생사적 열반 이런 말들인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 살면서 막 윤회를 하고 있다는데 애초부터 열반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회를 하냐 마냐,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망상이야, 그게 전부가. 윤회가 있니 없니,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뭐 윤회가 끝나고 어디 뭐 윤회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가 다 망상이고, 원래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 일생을 그려놓은 팔상도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도솔천부터 시작하거든. 도솔천에 있다가 흰 코끼리 타고 뭐 엄마 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도솔천이 1번인데 그 도솔천 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미 중생 제도는 끝났다 이렇게 딱돼 있어 그게. 그래,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근데 애초에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끝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자기가 살아보면은 자각을 하게 돼. 아,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을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공을 체험해 봐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5: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있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 보이 강대 제 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 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개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이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이슬이 저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 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딱 찍,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과 이러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진져라. 간장해야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되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네.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붓으로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눕어버는데. 그 어른 스님, 그 장대묘 교망 녹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땡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붓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화나지요.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그걸 다 해야 된다. 수 중생 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위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환희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미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맨한 게 지금 말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 먹으면 되지. 아무나 젖 내려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싸이 이러고 이러면 되겠나 이겠죠.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법계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터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대원하되 또 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보살,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고요.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이 일체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성근에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동이 밑가시려 본데. 일제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 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 하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받는,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요. 평등하고 고요.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능연하야 종종불실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 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예?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되어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에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몽구스처럼 나를 갈보려고 따겠는데 몽구스 알아요? 앙앙앙앙. 그자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성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불, 2정수,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 그래 댕긴다는 그런 성근이 있어야 돼, 성근. 그런데 별나다 이러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후라리고 그런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관세음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시편품 할 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을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천진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요. 예? 천진보살인 천진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 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진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은 중국 못 가잖아요. 내가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라 합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하암 살림 할 때,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그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별난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선생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예,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에? 이게 하암수요. 하암경이라는 이 경전은 그건 코스 요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입법개품 저기 어디 뒤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야! 네.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다.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배옷같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빤떼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등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게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빼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암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 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이 대성하여 불가사이한 또 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이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이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이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체급수에

무유 휴식이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부처님의 수레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성이라, 바라밀수레라고 합니다. 바라밀수레. 부처님의 수레는 보리성이라 할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라밀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성. 성년자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배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배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배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 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뚝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배잖아요, 그죠? 뚝대기. 그리고 중간에 앵간히 지탱해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혹이라 하지요. 혹이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혹이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락 잎사귀, 이삭 따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한번 알배긴다, 이거. 중복 때두번 알배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래 팔다 마 죽겠다.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배겠다.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삐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돼 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고개를 써요. 그게 못 빼앗아서 그래. 고개를 안 쓰고 뻣뻣하게.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이 불루구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안 들을 말다 들어도 뿔따구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가 해보자고 달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아, 철좀 들어라, 철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남 막말할 때라죠. 저거는 이 한갑 지나도 철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나도 철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의 이제 서원이라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 성취원이라 큰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수레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전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성 불퇴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처음부터 불교를 공부하고 싶으

헛되어진다 이 말이죠. 예,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적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한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

심을 즉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 영담 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회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네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분인데 우리 연사 선생님이 네 신심은 희한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이 의협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 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 갖다 야광 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 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그 중생을 이렇게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불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선생님 보고 그랬지.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급식 해라. 무료급식 변정각이다. 에이?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어쨌든지 그 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 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게 벗겨갖고 끄덕여 흐은 것 같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것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 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나무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뿌리고.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가 제 소금 뿌리기 같아. 아이고 그 남이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건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웃는다니까. 막 손 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 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링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격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치박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어.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내한테 달게 들어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내한테 달게 들어오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

0: 했는데.
1: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개하지 맙시다. 네, 약점 공개하지 맙시다. 아. 자, 마지막에 열 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큰 서원을 일으키러 일제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못한 또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랑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 생각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는 거.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성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하는 불도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다.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열반을 정득하면 또 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리를,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역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해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개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개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예? 이름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의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의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재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이 기귀는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 한 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10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 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 왜 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왜 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덜에도 범어 오는 거. 그냥 뭐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 잡사요. 맞다. 대지혜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나니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붓으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통과 신족통과 한통과 자제 변화하여 충만 일체 법계라. 법지통과 신족통 한통으로 자제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통. 여의, 신족통은 또 여의 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또 사신족, 사여의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태어나기도 하고 내 몸을 사라지기도 합니다.

길게도 하고, 예? 목숨을 우리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생로병사에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환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여.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예?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 거. 주객을 초월해가지고 또 주객에 자제해가지고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래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하기가 여 허공과 같으며 진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조금도 휴식이 없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러서 발 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큰 서원과 여시 대용민과 이와 같은 큰 용민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2차 열 가지 대원을 문으로서 대원의 머리로 으뜸을 삼아서 백만 아생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열 가지 대원을 쭉 했는데 이 열 가지 대원을 왜 했느냐. 오직 왜 이 열 가지 대원만을 설하는가. 첫째 서원은 공덕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서원은 지혜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서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을 좀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남발을 매겨놨어요. 셋째는 어떤 몸으로 교화할 것인가. 넷째는 어떤 마음으로 교화할 것인가. 다섯째는 어떤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여섯째는 그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째는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 9, 10 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은 자기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는 초지 한의지를 얻어서 그 수성함을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아홉째는 모든 보살의 지위를 끝까지 성취하여 그 수상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열 배는 일체 뭐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죠? 모든 지위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킨다고 방금 읽었죠? 대원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마음을 따라서 모든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이와 같은 큰 방편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방금 했는 대목이에요. 큰 서원을 실천을 위한 방편을 용맹하게 성취하기 때문에 용맹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대행을 닦는다고 한 것은 그 방편으로 행하는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지혜에 머물면서 이 한의지에 머물면서 점차 오래도록 익혀서 이 세 가지 수행을 원을 일으키고 또 방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예? 예. 올해도 이 세 가지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일으킨 바가 없지요. 예. 그래서 부작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속 어몽도의 염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영화를 보고 단종아리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이 역사 이래 최대 성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 속 감동을 넘어 실제 단종의 유배지 영월을 찾아가 그 외롭고 비참한 마음을 느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월 단종 유배지 투어 총정리, 단종의 흔적을 쫓으며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여행은 산말리가 추천하는 루트, 단종 유배의 시간순으로 단종의 흔적을 따라가 봤는데요. 단종의 첫 유배지인 청령포를 시작으로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를 보고요.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단종을 모신 곳, 장릉을 관람한 뒤 단종의 영산대제를 모시는 단종의 원찰, 보덕사를 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단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장소, 금강정과 낙화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종의 첫 유배지, 청령포로 떠나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곳은 청량포 주차장인데요. 아침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전 국민이 단종아리 중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주차된 차들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청량포를 가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티켓비는 개인 기준으로 성인 3,000원.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도 표를 구매하고 드디어 단종의 첫 유배지 청량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660 봉우리로 막힌 천연 감옥. 이곳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소년왕이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도착한 청량포인데요. 청량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명승 제50호로 단종이 세조에 의해 노상군으로 강봉된 뒤 유배 생활을 하기 위해 도착한 첫 유배지예요. 배를 타기 위해 줄이 꽤 길게 서 있는데요. 저는 평일에 오픈런으로 방문해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요즘에는 1시간도 넘게 기다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도 배를 탔는데요. 운항 시간은 2분? 잠깐 건너는 정도라 멀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단종어가 주변 소나무들이 단종어가를 향해 마치 절을 올리듯 자라 있었어요. 나무들도 단종을 향한 충절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단종어가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어가는 왕이 생활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종이 살던 당시의 어가는 없고 단종이 머물렀던 당시를 재현해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파란 비단 옷을 입고 책을 읽는 단종이 있습니다. 저는 모형인데도 소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이네요. 반대편으로는 곤룡포와 시녀의 옷이 걸려 있었어요. 어가 앞으로는 단묘제 본부시 유지라고 쓰인 금표비가 있는데요. 이게 영조의 친필이라고 해요. 영조가 1726년에 단종의 유배지를 보호하고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비와 비각을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단종은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상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았는데요. 영조는 부왕인 숙종의 뜻을 이어받아 단종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친 임금이라고 합니다. 단종어가를 지나 오른편으로 향하면 커다랗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 소나무가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된 청량포 관음송이에요. 단종은 유배 당시 이 나무의 갈라진 틈에 앉아 고향인 한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종의 비참한 울음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볼, 관, 소리, 음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음송을 지나 산책로를 올라가면 잘 쌓여진 돌탑이 하나 나오는데요. 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은 이 돌탑은 단종이 한양 땅을 그리며 쌓았다고 전해져요. 문득 돌탑이 진짜 한양을 향해 있나 궁금해서 지도를 켜봤는데요. 탑의 방향이 얼추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단종의 그리움이 한양을 향해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량포를 쭉 둘러봤는데요. 평일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려면 아침에 오픈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첫 유배지 청량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단종이 승하한 장소, 관풍원과 자규루입니다. 1457년 여름, 청량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영월객사의 동원이었어요. 지방관청의 집무실 같은 곳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단종은 자주 자규로에 올라

0: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담은 자교실을 읊었습니다. 한 마리의 원통한 용이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그림자가 첩첩산 중에 짝을 잃었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마다 하늘 지우려 하나 하는 끝이 없네. 두견새 소리 끊어진 새벽 달만 하얀데 피눈물 흐르는 봄골짜기엔 지는 꽃마저 붉구나. 하늘은 어찌하여 저 슬픈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그리고 1457년 10월 24일 이곳에서 17 소년 왕이 차가운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날 밤의 적막함이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모신 단종의 무덤, 장릉인데요. 입장료는 성인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표를 끊고 입장하면 가장 먼저 단종 역사관이 보여요. 이곳은 단종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단종의 모든 것이 잘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릉을 둘러보시기 전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을 나와 안쪽으로 가다 보면 어몽도 정려각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1726년에 영조가 단종을 지킨 어몽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입니다. 이쯤 되면 영조가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아들 빼고 다 챙긴 아무튼 단종의 시신을 거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두려워서 모두가 외면할 때 목숨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호장 어몽도는 의의를 행하다 화를 당함은 달게 받겠다며 이곳에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그의 충절 덕분에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단종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몽도 정려각을 나와서 조금 걷다 보면 이런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장릉을 보려면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해요. 길이 길지는 않은데 경사가 조금 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장릉이 나왔습니다. 장릉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왕릉 중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서 위치한 유일한 왕릉이에요. 오랜 시간 노상군의 묘로 방치되어 있다가 1698년 숙종에 이르러서야 단종으로 복위되며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고 왕릉의 격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일반 왕릉과 달리 장릉의 능침은 산줄기 서쪽 언덕 매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이곳까지 옮기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단종의 충신들을 기리는 장판옥과 배식단, 그리고 단종의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단종재향을 올린다고 해요.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고 하니 이 기간에 맞춰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릉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단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 보덕사입니다. 영조가 단종의 은혜에 보답하라며 직접 이름을 내린 곳이죠. 이곳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아주 특별한 정각이 있는데요. 마치 단종이 유배지에 타고 온 가마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작은 정각, 바로 단종 어각입니다. 가장 먼저 단종이 백마를 타고 있는 탱화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은 단종이 승하하던 날 충신 추익한의 꿈에 나타난 단종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꿈에서 단종은 산신이 되러 간다며 백마를 타고 태백산을 향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백산의 산신은 단종의 모습으로 모셔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 어각의 중심에는 국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의 영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덕사에서는 이곳에서 매년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대왕 영산대제를 지낸다고 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넋이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단종 영산대제 역시 단종문화제 기간에 함께 열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금강정과 낙화암입니다. 단종이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단종을 모시던 신녀와 종복들이 이곳에서 투신하여 순조한 곳이에요. 곳곳에는 그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가 이곳 금강정 근처에서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낙화암은 보시다시피 암석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요. 최근 영월군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며 훼손된 것이라고 해요. 개발도 좋지만 역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서진 낙화암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영월 서부시장으로 향했는데요. 한 순댓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과 순대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아주 꿀맛이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곳곳에 맛집이 많으니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종 유배지 투어를 하며 영월의 곳곳을 다녀봤는데요. 비운의 왕 단종과 그를 지키던 충신들의 충절을 직접 느끼면서 저는 단종통이 더 심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후면산하 BTN 불교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조상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중 5제를 봉행하는

복이 공영 동방귀 성공정인 고등자 고호한 신종 내영과 국부공시 선망주상 일체영과 각경필복이 태종사 법정 스님 강령 신묘당 도정 강령 곽유권 경주 최씨 곽 학상 이분이 곽정수 김달령 곽상영 영과 곽근내복이 김무

과 권위 자복이 권제 증권 안하기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갑 자복이 김영서 이봉이 김이복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김경 자복이 김인호 김태호 김영일 영가 김시 일체 인연 영가 김군 자복이

김치도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덕임복 김기해선 이옥순 홍성신 김종태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맘덕복이 김이남 나호키 백모 형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미란복이 김만기 조백석 김진호 영가 태화령 일체 영가 김미실복이 김봉진 김복희 왕심호 영가 경조 김씨 손망조상 일체 영가 태화령

김승기 보기 김학소 박숙기 최원서 송양 최영가 대하령 일체영가 김순만 장순자 보기 김재화 신정숙 영가 김순

정무영과 김옥규복이 김희정 박순내영과 총독임시 선망조상일체영과 대하령일체영과 김옥자복이 김영태 김영환 정묘순 황순자영과 대하령일체영과

가 김형경 보기 김재윤 황준성 황성도 임계야 황희석 영가 안동김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평해왕씨 선망조상 일체영가 김인순 보기 조상현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재윤 보기 김항우 한은하 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종남 보기 김복길 이양순 김영수 영가 김정숙 보기 도삼석 조모 김씨 도한섭 천옥순 영가 김종식 보기 김학배 김정호 윤일순 영가 김종현 보기 김병석 호수란 황명혜 영가 김주원 보기 김성희 한망락 김상수 영가 경주 김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김진순 보기 정인지 정용태 영가 김신우 보기 김우일 정조모 김수원 김수부 영가 김혜경 보기

영가 박장 여복이 박노창 장제선박봉내 초모이시 장치조외조모 성시 일체인연 영가 미량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인동장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박정리 박순호복이 선망조상 일체인연 영가 박정신복이 김기도, 박창섭, 홍삼내, 박대영, 박경영, 김도윤 영가,

지전분 영가 서영숙복이 서종고 김순희 영가 서재숙복이 서서남 서한영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성문주복이 성두영 박정희 영가 창령성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비량 태아령 영가 송승영 복이 죽기만 이금만 조영호 송철은 김분의 송인한 송보섭 송영섭 박춘자 외조모 영가 창령조씨 선망조상 일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송지연 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기 신점덕 복이 김익한 치가

김정선 박인다. 문금순 안추들 윤하옥 영가 총성십시의 선망주상일체 영가 대하령일체 영가 안덕일복이 안현숙 김차수 정옥녀 강동외 지야맹 영가 안병광 복이 안

삼마시수원백시 수풀림시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윤정이복이 윤영구 양숙자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이공순복이 이금만 한봉이 정학영이 남순 박승곤 한

근숙이 영복이 이경전이 봉순조모 이정복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인한선복이 서봉수 최분이 소동문

권호 박기념 박하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금자복이 유희선님 덕수님 극지연 이양심 황호탁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민정복이 임창옥 신기순 영가 임상안복이 임춘득 김옥순 영가 나주 임시 선망조상 일체 영가 임정현 임정남복이 장정희 임정선 인동장시 선망조상

서평규, 서유진, 서세종영가, 태하령, 일체영가, 정인욱, 보기, 천생, 연생, 축생, 인연이 되는 모든 영가, 재정자, 보기, 반려견, 단지, 장군, 바우영가, 유기동물영가, 유추무주, 회원영가, 하원수, 보기, 하태룡, 정수남영가, 한, 덕환복이 한해동 박국수 영가 한세진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백종 추권 영가를 중심하여 상서 선망 누세 중신 제영 숙백 참회 질손

등부채 2차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입어 그 가족들과 함께 몸매는 일체의 병고와 액난이 없어지고

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백종 주건 영가를 중심으로 상서 선망 누대종 진재영 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10명 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자냐?
4: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3: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4: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용이 도술 뿐이 모아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0: 저기
1: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스님, 우리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2: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0: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장례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0: 또한 부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신승태 씨였습니다.
2: 저를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3: 신한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2: 그게 우리들이
3: 안 됐네.
2: 곧 그럴 날이 오겠죠.
3: 네, 미안합니다.
1: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재난, 하고 네.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4: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아까서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죠, 우리? 네.
0: 오.
1: 오. 오.
0: 이거 닫아야 되지 않아?
2: 멋지네. 무엇이요?
1: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0: 아니, 문 거슬려.
1: 야, 아, 뭐가.
3: 스크린바에 스크린.
0: 기똥차네.
3: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자신은 못 살.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조금 공간이요.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4: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0: 이게 잘 골라.
4: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
5: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
4: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1: 도시로 왔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오는 느낌.
1: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학이 시대로 왔어. 이거 옳지 않아.
6: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3: 와이봇?
1: 아, 와이봇.
3: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1: 와이봇이랍니다, 선생님.
0: 소개가 이게 다야?
3: 세상의 그쵸?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1: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영 선생님?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1: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버 준비됐어?
6: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1: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6: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6: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하는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1: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아,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7: 요 공부는
0: 뭐예요, 지금?

0: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권권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당신 뭐야?
2: 교권보호국 감독관.
1: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2: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잉.
3: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5: 네.
4: 혹시 보셨어요?
5: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4: 네, 저도.
3: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죠. 참교육 같은 게 있다.
6: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5: 도파민.
6: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4: 그렇죠.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봐요?
5: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4: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3: 속이 다 시원하다잉.
4: 그렇다잉. 네.
5: 말로 해서는 안 된다.
4: 네.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한 부모도. 네.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3: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4: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 나오네요.
3: 네.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5: 네.
3: 아, 너무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4: 진심 모드.
3: 그냥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 저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이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4: 이각생님 다 보셨잖아요.
5: 네, 다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네.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데 좁해고 싶어.
4: 인간이니까.
5: 한데 좁해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 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4: 외국에도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한 사례가 네. 있나 보네요.
3: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틴 문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이거는 다 있었어요. 그 잘 생각을 해 보면
4: 어딜 가나
3: 다 있죠.
4: 그러니까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 만족인가요?
5: 그렇죠.
3: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뇨.
5: 밝히시는 건가요?
3: 그죠. 나는 모태솔로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4: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5: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부당정정인가? 어?
3: 선동만 날조를 하자고.
4: 알겠어.
3: 아주 지극하게.
5: 왜 진지하지?
3: 정성.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5: 아, 밝힌다.
3: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 것 같긴 한데.
5: 아.
3: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적으로 맞습니다. 풀어주잖아요.
5: 예.
3: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4: 없죠.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예.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4: 나도 한 번쯤 저렇게.
3: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커서 있잖여.
7: 예, 커서.
3: 가난한 멋이겨.
7: 신데렐라.

0: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1: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2: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1: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2: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육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1: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2: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법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워는 최소한 하더라.
2: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0: 스님들은 학창 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2: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쳐서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몇 대 쳐봤고
1: 나온다 그 모습이.
2: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1: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2: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0: 대나무. 뿌리.
2: 무엇을 들고 댕기고.
0: 그렇지.
1: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의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폭력,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0: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0: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심했,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1: 네.
0: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할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또 다른 생각 있어요? 너무
1: 저도
0: 훈련.
1: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0: 아, 네,
1: 키웠잖아요.
0: 맞아요.
1: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0: 그렇구나.
1: 지압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0: 아,
1: 저는 그 말을 네,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말안 들으면 뭐 500배, 더말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0: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0: 기준을 어떻게
1: 왜냐면
0: 삼아놓고.
1: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1: 예.
0: 생각났어요. 와이버,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2: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 좀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자랄 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0: 그럼 아예 없어지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3: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법.

0: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1: 그렇지.
0: 이렇게
1: 그래서
0: 하는 건
1: 제가
0: 아닌 것
1: 알기로는
0: 같아요.
1: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2: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3: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2: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0: 좀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정말 요즘 애들은 어떤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1: 맞아요.
0: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긴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질 않았어요.
1: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 만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0: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1: 폭행, 폭행.
0: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빰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말투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0: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1: 네.
0: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4: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때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1: 아, 역으로.
4: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5: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5: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5: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꾸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5: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빗금 치세요.
2: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6: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0: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0: 글쎄. 근데 일단은 예. 51%로 이만큼 퇴학.
1: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2: 네.
1: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황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런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라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일단 저는 찬반 이거를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1: 그렇죠.
0: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1: 네.
0: 그렇게까지면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되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1: 선을 넘었다.
0: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오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 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1: 괜찮아.
0: 괜찮아요.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너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1: 학생이
0: 했든
1: 했든.
0: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1: 오,
0: 어떻게
1: 진행까지.
0: 해야 됩니까?
1: 진행까지.
2: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0: 감정
2: 전에,
0: 조절이 힘들
2: 그렇죠.
0: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1: 고3이었어요?
2: 네.
0: 고3이라고
1: 네.
0: 그랬어요. 그러면
1: 그렇구나.
0: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2: 그렇죠.
0: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0: 그랬다라고 하는
2: 이거
0: 게
2: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촉법 소년이라는 게
1: 맞아요.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3: 맞아요.
2: 폭력

0: 그걸 다 행사하거든.
1: 아니,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말하면 조금
0: 고3이 하는
1: 모순이
0: 건
1: 안 되는데.
0: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학년이잖아요,
2: 네,
0: 사실은.
2: 맞아요.
0: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한
1: 그
0: 번에
1: 말도
0: 해보고.
1: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2: 맞아요.
0: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2: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 저 같은 사람.
0: 그럴 수도 있죠.
2: 나
0: 힘으로
2: 교사,
0: 안 되면.
2: 난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0: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0: 그건
1: 이런
0: 아니죠.
1: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이런
0: 텔레그램이나
1: 거를
0: 뭐 이런 것들.
1: 하는 것들.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0: 찾아가야지.
1: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렇죠?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0: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 한 명도
0: 다수인데.
1: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0: 그래서
1: 제도적으로는.
0: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1: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0: 그리고
1: 보고 있죠.
0: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3: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 87%가 넘네요.
2: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0: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와.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2: 아.

0: 그거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1: 우리 한 번씩 봤잖아요. 그거.
0: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똑같다고. 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B급 치셨어요? B급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1: 학생들 앞에 나와가지고 저...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2: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아 선생님
2: 네,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0: 그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2: 그렇죠.
1: 형님 한 분이시잖아요.
0: 교사를 하신다고요?
2: 그럼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딱 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만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2: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 침해 이야기, 그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떠오르는 것 같아요.
3: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5: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6: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4: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3: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얻어?

0: 않아.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빚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저도 공감합니다.
4: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내어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3: 맞아요.
4: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3: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에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4: 아이.
3: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 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일원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지만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0: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을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1: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0: 아, 그래요?
1: 한쪽만 고생하면 안 돼요.
0: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1: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고생해야지. 우리 아이기만 품으면 쓰는가?
0: 맞아요, 이게.
1: 그죠?
0: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봇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봇 어땠어, 오늘?
2: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1: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데.
0: 고만해, 질문.
1: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마음 찢어지는 이것이 또 질문을 하네.
0: 자, 와이봇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봇도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 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5: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4: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5: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 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거 좋네. 좋아.
5: 아 그뿐만.

0: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1: 제사까지도?
0: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1: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0: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1: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0: 아,
1: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1: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1: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1: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1: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1: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1: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2: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0: 치료법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안녕.

0: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0: 저요?
1: 네.
0: 49년생.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2: 네,
0: 네.
2: 안녕하세요, 어머님.
0: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2: 네.
0: 목소리만 들어도
2: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0: 아니,
2: 네.
0: 저기, 뭐야, 무릎을.
2: 네.
0: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2: 네 번을요?
0: 네. 아니, 두
2: 아이고,
0: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2: 네.
0: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2: 아이고, 네.
0: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2: 안
0: 수술을
2: 아프고,
0: 안 아픈데
2: 네.
0: 이쪽 다리가,
2: 반대쪽 다리가, 네.
0: 네,
2: 네.
0: 아파요. 그래가지고.
2: 이게 이제 수술을
0: 단지
2: 여러 번,
0: 병원에는
2: 네.
0: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2: 네.
0: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0: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0: 물도
1: 상황이고,
0: 빼고
1: 아, 물도 빼고,
0: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2: 네,
0: 저기
2: 주사를
0: 일주일에 한
2: 맞았어요?
0: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2: 네, 어때요?
0: 그리고는
2: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2: 아, 한
1: 네, 한
2: 달은.
1: 달.
0: 예. 네.
2: 한 달은
1: 좀 짧은 것
2: 조금 너무
1: 같아요.
2: 짧은 것
1: 네.
2: 같은데, 이게
0: 네.
2: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0: 네.
2: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0: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2: 네.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2: 아, 예.
0: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2: 네.
0: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2: 아,
0: 이번에도,
2: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0: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2: 네.
1: 큰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2: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0: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2: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2: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1: 그쵸.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0: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이요.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맞지는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0: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수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입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2: 예.
0: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이
2: 세 번 이상

0: 소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2: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2: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뇌종양입니다.
5: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6: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5: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4: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5: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7: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 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8: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전에 국가

0: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 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 영가 천...

0: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 사직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0: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 맞았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지역 문화와 경제가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환경문화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6일 정념 스님이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경우 스님도 선운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행정수반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바라며 공정선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 이후 월정사에서 22년간 정진해온 정념 스님이 지난 6일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불교는 국민 곁으로를 원력으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같은 날 총무원의 주지 사직서를 제출하며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른 겸직 금지 사직 시한은 오늘까지로 내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외에 24개 본사에서 교구종회를 열어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를 통해 종단의 새 수장이 선출됩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종단 안팎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단 내 주요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각급 신도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과열 경쟁이나 흑색 선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종책 대결을 펼쳐주길 촉구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안 마련, 포교 시스템 혁신, 재정 자립 등 종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300여 선거인단이 치르는 간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 간 종책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사부대중 전체가 종무행정 비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9월 3일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와 안정감을 이어가기 위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천년고찰 봉선사 연지 일대에선 남양주 대표 문화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바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인데요.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연꽃축제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전날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연꽃을 스쳐 시민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고 신나게 합니다. 반야심경을 경쾌하게 재해석한 JH콰이어의 무대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내고 비보이 그룹의 화려한 춤사위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봉선사가 낳은 실력파 가수 이하윤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시원하게 가르며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왔던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꽃축제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도록 제가 지내게 되겠다며 헌신을 약속했던 주지 호산 스님은 올해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3: 이집트를 독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진흙이

0: 해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1: 이번 축제엔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퇴한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등이 참석해 축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2: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면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사회를 밝히는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제에 깊이를 더한 원로 스님의 메시지도 사부대중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3: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뜻깊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스가 마련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봉선사에서 베푸시는 그런 나눔의 가치가 남양주시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정치인들은 오늘 이 앞에 브로시 앞에 써있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연꽃이 될 수 있도록 늪 진흙처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스트롯 3 우승자 정서주를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시민들은 잊지 못할 힐링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6: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신나서 다가 춤췄어요. 이제 봉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1: 이날 봉선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전법 활동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세대 포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에게 연꽃 향기와 함께 마음 평안을 선물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 축제. 축제의 생생한 현장은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16일 오후 1시, 1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7: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환경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스쥐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지구본.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이 모여 완성된 이 지구본은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상징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실천을 다짐하며 서명운동에 마음을 보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과 불교 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 함께 숨쉬다 ESG를 개최했습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의 가치를 불교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9: 자연이 숨을 쉬는 곳이어야 우리 인간들도 숨을 쉽니다. 일체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지구도 건강합니다.
8: 개막식이 펼쳐진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은 스님의 웅장한 법고 연주와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어떻게 자연 생명과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BTN 불교 TV의 간판 프로그램 진명 스님의 지대방도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 에스토니아 출신 환경운동가 마리엘 씨가 공개방송에 참여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10: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진짜 이거는 위기사항이고 재난이다.
11: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부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8: 전국 비구니회관 로비에

0: 마련된 나눔 장터에선 착한 소비와 재사용을 실천하려는 사부대 중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비구니회의 노력에 조계종단 차원의 관심도 더해졌습니다.
1: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어주며 소외된 이들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닿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전국 비구니회의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불교가 던지는 다정하고도 강렬한 환경 메시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한여름밤 도심 한복판에서 별빛 아래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조개사인데요.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불을 올리고 도량을 둘러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진 특별한 여름밤,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서울 종로 한복판, 도심의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개사 도량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문화와 전통 사찰의 템플 스테이를 접목한 조개사 연꽃 캠핑 스테이의 현장입니다. 조개사는 이번 행사에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보였습니다.
4: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절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취지로 기획을 했는데 예불도 하고 또 사찰의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한껏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3: 오후 6시 저녁 예불 시간 처음 접하는 사찰의 낯선 의식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대웅전 삼존불의 손 모양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처님의 수인을 따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보각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량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두 손을 모으고 저마다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찰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값진 시간이 된 겁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캠핑인 만큼 폭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조계사 측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쾌적하게 진행됐습니다. 캠핑존 곳곳에는 야외 에어컨 쿨러와 냉풍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아이들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가운 음료가 넉넉하게 제공됐습니다. 또 전문 안전요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동선을 살피고 일정을 함께 소화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5: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러저러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맨날 복잡했는데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6: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이 행복해요. 다음에 또 오자.
7: 제가 경험하기에는 셋다라요. 아직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서 그래도 그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좋고 마음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조금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 텐트 사이를 누비며 단체 게임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8: 화려한 리조트나 깊은 산속 계곡은 아니지만 연꽃이 만개한 사찰 앞마당에서 보낸 하룻밤은 참여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날의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2: 템플스테이의 일부 미흡한 운영을 지적한 SBS 보도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실력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방치 의혹이 제기된 반야사는 지난해 4천 명, 올해 1,800여 명이 찾은 정상 운영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관사 역시 지난해 1만 명, 올해 6천여 명이 참가했다며 공식 사이트 개별 예약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미운영으로 보는 것은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단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실제와 다른 보도로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8일 여름밤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제6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엄사 화엄원 앞마당에서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 주제곡과 영상을 즐겼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사회를 맡아 배우 리사, 김신희, 백주연 등이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OST를 불러 한여름밤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지우석 스님은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에서 도시인들이 힐링하는 참여형 문화공양이라며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화엄사는 행사 중 행복 나눔 기금을 모금해 구례지역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단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비전과 종책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 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은

0: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백중이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백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중의 참된 뜻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백중이 이제 다가와요.

양력 7월 15일, 뭐 우란분절, 백중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성탄, 성도, 열반절과 함께 불교 4대 명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3대 명절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됐는데 이 백중만은 이제 목련 존재와 관련돼 있다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목련 존자 어머니가 지옥에 아기 지옥에 빠져 계셔서 아마 살아 계실 때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목련 존자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많은 유산을 남겼다래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은 그 당시는 제사, 제일주의 같은 게 엄청 제식주의라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긴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님 제사에 쓰라고 남겨두고, 3분의 1은 엄마 죽을 때까지 쓰세요 하고 드리고, 3분의 1은 본인 사업자금으로 해서 사업하러 무역하러 떠난 거였죠. 근데 이제 무역하러 장사하다가 돌아보니까 어머님한테 3분의 1을 드리면서 3분의 1은 제사 지내고 아버님을 추모하고 3분의 1은 어머님 쓰세요 이랬는데 아버님 제사는 하나도 안 지내고 엄마가 그돈 가지고 버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방탕하게 이제 다 쓰면서 너무 안 좋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련 존재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가 있는 아귀 지옥에 가 있더라. 그래서 본인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기차조차인데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좀 천도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안거 수행 스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느라고 안거를 들어가 있으니까 안거 끝나는 날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법을 전하러 회향하러 떠나기 전에 다들 모이니까 그때 모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그리고 제를 베풀어 드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께서 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음력 7월 15일 스님들 안거 해제 날에 맞춰서 백중 기도를 하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이제 다 함께 모시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백중의 의미는 뭐 인터넷도 치면 나오고 GPT도 나오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백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진짜 백중에 뭐가 진짜 천도가 뭐냐? 천도. 옴길 천자 길도자래요. 악도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좋은 길로 옮겨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중생의 길에 있는 분들을 깨달음의 길로 옮겨드리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 할 때는 이제 관음시식이니 뭐 화엄시식이니 하는 이런 그 시식 문을 외우거든요. 스님들이 연불 목탁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법문의 내용인데 천도제 하는 구절의 내용이 전부 다 선법문이에요. 불이법을 설하고 있고 삶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영가님의 본성을 곧장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선법문으로 전부 다 선법문이나 대승경전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천도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천도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할 형편 되는 분들은 하시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49제를 하려고 했더니 뭐 비용이 너무 많거나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와서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참 죄스러움으로 남는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49제 못 해드린 게 아주 큰 죄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 49제라는 걸 못해준 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에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49제를 또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짜 천도제가 뭔지를 알면 그 49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49제 못하는 분들한테 49일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49제를 집에서 혼자 그 마음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그냥 그것만 보면 본인이 혼자 안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될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지간하면 뭐 다른 그 기복적인 경전보다는 대수심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그 바른 불이법의 안목이 담겨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잘 해설해 주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이런 이제 TV를 통해서 나온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문을 들어서 내가 49일 동안 이 금강경을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송만 입으로 그냥 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독송만 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가슴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더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외운다면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죠. 즉, 자신이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천도는 어머님,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의 몸은 만날 수 없죠? 그분들의 성격, 그분들의 외모, 그분들의 어떤 말투, 그분들의 느낌,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만날 수 없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아상은 만날 수 없어요. 나라는 모양, 그분들의 자기, 그분 어머니라는 모양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모습은. 근데 불교에서 보세요. 아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상, 나를 나라는 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 나는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임을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보고 난줄 알아요. 모양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모양은 이미 떠나가셨어요. 모양은 원래 왔다 가는 거고, 살아 계실 때도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분이 보살님이 남편하고 금슬이 좋았 된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스님 불이법이라서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남편의 그 모습,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만지고 그러고 싶어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아상, 그 사람이라는 상은 못 보는데 그 사람 자체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진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목구 할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사람, 나를 떠나간 그분의 누구인지, 그분의 진실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양은 못 만나요.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번 모였다 한번 흩어진 건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어차피 부모님은 못 만났어요. 맨날 만나면서도 못 만났어요. 왜? 부모님을 못 만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했던 그 상만 만났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지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내가 해석했던 내 해석만을 만나는 거예요.

색안경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 사람의 진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도 부모님의 진실은 못 만났어요. 근데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도 만나러 안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고 싶어요. 이래봐야 만나지겠어요. 살아있을 때도 못 만난 거를 못 만나요. 그분에게 막 음식을,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향을 피워서 불러가지고 이름 불러서 오세요 해서 이거 드세요.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자, 이 훌륭한 자식 고맙다 하고 와서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저는 귀신이 안 돼봐가지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관심도 없고 먹어도 모양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먹는 데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천도는 뭐냐 하면 이 중생 세간의 모양의 세계에 살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냐? 옮길 천 길도 길을 옮겨줘야 돼요. 이 세간의 길에서 출세간의 길로 딱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천도였고 그게 극락왕생이에요. 그게 극락, 극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돌아가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은 떠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영혼이. 죽음신으로 있다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기로 착 온다. 그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시고 스님이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어주면 경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도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불교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나중에는 노망도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읽어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연가가 되면 몸에 집착을 떼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살았을 때보다 7배 이상 이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뛰어난 의식이 그 이해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느리고 굶뜬 사람은 7번 법문해야 깨닫고 빠른 사람은 한번 천도제 한번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러거든요. 실제 티벳 사자에서에도 죽고 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죽고 나서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해주면 아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편을 빼고 그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생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이 공부가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 공부인지 아세요? 진짜 천도는? 49제 안 해드렸어도 괜찮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금 천주해 줄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7대 조상뿐만 아니라, 70대, 700대, 7000대 조상까지 다 천주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집, 아랫집, 윗집, 동네방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천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천도예요.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천도의 법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죠. 천도제 할때 천도제 착어 법문이나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의식문을 요즘에는 한글로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한글로 읽어드리면서 살아있는 재주분들에게 법문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깨닫게 하는 거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거 영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영가 뭘 깨닫냐? 지금 여기 오신 이분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또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때 온 인류가 다 깨달아 맞췄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지금 이미 깨달아 맞춰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자신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 본래 다 깨달아 있었구나. 누구나 다 깨달아 있었구나. 생각 분별 망상을 따라갔던 것밖에 그게 허물이었구나 하는 걸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보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겠어요? 내가 없구나 따로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 너가 따로 없구나.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불이법이구나.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 게 세상이 깨닫는 거고 부모님이 깨닫는 거고 조상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깨닫는 게 천도제예요. 천도의식에 보면 이제 보통 천도제 하면 영가님을 이제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영가. 영가. 영가가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잖아요. 귀신. 뭐 유령 이런 거잖아요. 그 뭐가 영가인 줄 아세요? 진짜 내가 아닌 게 영가예요. 가짜나. 그거 우리가 영가 아니야? 가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영가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요. 실제 서구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상,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온 계곡을 모르고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령이라고 불러요.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얘는 내가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요. 아, 스님, 그래도 저는 얘 성격이 있는데요. 개성이 있는데요. 업장도 있는데요. 얘만의 독특한 어떤 자아가 있는데요. 그 내가 아니고, 이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행위에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삶의 유익한 패턴을 익숙하게 쌓아둔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경험 속에서 식, 분별 의식을 쌓아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온을 쌓아두고, 수상행식이라는 온을 다 쌓아둔 거예요. 오취의 온을 쌓아두고, 그걸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삶의 경험 속에 굳어진 내가 진짜 날까요? 여태까지 내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와가지고 성격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성격 더러운 게난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마음 공부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격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업이 바뀌었잖아요. 놀랍게도 외모도 달라지고 풍기는 인상도 달라져요. 업이 바뀌면. 끊임없이 달라져요. 모든 게다 달라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고, 내 개성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인연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천도는 이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그걸 문득 깨어나, 거기서 문득 깨어나서 진정한 자기에 눈 뜨는 것이고, 진정한 나에게 나로 깨어나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구나. 온 세상이 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상만 쫓아왔구나. 그런 것으로,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고, 지황 비구가 육조 스님을 만나고, 육조 스님이 현책에 했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수긍을 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외우셨어요.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마음을 허공같이 한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기 본성, 허공, 자기 본성같이 해서 공하다 하지만 그 공하다라는 걸 견해로 붙잡지 않는다면, 공하다는 생각에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공한 자리, 이 본체 자리, 이 자기 불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배고플 때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무엇이든 다 응해서 할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응해서 무엇이든 다 펼쳐낼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이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을 해도 거기 걸림이 없다. 거기 매여 있지 않다. 거기 묶여 있지 않다.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취사간택하지 않는다. 허공같이 텅빈 걸림없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시하여 움직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고요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에만 집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응해든 상관없다. 범분이 성인이다 하는 생각도 있는다. 내가 선정을 많이 닦으면 범부 성인이 되는 것 같고 산란스러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범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지 않는다.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다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성인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깨달으면 범부나 성인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다.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이라도 그러니까요.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 나와 너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본성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불성 아닌 게 없어요. 다 본성 아닌 게 없어요. 본성에서 모든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펼쳐내는 삶의 모습, 작용, 그게 그대로 본성과 다르지 않고 여여하단 말이에요. 불이법에 온전히 개합하는 걸 말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다 하면 거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확인하고 나서 그 부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문득 깨어나고 보면 아, 따로 지킬 게 없구나. 왜 그럴까요? 이 본성 아닌 것이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구름이 별이 달이 자연이 풀한 포개가 나무 한 그루가 이것이 전부 다이 본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이 펼쳐져 있는 모든 모양의 세계가 본성과 한결같다. 다르지 않다. 따로 찾을 수 없어요. 현실이고 진실이라 하잖아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제법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린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그걸 보죠. 그것만 하지 말아보세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동네는 좋고 저 동네는 안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있을 뿐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울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되 분별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알아차리는 이 깨어있는 자기가 없냔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없느냐 말이죠. 늘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을 주인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나를 아상을 나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게 된다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언제나 선정인 것이다. 지황은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선정을 닦으면서 내가 선정을 얻었고 체험을 했고 했던 모든 그런 공부했다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밤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그뒤 지황은 조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한 인연이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오늘은 또 이제 그 다음 제목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스님에 대한, 한 스님에 대한 일화예요. 한 스님이 육조대사께 여쭈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 이러면 오조, 홍인 스님을 말해요. 오조의 종지종풍, 참된 뜻, 참된 진리,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 그게 나야. 황매에서 얻었던 그 행자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한

아니고, 황매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얻지 못했다. 그 스님이 물었어요. 어찌해서 스님은 얻지 못하셨습니까? 육조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스님이 겸손해서 얻지 못했다 했을까요? 여러분은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어요. 그 사실을 그냥 문득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법을 얻지 못했으면, 자기가 불성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냔 말이에요. 이 몸뚱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불은 누가 킨 거예요? 저서 누가 똑한 사람이 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은 누가 어떻게 저건 켜졌나요? 누가 켜나요? 이 마이크는 누가 켜나요? 컴퓨터는 누가 켜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고 컴퓨터는 컴퓨터가 켜지고 뭐 에어컨이 켜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것만 있다고 켜져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선을 꼽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전기선이 꼽히면 작용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체상용 이러잖아요. 상, 모양은 다르고 작용은 달라요. 어떤 건 밥솥은 밥하는 작용, 마이크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작용,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용. 작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동력, 하나의 힘,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이거 얘가 손을 들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사람한테 손들어 해보세요. 손드나. 몸이 하는 것만 할수 있어야죠.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눈앞을 봐야죠.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을 못 보거든요. 귀가 열려 있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대기 대용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다 다른 모양으로 펼쳐졌지만, 대기 대용 거대한 기관 하나가, 마음이라는 기관 하나가, 근데 그건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있다 없다고도 할수 없는 그 거대한 대기대용의 마음 하나가 크게 이온 우주를 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용이라고 그래. 대용. 크게 굴려 쓰고 있다. 법 하나가 모든 것을 굴려 쓰고 있어. 이 대기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큰 스님들이 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거나 쿵쿵 때리잖아요.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저걸 보고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이는 뭘, 그게 자꾸 보고 싶으면 그걸 볼게 아니고 자신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손이 움직이는 걸 자꾸 쳐다본대요. 뭐가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나 하고 있는가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이 마음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있는 거지, 얻고 잃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거였어요. 본래 이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본성이어서, 그러니까 본성이라 하죠. 본래 있던 성품, 이게 우리 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종지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뭐랄까, 황매의 종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질문부터가 분별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로 답하는 거예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넌 지금 불법이 있고 이거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가 분별하는 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은 거겠지. 그러면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이 맞춰서 난이라고 표현을 써본 거예요. 나는 얻지 못했다. 얻고 잃는 게 아니니까 얻지 못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어째서 스님 얻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법을 알까요?
저는 불법을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법을 알지 못해요. 알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법을 알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던 걸 알았어요. 수학 공식을 모르다가 오늘 알았어요. 그럼 그거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생긴 알미죠. 알매 내용물이죠. 무엇을 알았죠? 내가 무엇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죠. 목적격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정한 자기,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나가 대상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생각되는 걸까요? 알아지는 걸까요?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왔다 가는 거고 오고 가는 거예요. 대상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다른 모든 건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눈은 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또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아요?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한 나밖에 모르는데 남들은 좀 객관적으로 나를 봐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요. 주관적으로밖에 못 봐요. 주관 분별 의식 가지고만 자기를 봐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대상화시킨 생각이, 이 소리를 대상화시켜서 들은 거예요. 그건 주객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돼요. 컵을 본게 아니라 자기 눈을 확인한 것이듯이 이걸 볼때 컵을 본게 아니라 이 보는 놈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듣는 놈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이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이해된 대상이잖아요. 봤으면 본 것이고 대상 둘로 나뉜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바른 진실이란 말이죠. 불이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육조 스님은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직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단지 불이면 시즉 견성이다. 진울 스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방변이라는 비구가 나와요. 방변이라는 스님이 이제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 받은 법의를 이렇게 가사 오조 홍인 스님에게 전해 받은 육조라는 상징인 가사를 탁 전해 한 사람에게 육조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그 법의 옷이 가사를 이제 좀 빨래하려고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려고 했는데 마땅히 셈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궁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이 정도는 돼야 육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낙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구절이 곳곳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육조 단경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좀 판본을 풍성해서 내용이 워낙 풍성해가지고 이 판본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이 판본이 나오기 전 아주 육조 단경 초기 판본이 있어요. 거긴 이런 뭐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할 말만 딱돼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근데 그 중에도 쓸만한 게 그래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걸러 읽으면 돼요. 아, 이런 게 도구나. 육조 스님은 도인이니까 이렇게 산 뒤에 가가지고 주장자 가지고 땅을 딱 때리면 거기 연못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외도의 소견이에요, 외도의 소견. 공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0: 소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 어디 연못에 갔다는 얘기겠죠. 어디 산에 대해 갔더니 연못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그 가사를 빨고 있는데 문득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서 예배하고는 말했다. 이제 절에 아마 이렇게 안 계셔서 그런지 찾았다가 스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방변이고 서촉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마가 참 이때 사람도 아닌데 꿈에서 만났는지 뭐 환상에서 만났는지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득 이런 식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속히 달마 대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즉 달마는 법을 상징하죠. 달마 법을 상징하니까 뭔가 어떤 이 법에 대한 간절함 발심 이런 계기가 어떤 되는 뭔가가 있었겠죠? 혹은 달마 스님의 종지를 이어받았던 어떤 분을 통해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랬을 수도 있겠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육대까지 전해져서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육조 스님을 무언가가 이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찾아왔으니 조사께서는 저희 조사께서 오조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스님이 진짜 그 육조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죠. 건방을 떠세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서 보여주시고는 물었습니다. 네, 딱 보여줬으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육조 스님 물었어요.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방변이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마 출가 전에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자기 굽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나 그랬나 보죠.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 모습을 한번 빚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정색을 했을까요? 일상 대화를 한게 아니고 딱 법의 안목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빚어봐. 아니 육조 스님이 자기 모습이 궁금하겠어요? 자기는 이 법신을 깨달은 건데 자기 모습을 아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얻다가 놔둘라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려봐. 정색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 모습을 하나 그려와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 말이에요. 그 모양의 그림을 그려오면 그건 한대 맞을 일이죠. 진정한 내가 누구냐면 너에게 내가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법으로 보이냐, 허공 법신으로 보이냐, 모양으로 보이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려고. 그 나의 모습을 빚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변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0: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3: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0: 삼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6: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0: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우란 분.

0: 그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로구 유황 임재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라고 한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석가모니는 80년 뒤

예, 쿠시나가라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느냐?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부류의 머리 깎은 스님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마지막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방편으로 이제 뭐 하겠죠.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뜻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조금 이제 강조를 해가지고. 근데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이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도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뭐 그건 뭐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무한한 세월 살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말을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이제 방편의 말인 겁니다. 방편으로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 간단한 공부가 아니고 쉬운 공부가 아니니까 오래오래 꾸준히 이제 잘 해야 된다. 뭐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뜻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 말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생을 태어난 이후로 평생을 분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살아왔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본래의 본래 면목 우리의 그런 진실은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또뭐 일상적인 우리 세속 생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죠. 다 바깥에 있는 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일에만 다 관심이 있고 전부 그쪽만 말을 하고 있지. 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리 뭐 실체랄까? 우리 마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세상 사람들이 거의 말을 하진 않습니다. 또뭐잘 모르고 설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해도 그것도 말 그대로 심리 마음의 어떤 결이랄까 리라는 게 어떤 뭐 그런 결 같은 건데 그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연구지 마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거든요. 예. 마음 자체는 아무 모양이 없는데 그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모습들이 아니고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이런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만 하는 얘기고 설사 또 불교 안에서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또잘안 해. 잘안 하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남을 위해서 많이 뭐 봉사를 하라. 뭐 제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남을 위해서 뭐 기도하시오 뭐 이런 소리나 듣지 네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이라는 게 깨달음이고 교가 가르침이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면 무슨 깨달음이냐, 그러면은. 이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 자기 마음의 실체, 실상. 말하자면 이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지, 바깥 세상의 이치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얘기고, 우리 불교 부처님이 가르치면 부처님은 세속을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세간 얘기.

그러니까 세속을 벗어난 거는 이제 자기 마음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걸 이제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뭐 자기 마음, 우리 각자 스스로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고, 실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깨닫는 거니까, 거기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할게 없어요.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뭐 어려울 건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느냐.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깨달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도 전부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말하고 배워가는 건100%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나 우리 가르침을 말하는 거나 그걸 듣는 거는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생각 속에서 뭐 좋다, 싫다, 그러 하면서 이제 자기 기분, 감정, 느낌, 뭐, 이제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런 걸싹 놔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라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실제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이제 선사들도 문득 공부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정도가 되려면은 수십 년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거는 늘 뭐, 해봤던 얘기거든요. 그게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막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죠. 그러면 나는 뭐 불가능하겠구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깨달음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만 할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킨다면은 이제 불교는 망하는 겁니다. 극소수 사람만 불교를 하겠지. 그럼 불교 망하는 거죠.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우리 뭐 불교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다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그러니까 전혀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또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저는 뭐, 어디, 불교 신자로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그냥, 처음에 접근은 학문적으로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다는데 뭘 깨달았길래 저래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뭐, 저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라는 말을 자꾸 할까. 근데 이제 부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모니잖아. 그 사람 사람이거든.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잖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럼 뭐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내라고 못할 게뭐 있노? 그냥 그런 생각이지,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이지. 뭐 엄청난 무슨 뭐 이런 생각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고 도대체 뭔가 있긴 있겠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불교라는 것이 이어져 내려왔을 거고.

것이고, 그게 뭘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죠. 그런 궁금증에서 이제 하는 거지. 그걸 뭐 너무 막 엄청난 일처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너무 또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불교는 막 깨달으면 별거 아니야. 그냥 며칠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습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이,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은 경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무슨 까닭에 석가모니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겠느냐? 그 석가모니가 쿠시나가라성에 있는 사라상수라고 나무 두 그루, 그 쌍수라는 게두 그루 나무란 말이거든. 사라나무 두 그루 그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뭐 80년밖에 못 살았는데 무슨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달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또 분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종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약간의 뭐랄까, 뭐 지혜랄까, 약간의 안목은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서 경전이나 성서라고 하는 종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중생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쓰는 언어가 있는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때삶 속에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떤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걸 확인해 볼수 있는 얘기,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녹음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직접 찾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란 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별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언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의 실체는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마음이 뭡니까 했는데 이겁니다. 그럼 이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여기서 다 마음을 다 깨닫습니까? 다 아느냐고. 손가락만 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모르고 일상적인 언어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죠.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얘기, 뭐 우리 뭐 또는 뭐 인도의 뭐 신두교 경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불교 경전 또뭐 기독교에서 경전 안 가고 뭐 성서라 그러던데, 거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전부 종교 언어인데, 그거는 이 중생 세계에 관한 분별 세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 도라고 하는 거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불성이라는 여기에 관한 얘기, 기독교로 치면은 하느님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해서 알 수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뭐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이제 100% 거짓말은 안 해요. 그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있기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거를 체험을 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그전에는 몰라요. 예, 알 수가 없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곧이곧대로 이해를 해서, 아, 정말 그런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오해인 겁니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 뭐 온갖 종류의 부처님이 있고 온갖 종류의 보살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불이니, 뭐 아미타불이니, 뭐 보살도 무슨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뭐 관세보살. 근데 이런 정말로 그런 부처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런 보살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오해가 그런 거는 이제 중생의 언어로 착각을 한 거죠. 그게 전부 방편의 말인 겁니다. 이 깨달음 분별할 수 없고 알수 없는 이걸 가리키기 위한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 이제 이름을 방편으로 붙인 겁니다. 수단으로서 말을 했다. 이걸 제일 쉽게 이제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쉽게 예를 들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뭐 비유적으로 거울에 비유했듯이 방편의 말에 대해서 제일 쉬운 비유로 할수 있는 것은 우화 같은 거, 이소부화집을 생각하고, 이소부화집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그죠? 뭐, 여우와 심포도, 게이미와 배짱이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정말로 그런 개미가 어딘가에 살고 있고, 그 옆집에 그런 배짱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한테 뭔가 깨우쳐 주려는 교훈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거든, 그거는. 그런 게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사실을 말하는 듯이 말했지만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종교 경전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데 이제 여우 배짱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얘기잖아요. 뭐 놀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노후 준비도 하고 해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우화라든지 옛날 뭐 신화라든지 또 옛날 고전 소설, 고전 소설도 대체적으로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그죠? 선을 권하고 악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뭐 흥부와 놀부. 그리고 뭐, 야, 조선시대 그러면 흥부하고 놀부가 어디에 살았노? 그 어디, 족보가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거를. 흥부 놀부 얘기 들어보면 이제 뭐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뭐 그런 우리가 뜻으로 그걸 알아듣지, 흥부놀부 얘기를 두고 흥부 진짜 사는 데가 어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종교 언어도 전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무슨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야. 그걸 사실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잖아. 흥부놀부 얘기를 보고 흥부하고 놀부가 뭐 성이 뭐고 족보가 어디 뭐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찾으면은 그 소설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디전이고 딴짓을 하는 거거든. 그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 이게 종교의 우리 종교 경전의 언어가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느냐. 근데 그 교훈이 이제 세속적인 거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이 그런 체험이 없는 입장에서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만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경전을 제대로 읽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야 돼. 해야 될 거, 해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면은 이제,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했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체험을 해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중생이

중생심, 중생심 우리가 분별심이잖아요. 생각하는 마음. 중생이 중생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은 부처님 말씀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된다. 옛날부터 내는 했던 말이에요. 이게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것을 그걸 사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종교가 우리 불교는 뭐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런 게. 불교도 뭐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정말로 뭐 그런 보살님이 계시고 뭐 그런 부처님이 계시고 하는 식으로 그런 보살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방편입니다 전부가.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의 실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의 세계가 있고 그런 보살의 세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개미와 배짱이 같은 얘기라고 이게 전부가. 진실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깨달아야 자기한테 원래부터 갖춰져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야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이고 뭐 실제 뭐 인도에 뭐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고 활동한 분이잖아. 그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이제 그런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얘기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경전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경전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분별되겠죠. 분별돼서 어떤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경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불교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잖아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세속 세계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세간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설사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역사책이 아니고 경전인 한에서는 그것은 어떤 이렇게 세속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우리 생각할 수 없고 분별을 벗어난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런 걸볼줄 모르면 뭐 경전이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경전이나 성서에 나오는 이거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전부 우리 각자의 진실을 깨닫도록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거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우리가 구제도 되는 게 아니고 구제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진실을 깨달아야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죠. 중생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요도 뭐 그런 오해라고 할수 있겠죠.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 말이지. 내가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인 거죠.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이다. 이게는 이제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이런 특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32가지 모습이 있고 8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은 전륜 성황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30 이상 80 종호는 깨달은 부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전륜 성황은 어떤 사람이 전륜 성황이냐면은 인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쇼카 왕이라고 인도를 통일한 왕, 중국으로 치면 진시황 같은 사람, 서양으로 치면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통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지고 이제 그 통일하는 사람 그런 게 전륜 성황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왕이지. 전륜 성황도 30 이상 80 종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보고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30 이상 80종으로 한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0 이상이니 80 정원이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몸이 모습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게 참모습이다. 모습으로 판단하면, 모습이라는 게꼭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도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소리 모습 있잖아.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그 다음에 냄새 모습이 있죠. 이게 무슨 냄새냐, 장미 냄새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건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맛도 뭐 신맛, 짠맛, 단맛 뭐. 다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감 같은 거, 느낌, 생각 다 모습이 있어. 분별이 되는 건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습 없는 것이 참모습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진실은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다.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여튼 드러난 것에서 뭔가 부처를 찾고 뭐 깨달음을 찾고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중생들은 뭘 모르니까 뭐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제법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알아보려면은 말을 들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을 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그말 같으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특별히 뭔가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보통 뭐 자비롭고 뭐 부드럽고 인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분별 세계거든요. 겉모습이에요, 다. 근데 이제 이런 분별을 벗어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뭔가 그런 좋은 부처님이라면은 중생들 가운데에서 최고로 뭔가 좋은 것만 합해놓은 게 부처겠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상이 만들어낸 그 견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하면은,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뭔가 깨달은 사람은 탁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막 거룩하게 보이고, 뭐,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다.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막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자비롭고, 뭐, 이럴 것이다. 그게 중생의 생각이죠. 어떤 상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게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 깨달으면은 모습 없는 게 진짜 모습이요. 아무 상이 없어요. 아무 뭐, 깨달음 이렇다, 부처가 이렇다, 이런 게 없어, 아무것도.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만이 알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항상 뭔가 좋은 걸 자꾸 생각하겠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얘기를 해봤자 모두가 헛소리고,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바탕이 아니고 어떤 모습의 몸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과 관계없다. 모습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이 말은 그 부대사가 금강경을 갖다가 이제 주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양조 부대사 금강경 송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부대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부대사가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바르게 불교를 본다면은 이제 여기는 어떤 뭐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뭐 저렇다 할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방편으로 세속과 대비되는 얘기를

합니다. 세속과 대비. 이게 공이 다텅 비었다 그런 거는 세속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 색소 행식이 뭐가 있다. 육체도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뭐가 그게 세속이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다에 대한 상대적인 말입니다. 없다란 말은. 공이다, 없다, 뭐. 그다음에 분별을 입법이라 그러거든.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한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입법이야.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 그 세속에 관해서 상대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게 이 자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방편의 말인 거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면은 뭐 그냥 단순한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이제 단순한 현실이고 당연한 현실인데 여기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뭐할 말이 없죠. 여기는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하고 세속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거는 모습이 없어 볼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유마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 견문각지는 경계지법이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견, 볼견자, 문, 들을 문자, 보고 듣고, 그다음에 각은 느낄 각자예요. 느끼고, 지, 알지자, 아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경계, 중생세계다 이 말입니다. 분별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법이 아니다. 법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요게 한번, 요게 이렇게, 이게 와닿아서 이게 분명하게 돼야 되지. 하여튼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다 그냥, 뭐가 뭔지 모릅니다. 법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불교 경전을 뭐, 팔만대장경을 뭐, 딸딸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한다 해도 직접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말이란 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진실함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 이게 체험이 돼야 되고 직접 겪어봐야 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불교가 중생을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라는 게 삶과 죽음의 쳇바퀴 같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불교 처음 배우면 누구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모르죠, 그거는. 그냥 뭐 해탈한다. 뭐, 열반에 들어간다, 깨닫는다, 뭐, 삼매든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뭐, 서방 극락净토에 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역시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하고 이제 한몇 년만 있어도, 아, 불교가 이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거구나. 라고 문득 그게 탁 자각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딘가, 뭐가 어딘가를 가든가 하여튼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럼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 일도 없어. 없는 걸뭐왜 벗어납니까? 이게 그냥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삶과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일도 없어. 근데 그거 저 뭐야 반신경에도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공에 대한 얘기 시공중 해놓고 시공중에는 무 생로병사 상과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 생로병사 진 이래 상과 죽음이 끝나는 일도 없어. 상과 죽음이 진다 할 일, 끝난다 끝나는 일도 없어.

게 애초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깜짝 놀라죠. 어? 불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뭐, 극락정토로 간다는 둥, 무슨 뭐, 어디, 그런 건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야. 그게 방패는 말이야, 그게 전부가. 상상했던 거는 전부 방패는 말인 거고, 실제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그렇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공이라는 건 처음부터 공인 거예요. 이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럼 또 온갖 일이 겉으로는 막 온갖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유를,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또 거울 얘기를 할수 있는데, 거울을 모르는 어린애가 거울 처음에 봤을 때, 거울 속에 애가 이제 아직 거울 모를 정도부터 이제 좀키 다닐 때, 키 다닐 때인가? 하여튼 뭐그 정도 치고, 그러니까 웬 애가 저기 기어오고 있어. 또뭐 거기 옆에 뭐 먹을 거리도 있고. 그럼 처음에 자기는 거울을 뭔지 모를 때는 그게 실제로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웬 애가 있느냐 하고 또 뭐, 거기 먹을 거리가 있으면 뭐 저놈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가 이제 뭐 가서 직접 거울을 만져도 보고 또 이렇게 뒤도 보고 이렇게 이거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없네 하는 걸 이제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울 속에 이제는 거울을 봐도 거울 속에 아무리 아이가 나타나고 뭐 어디 뭐 먹을 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건데 뭐 그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유사해,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뭐,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죽으면 또 어떻게 되지, 가는. 그게 마치 거울 속에 뭐가 있는 거라 딱, 거울이 뭔지도 모르고 보는 애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중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실체로 알고 나면, 와, 관심이 없어. 이제, 그거 뭐, 그거 있던가 말던가. 그런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든 말든 이제 관심이 없어.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네, 원래. 원래 아무 일이 없는데, 온갖 게다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보이지만은, 보이긴 하는지만은, 이제 나타나 있긴 하는지만은,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런 진실이 이제 자기한테 확, 드러나니까, 이제 성도병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그렇게 그런 이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중생을 불교 부처님이 중생을 이렇게 제도했구나. 딱 자각이 되더라니까 그게 체험하고 한몇년 얼마 안 지났어요 그때가. 예. 한몇 년, 한 3, 4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중생이 어떻게 제도가 되지? 그건 이제 궁금했죠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정말 묘법인 거예요, 묘법.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묘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중생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현하는 말들이 생사적 열반 이런 말들인 거예요. 생로병사 속에 살면서 막 윤회를 하고 있다는데 애초부터 열반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회를 하냐 마냐,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망상이야, 그게 전부가. 윤회가 있니 없니,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로 뭐 윤회가 끝나고 어디 뭐 윤회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가 다 망상이고 원래 생로병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 석가모니 일생을 그려놓은 팔상도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도솔천부터 시작하거든. 도솔천에 있다가 흰 코끼리 타고 뭐 엄마 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도솔천이 1번인데 그 도솔천 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미 중생 제도는 끝났다 이렇게 딱돼

그래,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근데 애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끝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 자기가 살아보면은 자각을 하게 돼. 아,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을 잡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공을 체험해 봐야 된다. 분별을 벗어나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직접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0: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집착으로 이루어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부

7,7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1: 도망갔지 뭐. 말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0: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1: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2: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2: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2: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0: 사모아사? 사모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1: 수륙제가 뭐야?
0: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사마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1: 아, 나도 10월엔 꼭 사마사에 가봐야겠다.
0: 그 전에 사마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사마사로 고고! 옛날 사마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3: 사마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3: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3: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3: 예.
4: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4: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2: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2: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4: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1: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1: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1: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사마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5: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6: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0: 신기해.
1: 뭐가?
0: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1: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0: 그런가?
1: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염불사다.
0: 염불사?
1: 염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염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지.
0: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1: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염불사로 고고!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2: 윤필거사!
3: 아이고! 두 대사가 어떤 일이십니까?
2: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3: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2: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3: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4: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수 위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3: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1: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4: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2: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3: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1: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4: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1: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염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염불하던 그곳이 염불암, 지금의 염불사가 되었답니다.
0: 아, 그래서 염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염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1: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0: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1: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0: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1: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염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염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3: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염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염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염원이 무엇이냐?
3: 이 염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0: 비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1: 오,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0: 비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 사직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 맞았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지역 문화와 경제가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환경문화축제를 선보였습니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겸직금지 종무직을 사직해야 하는 마지막 날로 내일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데요. 지난 6일 정념 스님이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경우 스님도 선운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조계종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행정수반이 공정하게 선출되길 바라며 공정선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 이후 월정사에서 22년간 정진해온 정념 스님이 지난 6일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불교는 국민 곁으로를 원력으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오늘 출마 선언을 위해 같은 날 총무원의 주지 사

0: 사직서를 제출하며 선거 구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른 겸직 금지 사직 시한은 오늘까지로 내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서 5시 사이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외에 24개 본사에서 교구 종회를 열어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투표를 통해 종단의 새 수장이 선출됩니다.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종단 안팎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단 내 주요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을 비롯해 각급 신도단체들이 연이어 입장문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과열 경쟁이나 흑색 선전을 지양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서 종책 대결을 펼쳐주길 촉구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가자 급감에 따른 대안 마련, 포교 시스템 혁신, 재정 자립 등 종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300여 선거인단이 치르는 간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 간 종책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사부대중 전체가 종무행정비전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9월 3일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종단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를 주도하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와 안정감을 이어가기 위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연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천연고찰 봉선사 연지 일대에선 남양주 대표 문화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바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인데요. 올해로 24번째 열리는 연꽃축제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전날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선선한 바람이 연꽃을 스쳐 시민들의 어깨를 한결 가볍고 신나게 합니다. 반야심경을 경쾌하게 재해석한 JH콰이어의 무대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내고 이보이 그룹의 화려한 춤사위가 무대 위를 가득 채웁니다. 봉선사가 낳은 실력파 가수 이하윤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시원하게 가르며 관객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킵니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 왔던 남양주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가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연꽃축제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연꽃이 되도록 제가 지내게 되겠다며 헌신을 약속했던 주지호 선스님은 올해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3: 디지털 도파민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진흙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이 연꽃이 필 수 있도록 발언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2: 이번 축제엔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교구장직을 사퇴한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등이 참석해 축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4: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물들었는가 한번 살펴가지고 자기를 잘 살피는 힘을 기른다면 물들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사회를 밝히는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제에 깊이를 더한 원로 스님의 메시지도 사부대중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5: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고 향기로운 꽃들 피워서 세상에 향기를 전하듯 우리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 올해 봉선사 연꽃축제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뜻깊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부,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스가 마련되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봉선사에서 베푸시는 그런 나눔의 가치가 남양주시를 더불어서 온 세상에 나눔의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를 밝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7: 정치인들은 오늘 이 앞에 브로셔 앞에 써있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연꽃이 될 수 있도록 늪 진흙

0: 대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스트로3 우승자 정서주를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시민들은 잊지 못할 힐링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2: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 신나서 다가 춤췄어요. 이제 봉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아요.
1: 이날 봉선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전법 활동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미래 세대 포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들에게 연꽃 향기와 함께 마음 평안을 선물한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 축제. 축제의 생생한 현장은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16일 오후 1시, 17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즘,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명평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선보인 환경문화축제, 함께 숨쉬다 예스쥐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지구본. 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이 모여 완성된 이 지구본은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을 상징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버려지는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실천을 다짐하며 서명운동에 마음을 보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환경과 불교 문화의 조화를 주제로 기획한 축제 함께 숨쉬다 ESG를 개최했습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의 가치를 불교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5: 자연이 숨을 쉬는 곳이어야 우리 인간들도 숨을 쉽니다. 일체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우리도 지구도 건강합니다.
4: 개막식이 펼쳐진 전국 비구니회관 만불전은 스님의 웅장한 법고 연주와 어린이들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어떻게 자연 생명과 연결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BTN 불교 TV의 간판 프로그램 진명 스님의 지대방도 스튜디오를 벗어나 현장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 에스토니아 출신 환경운동가 마리엘 씨가 공개방송에 참여해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풀어냈습니다.
6: 지금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농사나 밭농사는 지금 포기한 상태죠. 진짜 이거는 위기사항이고 재난이다.
7: 기후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없고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부터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4: 전국 비구니회관 로비에 마련된 나눔 장터에선 착한 소비와 재사용을 실천하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비구니회의 노력에 조계종단 차원의 관심도 더해졌습니다.
8: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의 막힌 곳을 뚫어주며 소외된 이들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닿는 실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전국 비구니회의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불교가 던지는 다정하고도 강렬한 환경 메시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한여름밤 도심 한복판에서 별빛 아래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조개사인데요.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불을 올리고 도량을 둘러보며 우리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캠핑이 열렸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진 특별한 여름밤, 양육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9: 서울 종로 한복판, 도심의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개사 도량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문화와 전통 사찰의 템플 스테이를 접목한 조계사 연꽃 캠핑 스테이의 현장입니다. 조계사는 이번 행사에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들을 초대해 도심 속 1박 2일 특별한 휴가를 선보였습니다.
10: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절에서도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신선한 취지로 기획했는데 예불도 하고 또 사찰의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과 한껏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의 추억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0: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1: 오후 6시 저녁 예불 시간. 처음 접하는 사찰의 낯선 의식에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대웅전 삼존불의 손 모양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처님의 수인을 따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보각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량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두 손을 모으고 저마다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찰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값진 시간이 된 겁니다. 한여름 야외에서 진행되는 캠핑인 만큼 폭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조계사 측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쾌적하게 진행됐습니다. 캠핑존 곳곳에는 야외 에어컨 쿨러와 냉풍기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아이들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가운 음료가 넉넉하게 제공됐습니다. 또 전문 안전요원들이 상주하며 아이들의 동선을 살피고 일정을 함께 소화해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안전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2: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러저러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맨날 복잡했는데 이런 기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어보고 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3: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이 행복해요. 다음에 또 오자.
4: 제가 경험하기에는 셋다라 아직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그래도 그 너무 좋아요. 느낌이 좋고 마음 편해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조금 일상생활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텐트 사이를 누비며 단체 게임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5: 화려한 리조트나 깊은 산속 계곡은 아니지만 연꽃이 만개한 사찰 앞마당에서 보낸 하룻밤은 참여한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여름날의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6: 템플스테이의 일부 미흡한 운영을 지적한 SBS 보도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실력사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참가자 안전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 것이며 방치 의혹이 제기된 반야사는 지난해 4천 명, 올해 1,800여 명이 찾은 정상 운영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진관사 역시 지난해 1만 명, 올해 6천여 명이 참가했다며 공식 사이트 개별 예약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미운영으로 보는 것은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단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면서도 실제와 다른 보도로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지난 8일 여름밤 산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제6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엄사 화엄원 앞마당에서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별빛에 눕다 바람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다양한 영화 주제곡과 영상을 즐겼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을 배경으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사회를 맡아 배우 리사, 김신희, 백주연 등이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OST를 불러 한여름밤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주지 우석 스님은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에서 도시인들이 힐링하는 참여형 문화 공양이라며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했습니다. 화엄사는 행사 중 행복 나눔 기금을 모금해 구례지역 시각장애, 청각장애인단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종단의 향후 4년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이전과 종책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8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인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0: 병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2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0: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신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동물들, 나무들, 곤충들까지도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마음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을 가고자 하면 걸음을 동쪽으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동쪽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동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늘 선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선명상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한국 불교가 세계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제 선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과 또 행사를 담당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국 지역에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 스님들과

실무자들에게 강의를 두 차례 했고요. 또 8주간 선명상 강의도 중에 마무리할 때 또 템플스테이 선명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선명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그 3박 4일간 강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명상에 대해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인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늘 걷다 보면 거기에서 만나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역할도 주어지기도 하더군요. 선명상은 사실 늘 깨어있게 하는 삶이고 또 지혜로운 삶입니다. 얼마 전에 성가기감을 보다가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의 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너무 적확한 표현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갖가지 감정을 일으키고 또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의 일어나는 생각들은 점점 밝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분별하고 욕심을 부리는 속에서 밝은 지혜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화가 나 있거나 또 짜증을 내고 있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밝은 지혜가 나올까요? 또 아무리 과거에 경험, 지식,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추측 상상의 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찾아내는 답일 뿐이죠. 그걸 망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업은 바로 어두운 무명이다 하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선명상 또 선명상의 전통은 바로 참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또 고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 요 속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발달되어진 선 명상은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이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다. 그리고 고요하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제 그런 이 본바탕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심이기도 하고 그걸 본래심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래 성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본래심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명상은 바로 내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참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참다운 성품을 그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또 현재 어떤 것을 하면서 늘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온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주인일 때도 있고 현재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미래가 주인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과거나 미래가 주인이 돼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명상은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당당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명상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 선명상을 이제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600년 동안이나 쭉 불교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평안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고구정령한 법문도 있고 또그 이후로 수많은 스님들이 출가해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 가르침 따라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깨달음을 얻고 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르침, 그것이 바로 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참선하는 방법을 그동안에는 수행자 중심으로 있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의 가르침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참선은 우리와 멀다,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깊이 있는 수행보다는 좀 넓이 있는 수행을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명상이거든요. 좀더 가볍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스님들처럼 일생을 목숨 걸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한 1600년 전쯤에 중국의 천태지희 선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바로 이 몸으로 하는 수행이 있고요. 그리고 신법은 마음으로 하는 수행이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색법, 몸으로 하는 수행을 시작을 해야 되고, 출가해서 수행한 분들은 마음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적인 명상은 몸으로 하는 수행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더이 선명상에 들어가면 이건 깨달음의 명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신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1997년도에 백양사에 계시던 서홍 큰 스님께서 그때가 87세셨어요. 근데 저는 손자상자거든요. 저를 불러서 금강수자가 내가 그 1974년도부터 늘 주장하던 참사람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람 운동이 뭔가요? 그리 질문을 했더니 스님께서 그때는 이제 20세기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는요, 농경사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사람의 욕망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이 늘 있고 또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지금은 과학의 시대거든요. 이 과학은 이 사람의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냄새, 맛, 또 어디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의 욕망이 극대화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환경 파괴와 오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이 너무 크다. 앞으로 인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다간 그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지고 핵무기가 개발되어지면서 이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파괴하고 변형시킬 정도의 무기들을 지금 인류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정말 위험스럽다. 나중에 이 인류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사람들인지 그렇게 걱정할 것이고, 또 정말 인류가 멸망할 수까지 있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은 참사람 운동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사람 운동은 그래서 환경을 다시 되살리는 운동과 그리고 사람이 욕망의 가장 끝지점에는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근데 2600년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평화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이 본래 나의 본성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달마대사도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깨달음 얻은 선사들도 늘 그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행복함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 안에 마음의 본성의 주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평화로움의 주인 되고 행복의 주인 되고 자유로움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과학에 의지하는 것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에 의지하고 개발하고 찾는 그 수행하는 마음이야말로 인류를 다시 되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선 수행법을 일반화하는 데에 노력하게 된 겁니다. 25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그 IMF 외환위기 이후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굉장히 이제 물질적 변화에서 심적 변화로 그 큰 그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성장 사회가
되어지면서 마음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갈등의 문제가 더 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오히려 각가지 명상법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심리치료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정신질환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자살로 죽는율이 훨씬 두 배나 한국 사회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아니라 이 마음속의 전쟁이 더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BTN에서 이렇게 명상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보급하는 것은 바로 큰 공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선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상의 가장 기본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깊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데요,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인해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의 한계도 있고요, 늙음의 한계도 있고, 병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하루 세 끼 두 끼는 꼬박꼬박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지금은 이제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받지는 않겠지만 수많은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인생은 짧잖아요. 아무리 길다고 한들 100년 이내거든요. 짧은 인생인데 이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할까, 그런 노력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처님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종교들도, 초기의 종교들은 다 어떤 절대 또 아니면 어떤 각가지의 신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탈을 이루고 바로 발견하신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심이 있다, 누구든 다 완전하다 하는 그 바로 우리의 본심, 이 본래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밝히신 내용이죠. 완전하지만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 망상만 싹 걷어버리면 자기의 본래 성품인 지혜와 자비심이 드러난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비심을 드러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언인 것이죠. 또 선의 가장 초조이신 달마대사 있어요.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의 첫 구절에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객진번뇌로 말미암아서 그걸 알지 못할 뿐이다. 객진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벽을 향해서 앉아라. 이 앉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요히 벽을 향해서 앉다 보면 모든 게 다 쉬어지는 거죠. 갖가지 감정도 쉬어지게 되고요. 내 아르마리도 다 쉬어지게 되고, 또 비교해서 분별하는 것도 쉬어지게 되죠.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비교해서 보잖아요. 그런 마음까지도 다 쉬어지게 되죠. 쉬어지고 쉬어지고 쉬어지면 맑아졌다가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마음 공부의 방법인 것입니다. 6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달마대사로부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는 선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신 분이세요. 어떤 완전한 성품, 또 이런 완전한 인격자, 누구든 최고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다른 사람에게 보시도 하고 공덕도 짓고 이번 생에 노력도 하고 고통스러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이게 이제 원만성불이거든요.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공덕을 닦아야 이번 생에 부처가 된다. 우리 또한 지금 수많은 공덕을 지어야 나중에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런 것인데요. 6조 해능대사는 원만성불이 아니라 견성성불이다. 이미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성품은 무념하고 무상하고 무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념하다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런데 우리들은 나는 왜 이리 생각이 많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는 본래 생각이 이렇게 많은가? 본래 걱정이 많은가? 본래 화가 많은가? 본래 짜증이 많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분별하는 마음을 이전에는 아주 번뇌망상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 그 평화로운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살아있는 마음, 생생한 마음이다. 우리는 늘 어떤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말이죠. 그래서 늘 현재를 보는데 과거의 것을 끌고 와서 현재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 또 아니면 실망스럽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 떼놓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삶을 존중한다면 현재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있게 만드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본래 성품은

늘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성품이 현재적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다. 늘 자유롭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줬는지 아니면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 어느 때에 도움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한 티끌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실망으로 오고 감정이 생겨나는 그런 발원지가 돼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가 뭔가를 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할 뿐만 된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나 바로 머무는 마음이 없이 베풀고 그걸로 끝, 예, 쿨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과 행복한 늘 살아있는 마음과 그리고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본래 있다. 그게 나의 본래심이다. 이 본래심을 찾아서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물건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늘 모양과 색깔을 보죠. 그걸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이것도 다 상이에요. 이것들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구별이 있잖아요. 각가지 거기에 따라서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가령 저 지난 여름에 해운대에 모래로 각가지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 저건 호랑이, 저건 용, 저건 다람쥐, 저건 토끼, 저건 사자. 이렇게 보는 것은 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은 뭐예요? 다 모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본래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요한 마음이고 늘 살아있는 마음이고 늘 자유로운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제 해능대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고 듣고 행동하는 바로 이 주인공은 바로 이것은 밝고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소소영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산대사는 바로 밝음과 신령스러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우리의 변화성은 자비심이고 덕스러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품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품이 밝은 성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는 늘 거기에 맞춰서 지혜가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이 본 마음으로 이 본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밥을 먹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이 삶이 바로 선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상은 모든 사람

사람들이 자기의 본심을 일으켜서 그 본심으로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달마대사의 혈맹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였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 본심이고요, 옹졸한 마음은 내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본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은 늘 노력해야 되는데 또 그 노력 중에서도 올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발을 동쪽으로 움직여야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0: 이사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결합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1: 야,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야, 무슨 재즈바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네.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 곡이요, 최진희 선생님의 솔로 데뷔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하나고요. 와. 이때 당시에 물보라라는 또 드라마의 메인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야. 이 노래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최진희 선생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아마 선생님이 2015년에 새롭게 이제 반주를 리메이크 다시 하셔가지고 했던 앨범인데, 아무튼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0: 야, 참 좋아하는 만큼 참 잘 불러요.
1: 아, 너무 좋아요.
2: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잘 불렀어요. 몰입이 쫙 됐는데, 이게 사실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몰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그쵸.
1: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 근데
1: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몰입하기 힘든 순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2: 방금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2: 네, 보라 뭐 외치셔가지고.
1: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0: 아이전 몰입을 한 사람 이름인 줄 알고요.
1: 네. 성이 물 씨인가요?
0: 외치고 나서 뭐 생각을 했죠. 물 씨가 있었나? 예, 뭐 죄송합니다.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을 해서 잘 불러주셨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재즈바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0: 아, 끈적했어요.
1: 네.
0: 아주 끈적했어요. 아, 예. 살짝 취했어요.
1: 그렇죠? 아, 취했어요.
0: 네, 좀 깼어요. 깨자.
1: 네, 오케이, 좋습니다.
0: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결합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입니다. 자, 우리 이소나 씨와 우리 팬분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팬분들과 평상시에 전화 연결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2: 전혀 없죠.
1: 없으세요?
2: 전혀 없죠. 할 기회가 없죠, 사실.
1: 네. 그렇죠. 기회가 많이 없죠.
0: 우리 소나 씨 팬클럽 이름이?
2: 소나시대.
0: 네. 네. 멋져요.
1: 소나시대.
2: 네. 네.
0: 우리 무궁무진. 상도 바라기. 소나시대.
2: 소나시대.
0: 그 시대라는 그 팬클럽 명을 쓰시는 분이 영웅시도.
2: 아, 거기 영웅시대인가요?
0: 네,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2: 저는 이제 원래 그 팬클럽 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인을 받으면서 이제 팬분들이 아, 지금 이제 소나시대가 왔다, 소나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소나시대 괜찮더라고요.
1: 좋은데요?
2: 그래서 소나시대로 했는데 다른 분도 하셨는지 몰랐네요.
0: 두 분 다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 소나시대인 거죠.
2: 예.
0: 아, 이게 우승자만 쓸 수 있는 이름인가?
1: 그런가 봐요.
0: 네. 그럼 어때요?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우승자네요.
2: 네.
0: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사연으로 일단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예,
0: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트롯4를 시청하다가 소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나 가수님이 부른 천년학을 듣고 어머님이 먼저 찐팬이 되셨고 저는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로 입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곡이 되어 요즘 매일 아침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답니다. 오, 어김친구인가 봐요. 소나님을 알고 나서 저의 삶도 달라졌어요. 우울했던 삶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쁘지만 소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팬클럽

0: 소나시대의 구성원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답니다. 소나 가수님, 바쁜 일정 소화하느라 힘드시겠지만 몸 관리 잘하시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나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의 주인공 저희가 직접 한번 네. 만나볼까요? 우리 네. 소나 씨가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아이고 소나님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뵙게 되는 거예요.
2: 오,
1: 지연 씨는 제가 네네. 자주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인사는 나눴고 학원에 다니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저는 간호조무사 하고.
4: 오, 간호조무사.
0: 백의의 천사. 우리 천사분들이시죠?
4: 네, 맞습니다.
0: 간호사 준비 중이시고.
4: 예.
0: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0: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1: 남편이 네.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셰프님이에요.
0: 셰프예요, 셰프.
4: 셰프분이시구나.
0: 요리사와 간호사. 근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둘 다.
4: 마음에
0: 하얀색 옷을 입고 계시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리로 치유를 하고,
4: 예. 맞습니다.
0: 예, 이렇게 또 정성으로 치유를 하고,
4: 네.
0: 또 노래로 치유를 하고. 잘 맞네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4: 그럼 우리 남편분께서도, 네, 우리 소나 씨 팬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3: 네, 제가 많이 말을 하고 있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 남편분은 어떠세요? 남편분도 좋아하세요?
3: 체인 카페에는 가입은 되어 있고요. 제가 하라고 해서 눈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시기에 예비 신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4: 그럼요.
0: 잘 들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렇죠, 잘 들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어머님께서 먼저 소나 씨 팬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소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그 딱 그 프로의 딱 그 매너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노래도 잘하시고 또 뭐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고
0: 네.
5: 모든 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경연할 때 일리에 다툴 때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불안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소나 씨를.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하다 우리 지연이가 엄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겠어. 소나님이 1등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갖고 그때부터 지연이가 찐팬이 돼버렸어.
1: 어머니 감사합니다.
0: 우리 어머님 때문에 소나 씨가 네. 우승하셨네요.
4: 맞네요.
0: 좋습니다.
4: 지연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나 씨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3: 성격이 많이 차분함으로 바뀌었고.
1: 아, 근데 지금
3: 좀 제가 여자이지만 남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0: 아, 좀 시원시원하시고 그런 소나, 성격이시구나.
3: 소나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좀. 조신해진 것 같아가지고.
0: 조신해진다.
1: 원래 저희 지금 소나시대 팬 여러분 중에서 가장 텐션이 높으세요. 지금
0: 그래요?
1: 굉장히 차분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원래 현장에서는요. 와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고요. 이소나 사랑해 엄청 외쳐주고 춤도 잘 추고 텐션이 되게 높은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저희 콘서트를 하다 보면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객석에 누가 마이크를 줬나
1: 네,
0: 할 정도로,
1: 그 정도로
0: 목소리가 시원한 분이 계시거든요.
1: 시원한 성격이에요.
4: 그러면 그 원래 그 가지고 계신 시원한 목소리로 혹시 소나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한 소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지금 여기가 미스터 포!
4: 지금
0: 콘서트 장이다! 내가 지금 객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한 소절 불러주십시오.
5: 시작.
3: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정말.
0: 어쩌다 보니까 소나 씨와 듀엣을 또 했네요.
2: 네. 아,
1: 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흥이 넘치는.
0: 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나 씨에게.

0: 실습도 나가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아예 안 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9월 5일날 강원도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1: 야, 춘천
2: 네, 좋아요.
1: 콘서트.
2: 춘천에서
1: 감사.
2: 만나요.
1: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3: 네,
1: 감사드리고,
3: 결혼 축하드립니다.
1: 결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3: 네,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중간에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노래를 부탁드려가지고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2: 부끄러움이 많아요. 시원시원하면서도 또 수줍음이 많은 친구예요.
1: 이 내면의 그 아이와 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연 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바로 또 다음 사연 가볼까요?
4: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소나님을 응원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혼자서 전국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응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션 프로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 요즘은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콘서트와 행사, 방송 녹화 등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소나공주님. 항상 뒤에서 소나시대 별지기님들과 함께 응원하며 서포트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 배호신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4: 자,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1: 여보세요?
5: 여보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5: 예.
4: 네, 우리 소나씨와 인사 말씀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아니, 왜 그걸 원래
4: 수줍으신 거예요?
2: 네, 수줍음이 많으세요.
1: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딱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담자 느낌인데 우리 소나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웃으시면서 너무 이쁜 미소가 이렇게 입가에 지어지네요.
2: 갱상도 남자세요.
1: 완전히 갱상도 아닙니까? 부끄럽습니다.
2: 인사 좀 해주세요.
5: 안녕하십니까.
2: 계속 타고 가시죠.
1: 아니,
4: 벌써 그 응원하신 지 4년이 되셨다고.
5: 예.
4: 처음으로 이소나 씨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5: 노래를 방송에서 보고 공연장에 놀러 갔다가 가수님 나오시길래 보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1: 그렇죠. 라이브로 들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소나 씨죠. 우리 소나 씨의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5: 장점은 예쁘시고, 품격이 넘치고,
1: 품격.
5: 네. 지상 최고입니다, 그냥.
1: 지상 최고. 좋습니다. 예쁘고 품격 넘치고 지상 최고. 야,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상 최고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4: 지상 최고.
1: 칭찬 중에.
4: 그럼요.
1: 이 지구에서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1: 우리 소나 씨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십니까?
5: 아, 좋은데 요즘 신곡 목련이 좋습니다.
1: 목련 좋죠.
4: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저 불러주신 거예요.
1: 그렇죠.
4: 자, 혹시 이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소나 씨 이름으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5: 삼행시하.
1: 적절히 좀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2: 부탁드릴게요.
1: 우리 소나 씨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5: 이렇게 예쁜 여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2: 다음 가겠습니다. 소!
5: 소리를 듣고 천사인 것까지 느꼈습니다. 나의 첫사랑처럼 소중히 기억하며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4: 뭔가 이 아련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시 같은 거야.
2: 이 갱상도 남자신데 이 속 마음에 되게 따뜻함이 있으신 분이세요.
4: 한편의 시인 줄 알았어요, 진짜.
2: 그렇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요즘 말이 바쁘신데 늘 안전하게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소나 씨도 배우신님께
2: 항상 한 4년간 저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0: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예.
0: 아, 또 이렇게 네. 삼행시까지 이소나로 삼행시. 어, 이소나 삼행시 가능합니까?
1: 네?
0: 이소나.
1: 아, 제가 아까 했으니까 이. 이번에는 한번 제가 예. 한번 예.
2: 자. 운 띄워 드릴게요. 예.
1: 띄워 주시죠.
0: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2: 어. 예. 소.
0: 소중하고 귀엽고 가지고 싶은 사람.
2: 이제 끔 결말을 알 것 같아서 이거 말을 운을 떼기가 좀 그런데 나?
0: 어, 당연히 나상도 미안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정말 미안합니다.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예, 미안합니다.
1: 아~ 네, 재밌었습니다.
0: 예, 저한테 시킬 줄 몰랐습니다. 아, 네. 아, 미안합니다. 빨리 이어서 아~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만나 보도록 할까요?
1: 네, 세 번째 사연.
0: 예, 좋습니다.
1: 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행사장에서 우연히 소나님의 무대를 접하고 팬이 된 박윤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되어 소나님의 팬클럽 회장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소나님과 함께한 시간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지만 2년 전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 함께 비를 맞으며 호흡했던 무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송 사과축제에서의 일도 기억이 나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을 기다려주고 하나하나 눈 맞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주던 소나 가수님. 팬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 가수 최고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게 된 감동의 순간이었답니다. 목소리도 마음씨도 정말 고운 이소나 가수님. 이소나 팬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스케줄이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목소리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감동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수님이 가는 길 묵묵히 함께 걸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사연자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2: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어, 네, 안녕하세요. 어, 회장님. 어,
1: 팬클럽 회장님을 네. 지금 하고 계시다고.
2: 아, 네, 팬클럽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아까 방금 그 김상근 남자분 이제 부매니저님이시고 아, 예. 회장님이서 원래 이 두 분께서 저를 아무도 저 몰랐을 때 이제 응원을 계속 해주시다가 지금 잘 돼서 회원이 늘어났어요.
0: 아, 네. 이게 정말 진짜 회장직이 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2: 그렇죠.
0: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업, 예, 삼성, 현대 회장보다 더 예, 힘든 자리가 우리 그렇죠. 회장 자리인데.
2: 그렇죠, 그렇죠.
0: 아, 우리 회장님, 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아, 예. 아, 그렇다면 뭐 누구보다 우리 소나 씨의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나 예. 씨의 매력이 제가 볼 때는 매력이 한 100가지 정도 되지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딱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3: 예, 처음에는 네. 생일 파티 했을 때 팬들이 없었지만 너무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0: 아, 내면적인 부분이 네. 참 이렇게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나 씨 네,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곡이세요, 회장님?
3: 나의 첫사랑을 제일 많이 들었죠. 아마 오, 나의 저 첫사랑. 행사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이 한 곡을 듣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0: 아, 나의 첫사랑. 영어로 My First Love. 오, 네, 좋은 노래죠.
1: 좋습니다.
0: 아, 이 노래 뭐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짧게 불러볼까요?
0: 예. 네.

0: 이 곡 듣다가 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불었어요.
1: 울산에서.
0: 네, 울산에서.
2: 네. 들으러 갈만 하네요. 아, 네. 좀 갈비네요, 이거.
1: 아, 예전에는 제가 또 한 그렇게 곡을 많이 부를 수도 없는데 네. 뭐 많이 불러야 세 곡 부르고 그렇죠. 한 곡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알죠. 울산에서 그 한 곡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2: 아, 너무 감사하죠.
0: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 우리
3: 예.
0: 소나 가수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 이야기해 주세요.
3: 아, 예. 올 때까지 이거 잘해 오셨지만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저도 언제까지나 뒤에서 예, 힘 닿는 것까지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회장님.
3: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에 정말 예, 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이 계시고 우리 소나 씨가 정말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다면 우리 팬클럽, 우리 소나 시대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소나 씨, 우리 소나 시대의 팬클럽
4: 예.
1: 목표가 예. 몇 명이십니까?
4: 만 명입니다.
1: 아, 만 명. 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예. 5천만이 조금 넘지 네. 않습니까? 소나 씨를 아는 사람은 4천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소나 씨 노래를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면 만 명이 뭡니까? 제가 보면 100만 명.
3: 아유.
1: 200만 명. 아유. 가자!
2: 아유. 가자! 가자!
1: 소나 시대 화이팅!
2: 아유.
1: 자, 여기까지 우리 이소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3: 네. 자, 우리 이소나 씨는 본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 저요? 네. 저 진짜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그러면 네. 검색이라든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해?
2: 검색은 하루에 하죠. 한 번씩은 합니다. 그 너튜브에 왜냐면 이제 새로운 영상 뭐 팬분들이 찍어서 이제 올려주신 게 있나 보고 싶어서 한 번씩
1: 직캠이나 이런 네네. 것들 네.
3: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소나 씨가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도는 이소나에 대한 모든 노래를 긁어 모아가지고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3: 네, 이름하여
1: 이소나 퀴즈.
3: 네,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이소나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 자, 이 코너를 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찐 선물.
2: 찐 선물.
1: 예,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소나 퀴즈가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소나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힐 수 있을까요? 예측해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이소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이소나 씨 준비되셨죠?
2: 네.
3: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2: 네.
3: 자,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 가보겠습니다. 자, 이소나 퀴즈 미음 디귿
3: 디귿 시옷에 디귿 디귿 기억 계기까지 예능감 폭발. 자, 실제 기사의 제목입니다. 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본인이 방송했던 그 개인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2: 어, 비둘기.
1: 비둘기.
2: 비둘기 개인기랑 예. 앞에 키읔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저거 나 진짜 모르겠다.
1: 디귿 시옷. 이게 앞에 네 자음이 한 단어인가요?
2: 힌트
1: 앞에
2: 없나요?
1: 앞에 네 개가? 오, 하나네요.
2: 한 단어요?
3: 네.
2: 뭐지?
1: 야, 어렵다.
2: 이거 어려운데,
1: 이거
2: 진짜
1: 실제
2: 어려운데?
1: 기사입니다. 네. 기자님들이 직접 제목을 네.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예능에서 소나 씨가 직접 한 겁니다.
2: 와, 앞에 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1: 자, 찍어보세요. 찍어보겠습니다.
2: 아니, 찍어보고 싶은데 찍지도 못하겠는데 너무 이게 뭐지? 한 단어? 비둘기 개인기는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1: 키움 미움.
2: 분위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흑역사를 생성해서 제가 집에서 많이.
1: 키움 미움. 컴온 대쉬. 뭐 이런
3: 뭔가,
1: 거.
3: 뭐 댄스?
1: 맞네. 댄스.
2: 댄스?
3: 뭐 댄스?
2: 무슨 댄스?
1: 나는 알겠다. 저는 알겠습니다.
2: 무슨 댄스지? 춤을 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 자, 가보겠습니다. 5!
2: 아니, 진짜 여기서 힌트 주면 안 돼요? 어떡해.
1: 2!
2: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1: 1!
2: 뭐예요?
1: 정답이 뭔지 볼까요?
3: 정답은
1: 코믹 댄스입니다.
2: 코믹 댄스.
3: 아이고, 아쉽다.
1: 근데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게
2: 네.
1: 다 맞춘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1: 소나 씨가 몇 개를 맞추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0개를 맞출 수도 있고 1개를 맞출 수도 있으니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문제를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본인 비둘기 개인기가 망했다고 하셨는데
3: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2: 아, 안 돼, 안 돼요. 뭐 쾌남 열전 분위기가 많이 쌓여질 수 있어서 이거는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0: 맞아요. 모든
1: 그래요?
0: 걸 아우를
2: 아,
0: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2: 진짜 안 돼요.
0: 네.
2: 아, 그래요?
0: 그렇죠. 모든 분위기가 다 허용되는.
1: 아, 그래도 이제.
2: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네. 아, 제가 그 다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1: 아.
2: 네. 정말 이게 찬물 뿌리는 정도의 그건데.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 날에 갑자기 떠올라서 웃음이 나는. 이걸 보신 분들이 그냥 그 순간에 어? 하다가 네. 다음 날에 혼자 생각나서 웃긴 그런
0: 이거
2: 거예요.
0: 진짜 저 우리가 안 들으면 못 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아 진짜 해볼까요?
1: 예, 예. 한 번만 짧게.
2: 아
1: 뭐.
2: 진짜 짧게. 근데 어 그럼 대신 웃어주세요.
0: 오 알겠습니다.
2: 제가 두 번 다시 그걸 겪고 싶진 않아서.
1: 네 알겠습니다.
2: 해볼게요. 예.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제 비둘기예요.
0: 네.
2: 비둘기 울음소리를
1: 아, 한번 해보겠... 좀 울음이 다른가요?
2: 어 모르겠어요. 다른 오, 동네에서 못 네. 들어본 것 같아서.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여기서만. 네. 구구구구 구구구구 구구구구.
1: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두 영상 중에 더 더 조회수가
2: 아,
1: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자, 울고 넘는 박달재 사랑은 생명의 꽃. 예, 선택해 주십시오.
2: 예. 선택 못 해요, 이거.
1: 몇 만일까요? 999만, 999만에,
0: 999만에
1: 일 수도 있고요.
0: 네.
1: 999만에 일 수도 있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2: 아, 어, 괜찮아요. 좋아요. 아, 지금 약간 상처 치유가 되고 있어서 예. 아, 너무 즐거운데
1: 예.
2: 아, 요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아,
1: 확실히
0: 아,
1: 가지고 네. 대답해 주셨는데.
2: 확실히.
1: 자, 일단 그러면 답을 볼까요?
2: 네.
0: 오, 187만에.
1: 둘 다 100만 원을 넘기.
2: 네, 왜냐면
0: 1 더하기 8은?
1: 9!
2: 9999.
0: 야, 울고 넘는 박달재.
2: 왜냐면 이거는 울고 넘는 박달재는 제가 이제 이 제일 첫 그 본선 그렇죠. 예심, 마스터 예심 무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1라운드, 이거는 제일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1: 아, 또 그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쵸? 가지고 본 세월이 있으니까.
2: 네, 네.
1: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3개월 정도 차이 나니까.
2: 네.
0: 맞아요, 맞아요.
1: 어, 생각이 나긴 나네요.
0: 아, 저도 계속 그게 맴돌아가지고 머릿속에.
2: 아마
0: 자, 다음 문제.
2: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비둘기를 빼야 돼, 머리에.
2: 네. 네.
0: 자, 이소라 씨께서 SNS에 직접 올리신 셀카인데요.
2: 네.
0: 이 게시물에 트로트 가수 신미래 씨가 남긴 네 글자 댓글은 아! 무엇일까요?
2: 발레리나.
0: 오, 굉장히 빨리 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발레리나? 자, 정답.
2: 그쵸?
0: 오, 정답입니다. 이야.
1: 아, 왜 발레리나요?
0: 왜, 그렇죠? 이 사진이.
2: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쁘게 보고 싶었나 보죠.
1: 어... 아니 그 발레리나 분들 보면
0: 네.
1: 선이 이쁘잖아요. 근데 지금 소라 씨 사진을 보면 목선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발레리나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거울을 찍으신 거구나.
2: 네.
0: 아, 저는 약간 그 엘레강스한 모자를 쓰시고 찍으신 줄 알았어요.
1: 아... 네. 이게 무슨 매직아예요? 어, 지금 빨리 빠져나오세요. 자, 구구구구. 예, 빨리 빠져나오세요.
0: 네,
1: 아. 야, 발레리나.
2: 네.
1: 오, 느낌 있네요.
2: 어플을 썼더니 목소리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1: 아, 네,
2: 저는 어플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어서.
0: 아, 실물이.
2: 네, 훨씬, 네. 아유. 네,
0: 훨씬 아름답습니다.
2: 아유, 좀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까요?
1: 아유, 그것도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될게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건 카메라로 치면 50mm래요. 근데 50mm.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이는 건 200mm 렌즈로 보는 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얼굴이라도 약간 넓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플을 쓰는 게 진짜 얼굴이에요.
2: 아, 그래요?
0: 네.
2: 저는 감사합니다.
1: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찍잖아요.
0: 제가 찍잖아요.
1: 예. 네. 전 찍혀요. 찍혀. 아. 안 찍어요.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0: 네.
2: 이소나의 미소가 아닌 것
0: 인매가 참 아름다우세요. 자, 다음 중 우리 소나 씨의 미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 저기서 구구구구 할 것 같아. 입에서.
2: 9번이 없네요.
0: 아,
2: 9번이 있으면 9번이 정답인데.
1: 어, 이게.
2: 저는 2번 하겠습니다.
0: 2번?
2: 네.
0: 과연 정답은요?
1: 비슷해 보이는데?
2: 아, 그쵸? 2번. 바로 맞췄죠.
1: 야, 같은 멤버라고 바로 알아채네요.
2: 아니, 사실 찬미의 입술인지는 몰랐는데.
1: 네.
2: 입술 모양이. 2번이 아니었어요. 2번 입술이 제 모양이 아니었어요.
1: 네. 확실히 그 여성분들이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지금까지 몇 문제 맞췄죠?

0: 오. 예, 세 문제. 굉장히 타율이 높습니다, 지금.
1: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드디어 0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세 문제면 네 지금도 훌륭한
0: 그렇죠. 예,
1: 성적인데.
0: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면.
1: 자, 마지막. 네. 예, 대망의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2: 마지막 문제.
0: 자, 1991년생이신 이소나 씨. 자, 다음 중
3: 1번 뭐예요?
0: 1991년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 주세요.
1: 우리 남궁진 씨가 91년생일 수도 있는 거고. 오, 선생님, 저 앨범이 나온 게
0: 그렇죠.
3: 와, 근데 이거 관련 없는 것은?
1: 네. 관련 없는 것이에요.
3: 네, 1번이요. 1번 남궁진.
0: 한 개인가요? 한 개?
1: 한 개예요?
0: 한 개.
3: 1번 남궁진.
0: 1번. 아, 정답입니다. 1번.
1: 예. 아, 나 왜 저 구자가 계속 거슬리지?
0: 1, 9,
1: 예.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원래 5번 문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네. 틀리신
3: 아,
1: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국악을 하셨던 맞아요. 예,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그리고 또 누가 계셨죠?
3: 성윤이.
1: 성윤 씨 이렇게 다 만점을 네. 받았었거든요.
3: 네. 만점이요? 예. 저 하나 틀렸는데.
1: 근데 확실히 국악하신 분들 성적이 좋아요.
0: 진짜 좋아요.
3: 그래?
1: 네. 두 문제 맞춘 분도 계시고요. 세 문제 맞춘 분도 조도록 합니다. 예, 이 정도는 많이 맞추신 거예요. 첫
3: 감사합니다.
1: 번째 문제만 조금 당황해가지고 못 맞췄지 예, 지금 페이스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3: 아, 네. 그러게요. 코믹이란 단어를 너무 오랜만에
1: 그러니까요.
3: 아, 이게 뭐 아쉽지만
1: 비둘기 그래도... 소리의 여파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여기까지 이소나 퀴즈 풀어봤고요. 이소나 씨는 네 문제, 총 네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소나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소나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국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큰 변신을 시도한 이소나 씨. 앞으로 이소나 씨가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 개인적으로 OST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0: OST?
3: OST. 요즘에 트로트 가수분들이 OST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오, 그렇죠.
3: 네, 저도 보면 OST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그 OST를 들으면 그 드라마가 생각나고 막
1: 그렇죠.
3: 아, 그거 봤을 때 막 그 막 아, 막 이랬던 감정들 생각나고 막 해서 저는 진짜 좋은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또 요즘에는 막 OST 많이 부르시는 그 가수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있죠. 예.
3: 저도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1: 린 선배님도 그렇고 네, OST가 뭐. 굉장히 유명한
3: 네.
1: 조만간 정말 사랑스러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기대하겠습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1: 영어로 약간 무식해 보여가지고 지금 영어 좀 쓰려고 계속 머리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나 씨는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기를 바래요? 예, 뭐 AI 소나도 있고요. 개복치 소나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예.
3: 저요?
1: 뭐 천상 가수?
3: 네, 그냥 가창력 가수. 근데 제가 트로트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완전 신인 때는 교과서 같은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뭐 주현미 선생님이나 뭐 최진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후배 가수들이 내 노래를 듣고 트로트 공부를 하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가수 뭐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지금 뭐 교과서를 넘어서 거의 뭐 노래의 뭐 정석, 예. 예, 뭐 영어, 뭐 노래의 전과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3: 울림소나.
1: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3: 네. 울림소나.
1: 예, 울림소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좋습니다.
1: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0: 진짜
3: 벌써 끝났나요?
1: 예. 네.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1: 쾌락 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쾌락 열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3: 아니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저 지금 끝나는 시간 아직 안 된 줄 알고 한참 지금 너무 재밌었거든요.
1: 네.
3: 이제 비둘기 한번 하고 마음이 확 열려서 너무 재밌었는데
1: 네네.
3: 갈라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1: 그러면 뭐 저 5층 가서 저희끼리 노가리 2시간 까다가 가면 돼요. 그게 상사보죠.
3: 아니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쾌남 열전 왜 쾌남 열전인지 알겠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는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3: 제가 처음으로 최정진을 받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진을 받았던 곡입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자 이소나 씨의 라이브로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불쾌 지수 아주 높은 요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필요할 땐 쾌람 열전을 찾아주시고요.
1: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휴식도 충분히 잘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이소나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 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람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1: 저는 이제서야 불러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2: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1: 아 그게 좀 우리들이?
2: 예, 네, 아, 안 됐네요.
1: 꼭 그럴 날이 오겠죠. 네,
2: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하고 네.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3: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게으리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100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장소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귀한 우리 스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행을 해가며 자신과 더불어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이 승가 일원의 화합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항상 분주히 수행의 나날을 보이고 계신 우리 수원 봉령사에 계신 유런의 스님들, 강원의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 덕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3년 차인 도생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화엄반에 재학 중인 세영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화엄반에 재학 중인 법기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네 분 스님 너무 반갑고 투게더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요.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저랑 정말 이 봉령사라는 공간에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령사의 어른 스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시절 인연을 주셔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제 주변에 여러 출가하시는 재가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봉령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곳에서 수행하시며 올바른 스님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스님?
3: 네.
0: 왜 세영 스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저의 동국대학교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 출가를 하셨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저는 좀 고리타분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답게 총림과 같은 많은 승가의 일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봉령사랑 인연이 닿아서 학교를 과감하게 휴학인 건가요? 자퇴인가요?
3: 휴학했습니다. 근데
0: 쉽지 않았죠? 그래서 도반을 만들어야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세영 스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아까 봉령사의 두 개의 교육기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런, 강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선원이나 연불원이 들어있으면 삼원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총림이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원 봉령사는 굉장히 승가의 기틀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 삼인이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투게더를 통해 소개받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 했지만 그곳에서 진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런이죠. 다른 유런들 여러 개 있는데 그와 다른 봉령사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딱 꼽을 수 있는?
1: 봉령사에서는 그 이제 율장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네, 자자라든지 설계라든지 포살, 이렇게 청정사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님 당시처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자자, 포살, 수계작법, 어려운 겁니다. 제과자분들은 처음 들은 분들은 많을 거고, 우리 승가의 일원인 스님들이 반드시 수행기간, 안거라는 기간에 행해야 되는 게 이 자자, 포살, 또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작법이죠. 스님은 지금 연구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연구생. 그러면 전문을 거치면 연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스님?
2: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반 대학원에서 그러면은 약간 박사생들이 우리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하지 않습니까? 유런에서의 연구생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스님 그러면?
2: 네. 근데 논문은 전문과정도 쓰고 연구과정도 씁니다.
1: 더 어렵네요, 선생님.
2: 네. 근데 이제 전문과정에서는 사분율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연구과정에서는 5대 광률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1: 아, 5대 광률을 전부 다. 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적인 경우는 사분율장이라는 율장을 중심으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지만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율장이 6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빨리어를 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율장을 총 5개에 있어서 5대 광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 보시는 겁니까?
2: 빨리율도 봅니다.
1: 아, 빨리율까지 선생님. 네. 오, 그러면 육부광률을 다 보시는 거네요, 선생님.
2: 네, 그렇습니다.
1: 시간이 부족하시겠어요, 선생님.
2: 네.
1: 바쁘다 바빠 현대인이 아니라 바쁘다 바빠 유런생. 근데 다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를 그냥 개화유를 전문으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충분히 알고 근데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2: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읽다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4분율을 선택한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2: 전래 과정부터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율이 북방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4분율 기반으로 이제 수계식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1: 맞습니다, 선생님.
2: 이해하고 있습니다.
1: 그 수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의 제가자 또는 출가자가 만들어주고 불교인이라는 승가가 구성되는 건데 어우 너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 투게더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 또 그거 잘 들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 봉룡사에 오셔서 우리 봉룡사 지금 뒤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 스님 마주치면 물어봐도 되겠네요.
2: 그럼요.
1: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전문반, 연구반에서 유를 공부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 수행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행자라는 기간, 그리고 3인, 3인의 기간, 또 우리 여성 출가자분들은 식차만화라는 걸 한 번 더 겪으면서 4급 승가고시라는 걸 거쳐 비구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 구족계의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스님들 아까 소개하실 때 화엄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원래 대교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3: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엄반이라고도 하고 4학년이라고도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럼 4학년이 좋습니까? 화엄반이 좋습니까, 스님?
4: 저는 화엄반이 좋은 것 같습니다.
1: 화엄반은 그럼 뭐 하는 반입니까?
4: 화엄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화엄경을 배운다. 화엄경을 배운다는 건 좀 어떠세요? 다른 경전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4: 일단 화엄이 이제 경전의 왕이라는 얘기가
1: 경전의 왕.
4: 네, 있듯이 이제 저희가 1, 2, 3학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이제 방점을 찍는 화엄경을 배움으로써 이제 이 강원 생활 4년을 마무리하고 회향한다는 느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1: 여기 지금 스님들 계신데 우리 도생 스님께서 사실은 강원의 이 선생님이십니다. 강사 스님이신데 주입식 교육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뭐 챗GPT한테 물어본 것 같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갖고 너무 신기한데 너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화엄반이라고 부른 거 저도 해인사에서 학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화엄반 스님들 대교반 4학년 다 맞습니다. 근데 화엄을 마지막 두는 이유는 화엄반이 되면 화엄행자라고 부르죠. 실천의 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쌓아 그 지혜를 실천하는 그거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둔다라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세영스님께서도 그럼 화엄반이 돼서 화엄행자로서 지금 어떤 수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3: 저는 일단 화엄경을 배우면서는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석좌 교수님께서 화엄을 배우는 만큼 졸업할 때 더 큰 자비를 행하면서 화엄반을 살아야 된다. 아래 스님들을 잘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수행은 현재 백중 기간에 법당에서 병법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상

0: 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1: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영 선생님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거에 대해 봉영사에게 진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4년 전,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0: 네.
1: 철부지같이 막 그냥 신나서 다니는 소녀 같은 스님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승가의 모습을 갖춘 진짜 장판대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선배 스님들, 강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자를,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백중이라는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해양 스님이 이렇게 해맑습니다. 진짜 해맑는데 정말 우리 법기 스님도 지금 도반이실 텐데 도반 스님들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 두 분은 여기 출연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봉영사 유런으로 진학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오신 지금 세영 스님 법기 스님이신데 유런 안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방송 전에 입방 원서를 두고 사인하는 장면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유런에 가시는 거죠. 유런은 꼭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물과 너무 많은 유해인들을 쫓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가지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 있어야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셨고 향후 유런에 가시면 또 출연하셔야 돼요. 유런 스님 편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년 뒤에 투게더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꼭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후배로 맞이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런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2: 이 전문 과정에서는 네, 유주 스님께서 이제 율장을 가르치시고 네, 정현 교수 스님께서는 네, 대승 사상을 가르치시고 선장 스님께서는 이제 유리학 입문을 가르치시고 율감 스님께서는 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되게 다양하게 배웁니다, 스님. 사분율만 배우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래서 작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작법을 배운다는 건 마치 정예쌍수와 같이 술의 양박회와 같이 그거를 양립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봉영사의 중요한 교육 방침일 것 같은데 참 그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은 좀 어떻게 스님 보시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세볼까요 선생님? 일단 유런의 연구생,
0: 네.
1: 강원의 지금 치문반이죠. 1학년 우리 강사 스님이시고.
0: 1학년은 치문 담임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제 4학년 요수님들은 불교 상담.
1: 불교 상담 세 개 벌써 또.
0: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1: 템플스테이.
0: 소임을 보고 있고.
1: 또.
0: 이제 제가 불자님들 대상으로 하는 심오불교 대학에서도
1: 우리 여기 지금 심오불교 대학 붙어있죠?
0: 예,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강의하고 계시고
0: 네.
1: 정말 스님의 하루는 일주일은 누구보다 밀도가 깊고 바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스님?
0: 와, 정말 힘듭니다.
1: 이제 그 짐을 우리 후배 스님들과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같이 할 준비 됐습니까? 아, 진짜 스님 큰일 해주십니다. 심오불교대학 제가자분들이랑 이제 함께하는 건데 저도 이제 해인사를 1년 반 전쯤 나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게 이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을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2개를 총 담당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강원교육과 제가자분들 불교대학 교육은 조금 사뭇 다르더라고요. 스님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0: 사실 저는 강원 학인 스님들 가르칠 때는 4학년 스님들은 도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1학년 스님들은 정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 제가 불자님들은 아무래도 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이제 전혀 안 하신 분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원 조계종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교과가 있기 때문에
1: 맞죠 승가 교재가 있죠
0: 예, 예 교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봉영사는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리고 출가 이후에 이 뭐라고 해요?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봉영사 여성 출가 학교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떤 건가요?
0: 저희가 이제 출가자 감소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불교를 제가자 불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늘 참아 나가시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0: 어렵더라고요. 왜 뭔가 타고난 게 달라야 출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출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에는 저 말고도 다른 유능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순서할 때마다 조금씩 테마를 바꿔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참영상, 한 번은 그 소리명상, 붓다볼, 뭐, 한 번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달 하니까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날짜도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1: 올해도 그러면
0: 중입니다.
1: 하겠네요?
0: 네.
1: 올해 혹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2: 7월 29일부터
1: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진짜 응원하거나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올해도 테마가 또 다르겠네요?
0: 네.
1: 그건 비밀로 해야 되겠네요.
0: 아, 네.
1: 오시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0: 네.
1: 어때, 그런 분들 뵀을 때 모습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제가 저였다가 벌써 4, 5년이라는 시간을 쭉 수행하면서 이제 장판대가 묻어 승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오며 가면 뵈십니까?
2: 저희 공양간 후원에서 같이 조력 활동하러 내려와 주기도 하고
1: 예.
2: 행자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같이 생활을
1: 아예 그래도
2: 합니다.
1: 출가자 같이 대우를
2: 네,
1: 해주시는군요.
2: 아예 행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조력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막 힘든 일 일부러 더 시키고 막
2: 아,
1: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승가 막 출가하면 옛날부터 막 힘든 일 시키고
2: 아니. 아,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1: 괴롭힌다고 막 하던데
2: 뭐 시킬 수가 없습니다.
1: 법기 스님도 확신하십니까?
0: 네.
2: 네.
1: 힘든 일은 두 분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오셔서 하다 힘들면 두 분께 맡기고 좀 쉬러 가도 되고. 승가에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소임철저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승가라는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모신 분 스님들도 바로 유런, 강원 양쪽에서 본인들의 소임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봉영사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영사 생활해보니 어떠세요, 선생님?
2: 재미있습니다. 배우는 점도 많고, 물론 이제 사사로운 번뇌로 휩싸이는 순간도 많지만,
1: 괜찮습니까,
2: 이제.
1: 이런 바람?
2: 아,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까 스님께서도 제가 이게 철부지 같았지만, 이제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4학년이 돼서 좀더 의젓해지고, 수행자로서 좀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번뇌즉 볼이라고 하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힘든 걸 알고 그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넘어갈 때 수행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법기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실 텐데.
3: 저는 이제 강원 4년 다니면서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각자의 소임이 다 다르고 이제 그때마다 겪는 이제 마음의 갈등이랑 책임의 그런 무게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2, 3학년 거쳐서 4학년 되니까 이제 각각 이제 승가대에 대해서 가장 큰 중수임을 맡고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그 소임들을 살면서 아, 내가 승가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향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다시 하게 됩니다.
1: 너무 진짜 훌륭하게 성장하신 거 뿌듯하시겠습니다. 스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셔서 유런에 와 계신데 또 후배 스님들 이렇게 유런에 오기려고 희망하는 스님들도 보실 텐데 어떠세요? 스님의 예전 모습도 좀 떠오르실 텐데.
0: 사실 전문 과정도 저는 저희 큰 스님 계실 때 입학을 해서 물장을 한번 보고 빨리 선빵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초파일 방학 때 이제 선빵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소임살로 들어오면서 전문 과정을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스님이 세 분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몇 점짜 큰 스님께 배웠고 다시 전문 과정 들어와서 유런을 다녔을 때는 이제 대우 증사 스님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정 들어와서는 이제 적연 증사 스님께 배우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도 사분율 보고, 아,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중노릇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전문 과정 다니면서 사분율, 그리고 뭐 선언청규 이런 거를 배우면서, 아,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갈등이 될 때 어떻게 스스로

0: 프로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내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구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난 율장 그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1: 그쵸, 그럴 마음 생길만 합니다.
0: 근데 이제 5대 광률이랑 정말 그리고 법망경 좀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더 신심이 증장되고 정말 많은 스님들이 율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율원에 오시면 가장 좋고 율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율장은 꼭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율원에 오시는 것의 차이가 스승님과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대중에 가서 율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진짜 너무 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율원이 왜 필요한지 스님이 직접 몸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 10년이라는 긴 수행 생활인데 다시 율원으로 돌아와 연구생으로서 그런 또 공부를 하시며 소임을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같이 길을 걷는 도반의 한 명으로서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 저는 뭐 계율 전공자로서 항상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강회에서는 안 옵니다. 이제는 우리 스님들 MG 스님들이셔서 앵간해서 말안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옳고 좋다라고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지금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옳고 옳게 부처님이 수행해 주셨고, 또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비구가 귀의를 할수 있었고, 많은 사립을 목건령 같은 대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스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전문반에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스님, 그러면 향후에 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율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2: 문사수를 더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네, 이렇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게을을 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율원에 왔고, 그 게을도 중요하지만 그 게을을 이제 바르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바탕이 더 이제 굳건해져야지만 그 계율 조항 또한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율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예수님, 너무 뭐 담백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사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문사수. 먼저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해 사유한 뒤에 수행해 나가는 건데, 스님이 딱 지금 그 과정에서 율장을 그렇게 어른 스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 배우시고, 스님이 그렇게 사유하시고 그걸 수행으로 삼아 가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 개가 있어야 불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불교적 선정을 닦아 불교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건데, 때때로 개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 깨달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 불교 아닌 것이 불교로 포장되는 시대가 돼서, 스님께 그렇게 일부러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좀 좋은 표현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에서도 여러 교육을 받으시죠? 봉영사는. 봉영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봉영사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우리 선제 스님이 계시다 보니, 선제 스님이 이곳에서 또 다양한 수업을 해주시며 사찰 음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에서도 사찰 음식을 그럼 배웁니까?
3: 네, 배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뭐,
3: 네.
1: 그럼, 뭐, 칼질이부터 다 배웁니까? 아니면 레시피만 배우는 겁니까?
3: 저희 이제 공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의 특성과 각 재료가 이제 병이 되는 부분과 약이 되는 부분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손질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써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레시피까지 다 실습까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사찰 음식을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드는 걸 넘어 연기적 작용까지 해서 병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이어가는 거네요.
3: 네.
1: 보니까 그 다도도 배우시더라고요.
3: 네,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4: 네, 저는 그냥 사실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라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제 스님께 사찰 음식을 배우니까 왜 수행인지 당신께서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양 전에 공양 개송, 개공다소 량필했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여기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

0: 또이 공양 때가 되셔서 부처님이 그때에 공양을 하시기 위해 직접 바루를 들고 가사를 챙겨서 나가시고 다시 환지부처 되돌아오셔서 그걸 잘 정리해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 법 아닌 게 없지만 특히 공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안부 묻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찰의 우리 승가의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 원래 탁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항상 교수님을 따라서 태국에 타모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탁발을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공양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동령산도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음식을 만드는 제가 작년에 원주를 살았었는데 원주를 살 때도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이 제가 만들고 메뉴를 짜고 재료를 손질하는 음식들을 대중들이 먹어주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 재료가 이제 항상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 이제 배달해주는 보살님을 마주하니까 그 보살님이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지고 와줬어요.
0: 그래서 그런 그 안에 것들을 자비와 감사를 느끼는 그런 과정이
1: 네,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그런 걸 나눔으로써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동영상은 어느 정도로 이 사찰 음식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게 바루를 네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으로 탑으로 만들어두지 않습니까? 밑에 어시바루가 있고 분자들을 이렇게 쌓아서 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놓은 걸 보고 아 이곳은 진짜 이 수행의 방편으로 사찰 음식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투게더라는 방송이어서 개와 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율장으로 보면 사찰 음식은 어떻게 보면 스님 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
2: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거의 이제 탁발 문화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탁발한 음식을 승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등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걸쳐서 한국을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발에 익숙하지 않는 문화라서 이미 중국에서부터 일일불식, 일일불사기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더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맞는 음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이 사찰 음식 관련해서 특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선재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재 스님이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한 거 이게 흑백요리사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갖고 좀 이 제가자분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일환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스님들 사이에서도 사찰 음식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음식을 저장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율장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불교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의 방편이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한국 불교의 정체성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찰 음식이지 않나 싶어요. 선재 스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찰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 음식이라는 이 한 표현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을 SACHAL, 사찰 푸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템플 푸드가 되는 순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추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것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사찰 음식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마 저도 음식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음식에 깊은 조예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찰 음식 하면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담금과 그리고 그때 이 시절을 아는 시절 인연이야말로 이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정체성이고 그때에 맞는 걸 먹기 때문에 병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철 음식을 많이 배웠었을 텐데.
1: 네.
3: 좋아하셨습니까?
1: 네, 좋았습니다. 선재 스님께서 당신이 담그신 김치 같은 것도 저희 맛 보여주시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철 김치도 직접 담굽니다. 하고 제철 음식만을 이용한 요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철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게 안다는 건 불교적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 같아요. 점차 급하고 빠른 걸 원하다 보니 역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내에서 인간만이 서글 급해요. 다른 존재들은 다 시절을 기다려서 그때에 항상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돼서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우면 추우려고 노력하고

0: 하고 추우면 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구에 가장 힘든 일을 껴주는 이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사찰 음식을 통해 제철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또 장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크게 되는데 법기 스님께서는 그 배우면서 좀 본인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1: 네, 이제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제철에 나는 이제 재료를 써야 된다고 하시고 학인 스님들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떤 거를 배우고 싶냐? 그럼 이제 학인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각자 배우고 싶은 거를 써서 이제 드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골려서 주시는데 이제 항상 약이 되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음식의 합, 그러니까 재료와 재료의 합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이 많은 음식, 그다음 찬 음식.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육류 같은 걸 섭취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몸이 냉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점을 보완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0: 지금 혹시 선제 사찰 음식 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홍보대사신 건지.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지금 뭐 자꾸 약속된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투게더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병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 약이 된다라는 건 기다릴 줄 알고 그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없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계절 그 시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도 제가 투게더에서 한번 강하게 이해한 적도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배우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레시피 같은 게 있나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배워갔다라는 그런 거. 선생님 혹시 약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2: 배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은사스님께 해드리기도 했었고
0: 만들어 드셨어요?
2: 네.
0: 잘 드셨습니까?
2: 네.
0: 괜찮게 드셨어요?
2: 네네.
0: 다행이네요.
2: 그리고 저희가 학년별로 이제 선제 스님 옆에서 4학년 스님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곧 23일 날 또 오셔서 수업해 주십니다.
0: 우리 또 봉룡사에 이 사찰 음식 대전이 있지 않나요?
2: 네, 10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0: 아, 10월 첫째 주. 가을에 날씨 좋을 때 하네요. 왜 말씀드리냐면 재작년인가 벌써? 제 제자분들 중에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굴의 화엄사까지 보내서 3년간 사찰 음식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봉룡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삼위 스님들이지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예, 나와갖고 높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제가 졸업 숙제로 내한테 음식을 해와라 라고 하는데 안 해왔어요. 우리 학인 스님들이 그런 음식 그렇게 만들면은 강사 스님들이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좀 초대하고 합니까, 스님?
3: 네, 사찰 음식 그 수업 있었던 날에는 저녁에 학인 스님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할 때 이제 책거리로 학인 스님들이 한 번씩 공양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없죠. 친하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통해 이 봉룡사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돼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과 선배들 나아가 제자들과 스승님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모습이 사찰 음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이 또 이렇게 선선한 날이 됐을 때 누구라도 또 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식도 할 수 있나요?
2: 네.
0: 시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봉룡사로 와야겠습니다.
3: 올해는 9일 10일입니다.
0: 9일 10일. 네, 벌써 정해졌습니까?
3: 네.
0: 10월 9일 10일. 아마 우리 PD님께서 자상하게 자막을 내드릴 테니까 꼭 와서 많은 분들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고 요새 진짜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럼 졸업 앞두고 같이 하시겠네요?
2: 네.
0: 우리 또 여기 나오신 스님들이 인사도 나누고 도생 스님께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봉룡사의 마음을 갖고 또 마음이 잘 나면 또 뭘 하면 돼요 여기서?
2: 출가.
0: 그렇죠. 여성 출가 학교를 해보셔도 되고 거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시무불교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도 배우셔도 되는 참 그런 자리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 공간 봉룡사만의 공간으로 금라라고 하는 카페죠. 굉장히 특별한 공간. 제가 여기를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꾸며놓을 수 있구나. 단순히 카페를 넘어서서 이 안에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름이 금라여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뭔가 했었는데 스님 금라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3: 금라 하면은 이제 쇠금자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경전에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그물의 경전에

0: 그래서 이제 인연, 연기법,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그럼 이유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불제자이며 부처님의 인연으로 모이는 공간이 금라인 거네요. 정말 좀 의미 있고 제가 봤던 금라인 모습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출제가 또는 불교인이 아닌 분까지도 다 포용이 돼서 불교의 불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라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금강사 처음 왔는데 입학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전통 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 현대적인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딱히
1: MG 스님으로서 그럼
2: 네,
1: 굉장히 마음에 들었네요.
2: 고립된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라도 특히 학인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1: 어떻게 좋은데요?
2: 차를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1: 무료로.
2: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차 공양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끼리 밤비로 먹기도 하고 또 선배 스님들이 저희 많이 사줘서 항상 이제 도서관에서 오후에 수업 있을 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테이크아웃을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1: 여차하면 여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오겠네요. 그런 모습 참 좋네요. 왜냐면 저희도 해인사의 북카페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잘안 갔습니다. 가면 무조건 걸려가지고 큰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 사줄게라고 하면 갑자기 열댓 명이 우르르서 뭐야 왜 왔어? 라고 하면 카톡 받았다고. 학감 선생님 오셨다 빨리 내려와. 그런 또 약간 짓궂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게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법기 스님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3: 저는 그때 겨울에 은사 스님과 함께 왔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런 별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출가하자마자
1: 안
3: 이제
1: 가봐도 됩니다.
3: 네 그냥 여기 가야 된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1: 아, 그
3: 같습니다.
1: 정확합니다.
3: 네.
1: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거 하나를 보고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됩니다. 요새 자꾸 비교하는 경우들이 생겨.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지금도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를 스스로 잣대를 두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저 길로 갈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수행하러 왔을 때 수행에는 말 그대로 절구통수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곳에서 진득하게 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장판대를 묻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잘 버텨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지금 도반 스님들이 총몇 분이신 건가요?
2: 5명입니다.
1: 세 분이 더 계신 거네요? 그분들이 지금 그럼 다섯 분으로도 와서 다섯 분이 그대로 있는
2: 네.
1: 한 분도 나가신 적 없고
2: 없습니다.
1: 이런 선생님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꾸준히 무단하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무언가 여기 큰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두 분의 모습만 봐더라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런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그럼 유런의 분위기는?
0: 연구과정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으로 선생님들이 전문과정 졸업하고 많이 진학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발표 끝에 꼭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유런 같은 경우에 전문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영사를 안 나온 스님들도 그러면 입방이 가능한가요, 스님?
4: 네.
1: 그럼 실제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4: 네, 지금 같이
1: 그럼
4: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누구라도 뭐 수도권이라고 할수 있죠. 수원이니까. 수원 가까운 곳에 정말 이렇게 열린 도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참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수행을 해주시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사회화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승가적 모습을 잘 갖춘 계율도량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 강원 유런 그리고 사찰 음식 여러 가지로 잘 수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 덕분에 참 이제 100회를 앞두고 정말 좋은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행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유런의 또 수행의 모습, 강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생 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보통 이제 계율 이러면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인지하기가 쉬운데 율정을 배워보면 정말 수행에만 힘쓸 수 있도록 만든 부처님의 자비의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유런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 훌륭하십니다, 스님.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 계율은 성불로 가는

0: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 사다리로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율은 네,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계율은 네, 어두운 밤에 작은 동굴과 같습니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계율원에 반드시 와서 이제 공부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1: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버킷스님.
2: 저는 이제 강원 생활은 이제 일단 예비승이긴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대중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잘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런에 입학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그 아까 말씀하신 등불을 찾아서 열심히 훌륭한 바른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세영 스님.
3: 네, 강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항상 즐거울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단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꼭 와야 될것 같고, 네, 제가 유런을 가는 것은 이제 정연교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저희 일양에 대해 계율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계율이 굉장히 좀 억압적인 게 아니고 수행자를 자유를 위한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길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런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석좌 교수 스님께서 저희 3인이 유리 특강도 항상 해주시고 율조 스님께서 식참하나 특강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듣다 보니 아, 유런을 가면 어른 스님들께 잘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유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아유,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 봉영사에서 우리 유런 강원에 계신 스님들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항상 스님들이 말씀하신 건 공통됩니다. 율장, 보살계라고 하는 계율이 때때로 억압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막행막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법으로 이끌어져 올바른 연기의 작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유인의 길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대자유의 길에서 자유자재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봉영사의 우리 대중스님들. 그리고 봉영사의 수행의 모습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일들이 행복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 여러분들께 계율의 선을 알려드리고 그선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불교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수행정진하시는 여법한 승가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 감사한 수행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수행에서 중생은 탐진치 삼독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는데, 물론 개인적인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나 이 삼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교의 모든 수행이라는 것은 이 삼독을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회도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 고통의 근본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중독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통적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몸을 기반으로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육도를 윤회하는 그 RHS, Recovering the Human Spirit이라고 해서요, 인간 정신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의 일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그런 육도를 윤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 드리고, 또 그에 따르는 실습을 많이 소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설명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 육도의 그런 고통 중에서 나는 어느 정신 세계에서 주로 가장 많이 고통하는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명상 실습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해결 방법,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요, 우리의 그 핵심 가치 발견하기를 주제로 여러분한테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과 그리고 실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핵심 가치 발견하기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통하는 가장 그 근원의 뿌리는 탐진치 삼독인데요.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진실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거론돼서 비롯되는 또 이렇게 육도의 다양한 그 윤회를 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모두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다른 사람 눈에 저 학생은 좀 공부를 열심히 안해 보인다든지 또 저런 청소년이나 어떤 성인은 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 보인다고 해도 알고 보면 그 모두가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개인을 알고 보면 지나치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좌절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요즘의 현대인들은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은 그 결과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 결과로 또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등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안올때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를 미워까지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치롭게 내가 여기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모르는 채 무조건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삶의 핵심 가치를 알고 내 진짜 욕구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상당수의 괴로움은 바뀔 수가 있다, 변할 수가 있다. 네. 예를 들면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했다고 해봐요. 그럼 다른 나 또래 동료들은 승진을 못했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내 핵심 가치가 자유라고 한다면 오히려 직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승진에서 오는 책임감이라든지 또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난 책임으로부터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더 많은 자유 시간을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도심 한가 비용이 없는 그냥 조금 한가로운 시골이나 그런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을 만끽하고 그런 환경에서 더 즐겁게 살 수도 있거든요. 동현아 친구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한다면 실망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조용히 독서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어쩌면 예기치 않게 나에게 찾아온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내가 독서하고 명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뭔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아수라의 정신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중요한 걸 안다면은 나는 덜 괴롭고 덜 비교하고 덜 경쟁하게 되니까요. 또그 축생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 이상으로 탐욕하고 원하면서 그런 그 욕망에 시달릴 필요도 없을 거고, 또 악의 세계도 마찬가지, 또 지옥의 세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덜 미워하고 덜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 가치가 그럼 뭘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 인생에서 나의 핵심 가치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하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존중? 자비? 평화? 정의? 용기? 뭐 개인에 따라서 친절 또는 지혜? 개인에 따라서 이 핵심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옛날에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 또 학교에 급훈이 있고 뭐 또 학교 교실에 급훈이죠. 뭐 학교로 가면 뭐 교훈이 있듯이. 그래서 각기 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내가 지향하는 인생에서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원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내가 설사 노력해서 그걸 온다 해도 진실로 내가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내 핵심 가치는 아니니까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핵심 가치에 맞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나의 내적 장애는 무엇이고 또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그 장애는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실습은 쓰기 반영 실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지금 다 펜하고 메모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요. 깊이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의 눈으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봅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가에 부드럽게 한번 미소 지어보겠습니다. 또 손을 괜찮으시다면 천천히 부드럽게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자신의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 몸이 바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힘든 일을 해오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해왔구나 하고 느껴봅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손을 내려도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노년기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정원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찬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가능하다면 깊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었던 시간들을 음미하면서 한번 느껴봅니다. 삶이 항상 편안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스스로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핵심 가치들이 자신의 삶을 대표하나요? 예를 들어서 모험, 자유, 존중 또는 의미 있는 일, 사랑, 편안함, 자비심, 연민, 뭐든지 여러분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깊은 만족감과 즐거웠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거기에 가치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떠올라지는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적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노년기에 왔다고 상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나에게 깊은 마음.

만족감과 즐거움을 줬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 때 뭔가 내 삶을 대표하는 가치들이 무엇이었나, 어떤 거였나. 또 가능하시다면은 자신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그런 활동들도 간단하게 메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깊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었던 순간들 또는 사건들,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가치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또 그런 만족감과 즐거움을 줬던 활동들은 무엇이었는가. 네, 뭐 너무 세부적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적당하게 메모하셨으면은 다 쓰신 분은 다시 이제 또 편안하게,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심호흡을 한번 천천히 하시면서 주의를 내면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나 또는 핵심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특히 개인적인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자연 속에서 있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너무 바빠서 자연에서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든지, 뭔가 내가 그 내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것. 만일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있을 것 같으면 이번 실습에서 특별히 내가 작업해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한 가지를 한번 선택해 봅니다. 우리 모두 누구든지 핵심 가치를 따라서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시간과 돈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돌보느라 또는 부모님을 돌보느라 그런 가족 부양의 의무가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부당함,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외적인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외적 장애가 나에게 무엇인가? 떠올라지시면 부드럽게 눈을 뜨시고 살짝 메모해 봅니다. 돈인가,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가족 부양의 책임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불평등, 어떤 부당함인가? 그런 외적인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핵심 가치와 조화롭게 사는 길에 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자신감 없는 거죠. 아니면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적 비판, 같은 그런 내적 비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내면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비추어 보시면서 내적인 그런 내적인 장애는 뭔가, 그것도 한번 탐색해 보시고 떠올라지시는 게 있으면 적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를 내면으로 향해 봅니다.

우리가 방금 나의 핵심 가치 또 이런 장애 내적인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그 핵심 가치와 내가 잘 살지 못했던 어떤 내적인 외적인 장애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내 통찰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찾는 지혜의 수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응용된 거죠. 이제부터는 자비수행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자비수행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자애, 그리고 이제 친절이죠. 그리고 연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방금 우리가 내적인 외적인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 자신을 수용을 하고 그런 나에게 친절과 연민을 보낼 수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스스로의 그런 친절과 연민을 줌으로써 내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더 나의 핵심 가치와 조화롭게 살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자신을 좀더 수용을 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또는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뭔가 좀더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지도 봅니다. 잠시 그런 마음의 내면을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 지금 발견한 것이 있으면 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내가 나에게 어떤 용기나 위로를 줄수 있는지,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또 용기와 격려를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잠깐 메모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면 그런 힘듦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연민을 줄수 있는지 한번 내면으로 살펴봅니다. 만일 그렇게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모든 인간 존재가 그러하듯이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필요하시다면 잠시 자기 연민 휴식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인식해 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면 지금 저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게 별로 없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명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가 그런 외적인, 내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고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챙김이란 건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그들도 나와 같이 느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면 그들도 나처럼 이렇게 느낄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도 먼저 인식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만일 나를 아끼는 나와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가 해준 말들을 떠올라 주셨으면요.

그 말을 지금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넬 건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 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 또한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런 나에게 연민을 줄 수 있는지 봅니다. 혹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살면서 나의 인생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작고 아주 조그만 가끔씩 하는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혹시 발견된 게 있으시면은 눈을 뜨시고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 가치를 앞으로 살면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떠올라졌다면 발견하시는 그걸 적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한번 방금 실습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핵심 가치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또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내적인 장애, 또 외적인 장애들을 발견하셨는지, 또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방금 실습한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또 그 장애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연민을 줄 수 있었는지, 또 연민을 주었다면은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 만일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발견하셨다면은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또 자신의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불완전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0: 들어갈게. 눈을 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난 나의 그 내적 외적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인정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뭘 경험하셨는지. 네.
1: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 그랬더니, 사실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대학원을 들어와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가 저를 비난을 저한테 쏟는 걸 멈추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스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잘해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고, 나한테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를 거의 하이치 받아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거를 극복하면 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술을 좀 멈추고, 혹시 지금 진짜 실수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분노, 화가 좀 인연과 이런 때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술을 좀 멈춘 게,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게 죄송한데, 왜 너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서 네 몸에 뭔가 스트레스와 힘듦을 주는 거?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저 자신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요 나의 핵심 가치 발견하기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발견했거나 느낀 분 계실까요? 나눠주실 분?
1: 무엇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지금 떠올랐고 지금은 힘든데 내가 나를 바로잡고 있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게 진짜 내가 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걸까? 내가 뭔가 나를 한계 짓고 자유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를 협회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는 것을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요. 되게 애쓰지 말자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해주는 몸의 시간.
0: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자면 핵심 가치도 발견하셨고 그리고 외적인 장애보다는 내적인 장애를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 내적인 장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리하게 애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또 내려놔야겠다 이런 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1: 요즘 제 삶의 새 기록을 생각하면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수행하는 거 같고 이 세 가지 삶의 기록에 이 세 가지가 잘 있다고 하거든요. 나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공부를 통해서 나도 물론 발전하고 성장을 하지만 이거를 내 주변 타인에게도 이렇게 좋게 전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내적으로 오면은 정작 타인에게는 자유로운 마음을 내놓는 게 일찍 더 많아지는데 본인 스스로에 되게 가혹하게 부담되게 느껴졌고 이런 내면에 있는 갈등이 쌓였다는 게 제가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는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목표를 세우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계에서 나를 아득하게하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앞으로만 살고 가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싶고 정말 이제 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좀 숨 좀 보라 서 있든지 한 발 뒤로 가기 때문에 해주고 싶고 가장 친한 친구의 선배 선배님께서도 쌤은 너무 성실해 조금 덜 성실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조금 더 나에게 익숙 가치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좀 더 자유롭고 여유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핵심 가치가 자리 이탈이라고 하셨는데요. 순서가요. 자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탈. 그러니까 진정한 자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타도 진정한 이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 그 보살 수행을 할 때도 자, 비, 희, 사,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의 명, 자애를 하는 것도 자기 자애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 내가 안 좋아하는, 그 다음에 또 우주 만물,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민명상도 연민수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진짜로 나를 돌보지 못하고 누구를 돌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자리 이타 자리가 아니고 자리 이타인가. 그러니까 자리 이타를 좀 더 조화롭게 하고 균형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안내문 할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데 이게 조화롭게 살 수 없게 하는 게 균형 있게 살 수 없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자리 이타의 핵심 가치를 좀 더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충도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비 희사 할 때 마지막에 평정심 수행에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평정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안내를 해드린 가장 큰 개인적인 계기랄까요? 그런 경험은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경쟁하고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고 힘들고 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요. 그 아파트마다 그 집집마다 어항을 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어항이란 건 내가 진짜 어항을 물고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아파트에 집집마다 어항이 다 있어. 또좀 지나니까 그다음에 뭐가 유행했냐면 피아노. 그 피아노는 피아노를 즐기고 치는 사람이 나야 되는데 너도 나도 또 거실에 피아노를 놓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번은 또 바캉스 가는 거. 그래갖고 가정에 불화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시대 시대에 맞다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진짜 나는 어항을 좋아하는지 물고기를. 아니 내가 진짜 피아노. 근데 제가 이건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교포분들 보면서 초기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정말로 내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있어야지. 남들이 몇 편이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가족이 됐지만 또이 글로벌 사회가 됐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다민민족에 가깝잖아요. 뭐 따져보면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같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동기, 청소년기 크면서 성인까지, 성인 초기까지 그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라 상담할 때도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진실로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불교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고등락 요익 중생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대학을 갈때 전공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심지어 내 가방 옷뭐할것 없이 그래서 뭐 일순간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에 그런 유행은 있으나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이게 일상 속에서는 이 실습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랬을 때는 뭐 물건을 살 때나 특히 소비가 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시간이나 뭔가를 투자할 때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내가 가졌을 때,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의 삶에 내 아이에게 뭐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면, 가소비라든지, 아니면 과하게 뭔가 시간이든 노력이든 돈이든 또 관계에서 애씀이든 이런 거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화롭고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더 중도 수행에 맞는, 우리가 모든 수행은 극단이 아닌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발견하는 또는 그 지혜 수행에도 이렇게 응용이 되고 또 자비 수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마무리는 제가 어젯밤에 지금 그래서 수면을 엄청 쬐끔 잤어요. 갑자기 떠올라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급하게 노래를 한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음악 명상인데요. 이 음악 명상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리듬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의미를 음미하겠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시면서요. 나는 오늘 이 실습, 이 시간을 통해서 난뭘 기억하고 싶은가. 코를 안으로 이렇게 음미하고 새기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와, 이거.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입니다. 스님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서 오신 것보다는 답답해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1: 네.
0: 그래서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오신 분도 있고요. 아, 정말 듣고 있으면 제 가슴이 울컥거릴 정도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수행하셔라, 예, 기도하셔라 라는 말밖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수행하라는 말밖에는 없지만 사실 그게 적어도 우리 불교사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그걸 푸는 것도 결국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 매듭을 묶은 것도 자기였고 그 매듭을 푸는 것도 자기고 어떤 분이 스님 제가 묶은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묶었거나 내 자식이 묶었거나 내 부모님이 묶었거나 하여튼 누군가가 묶은 거 괜히 저까지 엮여가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제가 안 묶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누가 묶은 거다?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나의 어변이다.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심었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전생에 나쁜 인연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나는 인연 자체가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다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2600년 전에도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부처님 지나가시면 와가지고 울면서 부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저 좀 제발 제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이들을 괴로움에서 구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한 고찰을 통해서 바라볼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자기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 수행, 이 수행만이 나를 진정한 괴로움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수행, 괴로워도 수행, 답답해도 수행, 수행이 중요해요. 또 귀 어두우신 분이 TV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어? 수영? 수영하면 좋대? 이래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수영 말고 수행이요. 이렇게 수영? 이래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그 가슴 울컥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빠따짜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빠따짜라. 이름 자체가 잘못 졌어요. 이름이 너무 세죠?
1: 네.
0: 혹시 그런 우리 엎드려서 빠따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빠따친다 이러잖아요. 너 빠따 맞아볼래? 빠따짜라. 예, 진짜. 그러니까 야 막 잘라 잘라 막 잘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 좋죠. 예, 이름은 잘 져야 돼요. 예, 하여튼 빠따짜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내가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해도 저는 되게 슬프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벌써부터 이게 슬퍼져야 되는데 예, 벌써부터 웃어버리네. 큰일입니다. 자, 다시 이거 슬픈 얘기예요. 빠따짜라는 이름부터 빠따짜라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네가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잣집 딸이고 또 예뻐. 예쁜데 부잣집이야. 어 얄미워. 그런데 하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예? 나는 귀족이고 너는 하인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다른 귀족의 젊은이와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나 얼마 안 가면 시집 간다. 시집 가고 나 시댁에 있으면 이제 널 볼 수가 없다. 너 어떡할래? 나 빨리 데리고 도망 안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여자가 당차요? 예, 한번 고생해봐야. 한번 고생해봐야. 그래?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느끼지. 그러니까 이 하인하고 이 아가씨하고 빠따짜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시골에 가요. 시골에서 이제 시골집에 움막 하나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빠따짜라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배가 막 불러와서 이제 애 낳을 때쯤이 되었을 때, 원래 인도 당시 전통은 친정집에서 애 낳는 게 전통이었나 봐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 마야 부인이 낳으려고 할 때 친정집에 가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서 낳잖아요. 그때 무슨 문화, 전통 문화가 있었나 봐요. 나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여서 애 낳아봤자 나 보살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보, 나 친정집 가서 낳을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펄쩍 뛰어가지고 나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귀족집에서 당신 데리고 도망쳐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갔다 나 죽는다고. 아니라고, 애 데리고 가면 이것도 팩자러니 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가니 못 가니, 간다 안 된다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남편이 농사지으러 밭일하러 나갔을 때 요 부인이 이웃집에다가 빠따짜라가 남편이 오면 나 친정집 간다고 얘기해줘요 하고 혼자 휙 가버립니다. 예, 여자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예, 나 데리고 도망 안 가? 라고 하질 않나.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휙 가질 않나.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홀몸도 아닌데 어디 갔지?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친정집 간다고 전해달래. 놀라가지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부인이 저기 한창 이제 산을 넘고 있는 거야. 아니, 배가 불렀는데 어때 또 산도 타요? 네? 그래서 왜요? 내가 배가 안 불러봐서. 배 불르면 산 타기 힘들죠. 네. 네. 하여튼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슬픈 얘기예요. 이제 점점 슬픈 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 잡는데 실패했네.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붙들어요. 집에 가자 싫어, 가자 싫어 하다가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여보 나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급하게 나무 밑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낳았으니까 친정 가면 뭐하냐, 집으로 가자 합니다. 그것도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 또 지난 뒤에 둘째를 또 임신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나 또 친정집에 갈래 안 돼, 갈래 말래, 갈까 안 되지 안 되지롱 가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또 애가 이제 또 이렇게 애가 이제 달이 찼을 때 친정집에 가려고 또 이제 남편 몰래 또 산에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 이 옆에 내가 또 가는구나 이제 쫓아가요. 이제 부인의 큰아들 이제 손잡고 배 부른 배를 이렇게 한 손으로 지탱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 남편이 뒤에서 부릅니다. 여보 가지마, 가면 진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 설마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큰 폭풍 비가 내리더래요. 팍 재수없게 막 비가 내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나 또 지금 산통이 오고 있다고, 빨리 이거 비 피할 수 있게 이거 뭐라도 움막이라도 빨리 지으라고. 그 남편이 놀래서 아 기다려, 여기 나무 밑에서 좀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한 뒤에 남편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도끼를 짊어지고 저 언덕 쪽에 올라가서 움막이라도 이렇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비 피하려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막 폭풍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대요. 빨리 움막을 지으려고. 그 남편은 남편이에요. 자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나무에 밑에 땅 구멍에서 독사가 나타난 거야. 독사가 씩 나타난 거야. 그 남편이 그 독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싸야! 이러면서 뺨, 보약 뭐 이러고 잡았을까요? 남편의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둘째를 낳았대요. 나무 밑에서, 그 나뭇가지 밑에서 둘째, 비 오는 날 둘째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기와 큰아들을 부여안고 그러니까 밤을 지새웠대요. 막 울면서 여보 왜 안 와? 여보 왜 안 와? 그리고 탁 새벽이 됐을 때 큰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탁 해가 떴을 때 남편이 와요? 안 와요? 남편이 안 와요. 부인이 큰아들과 금방 낳은 작은아들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얘들아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려서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낳았으니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갈 때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딱 가봤더니 남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애 둘을 데리고.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친정집에 가자. 사정사정하면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친정집에 가면 구박은 받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이제 산을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강이 있었대요. 평소에는 그 강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만한 그런 어떤 수심이 얕은 강이었는데 그날 막 비가 왔잖아요. 폭우가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콸 흘려는 거예요. 그 잴 수가 없으려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애를 데리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또 큰아들을 데리고 도저히 건너가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큰아들 보고 너 여기에 있어라. 작은 애부터 내가 넘겨놓고 다시 너랑 다시 건너야 되겠다 하고 큰아들을 남겨놓고 강물을 싹 들어갑니다. 작은 아들을 안고 금방 낳은 그 핏덩어리만한 작은 아들을 안고 탁 강물을 아슬아슬 건너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푹신한 풀을 이렇게 모아놓은 뒤에 작은 아들을 거기다 눕혀놓습니다. 그 다시 이제 큰아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네. 또 강물을 이렇게 세며시 조심조심 아슬아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걸어가 놓고 뒤돌아보고 한 발자국 걸어 놓고 뒤돌아보고 해서 중간까지 왔대요. 중간까지 왔는데 위에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더니 그 작은 아들 핏덩어리만 금방 나서 핏덩어리만 하잖아요.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독수리가 그걸 채간 거예요. 어떡해. 가슴 자기 눈앞에서 작은 아들을 채간 거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손을 막 휘저으면서 안 된다 저리 가라 하고 막 강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막 휘젓고 있는데 독수리가 뭐 알아들어요? 그 핏덩어리를 딱 채가고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엄마 막 가슴이 찢어져서 막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큰아들이 엄마가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라는 뜻인 줄 알고 엄마가 나 오라네? 하고 강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애가 물에 휩쓸려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순식간에 남편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가고 눈앞에서 큰 아들은 물에 큰 강물에 휩쓸려서 이사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채가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일단 친정집에 가야겠다고 친정집에 일단 걸어갑니다. 완전 넋이 빠져가지고 걷다가 친정집이 있는 곳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때 쯤에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에 안 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쪽 성에 들어가면 큰 저택에 어느 쪽에 누구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아이고 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집이 화 파묻혀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가 자기 친정집이잖아요. 네.

0: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흙에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따짜라가 완전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졸도를 해버리고 탁 눈을 뜬 뒤에 뭐라고 울부짖냐면, 남편은 독사한테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잡아가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은 흙에 파묻혀 죽었다네 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돼버. 그 상태에서도 정신을 온전하게 차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옷이 다 그냥 옷이나 흘러내려서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막 다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완전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년 미친년 하면서 미친 여자다 미친 여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이제 빠따짜라를 천대를 합니다. 그 여자가 완전 이제 미쳐서 실성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1: 네. 예.
0: 글쎄요, 이 지구상에 이 정도까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박복한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1: 네.
0: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룻밤 만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친정 가족들 유일한 혈육들이 다 땅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실성을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그 실성한 여인네 빠따짜라가 부처님이 법문하는 곳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신도들이 가로막습니다. 여기 이 신성한 곳에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미친 여자가 여기 오냐, 싹 꺼져라 이럴 때 부처님께서 불자들이여 그 여인네를 내 앞으로 오도록 막지 마십시오. 그 여인네를 그냥 두십시오. 부처님은 자비의 화신이시잖아요. 그 빠따짜라가 실성해서 이제 부처님 앞에 다 왔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저 여인네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갖다 주어라.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신도가 급하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 알몸에 빠따짜라 몸에다가 다 이렇게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환하고 자비로운 신통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과 신통의 에너지로 순간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봤더니 완전 알몸이고 옷 하나만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순간 사태를 짐작하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옷을 가리면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앞에 다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에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면서 엉엉 울면서 부처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갔고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땅에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설하십니다. 첫째,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할 중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볼 수밖에 없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없어요. 이 우주 자체도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도 언젠가는 팽창해서 결국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1: 네.
0: 영원한 게 없대요. 부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게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0: 오직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법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중생이 본래 겪어야 할 괴로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태어난 존재는,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가지의 설법을 펼치시는 순간 빠따짜라의 마음이 극도로 고요하고 평온해지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아라한이 되려면 네 단계를 겪어야 돼요. 첫 번째가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빠따짜라가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미치고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을 얻었답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모든 게 더덕고 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자, 어느 날이었답니다. 빠따짜라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겠죠. 그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가족까지 다 죽고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뼛속까지 느꼈으니 수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던 어느 날 그 이제 발을 닦으려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왔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와서 첫 번째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닦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어서 또 발을 닦고, 또 세 번째 물을 마지막으로 부어서 발을 깨끗이 닦았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발 닦으려고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흘러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땅이 젖어 있으니까. 세 번째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이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죽는다. 두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흘러나가다가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청춘에 죽는다. 세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죽는다. 이해 가세요?
1: 네.
0: 물이 조금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거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 물이 조금 더 흘러들어가다가 죽는 거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 세 번째 물, 멀리까지 물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 근데 빠따짜라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뼛속까지 처절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은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그 물의 존재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결국 무상하다 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완전히 산산이 부셔져서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빠따짜라를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비구니 스님 중에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비구니 해서 계율 제일 빠따짜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을 잃고 눈앞에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동시에 잃고 마지막 남은 혈육과 가족들까지도 다 땅에 파묻혀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미치고 실성했던 여인네를 구제해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가장 강력한 정답은 뭐였죠?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모든 것이 덧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무상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다라는 이 연기법과 인연의 법칙을 깨뜨렸을 때 모든 집착은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도 인연법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일찍 헤어진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결국 인연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둘을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것도 인연법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일찍 잃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법일까요? 결국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생사를 달리하게 된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이 인연법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걸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그 모든 집착이 사라졌을 때 집착이 사라진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다시에 끼사 곧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끼사 곧담이, 그냥 곧담이라고 부를게요. 이 곧담이라는 여인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네가 이제 반쯤 실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 왕이 황희에게,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황희정승의 아들을 일찍 잃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같더냐 다르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니까 눈앞에 보이던 산이 안 보이더이다 라고 하더래요. 자식이 죽으니까 보이던 산이 그냥 산조차 보이지가 않더이다. 뭐 여기에 모든 말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혹한 그 업보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눈앞에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곧담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반실성을 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죽은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 여자 미쳤다 하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그 지혜로운 남자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은 부처님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정답을 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곧담이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엉엉 울면서 부처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부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살린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한 번도,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살릴 수 있다 하더래요. 곶담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막 이렇게 했죠. 아싸리 막 가오리 막 이러면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겨자씨만 얻어오면 되니까. 이제 집집을 돌아다닌 거예요. 똑똑 뭐 띵동 예 뭐 띵동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예? 물건 안 사요. 아 그게 아니라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겨자씨 좀 줄 수 있습니까? 어 뭐 겨자씨 뭐 그때 인도 그 당시 문화에는 집집마다 겨자씨가 기본적으로 있었나 봐요. 겨자씨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 그 뭐 얼마나 필요해요? 아 예 뭐 그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대대로 혹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했죠. 뭔 소리? 아니 며칠 전에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니 우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아유 아쉽지만 예 그 뭐 다음 기회에 그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예 똑똑 예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혹시 이 집안에 죽은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똑똑 혹시 이 집안에 혹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성의 모든 집안에 다 찾아다녔대요. 가고 몇십 집안 계속 몇백 집안을 갔는데 한 집안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곶담이의 마음이 평온에 대쳤습니다. 그리고 아 한 번도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점점 자각하면서 문득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들기지 않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는데 나 홀로 삶과 죽음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안고 있던 죽은 아이를 시달림은 인도에서 말하는 시체를 갖다 놓는 숲이에요. 시탈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탈림 시체를 손장을 놓는 숲에 가서 비로소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그 시체를 놓아버리는 숲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미 곶담이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곶담이여, 나는 그대 아이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곶담이여,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를 가져왔는가? 곶담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곶담이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었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곶담이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에 아라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곶담이는 수다원가를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지극한 평온함에 젖어들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부처님,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할 때요. 열심히 수행.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하는 법당에서 이제 등불을 날이 어두우니까 등불을 켰답니다. 불을 탁 하고 켰는데 등불을 켜니까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휘, 휘, 휘. 휘파람 소리 아시죠? 예? 예. 휙, 휙, 휙 하고 바람이 부니까 등불의 불이 펄럭펄럭거리더래요.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등불에 꺼질 듯 살아나고, 사라질 듯 다시 그 생겨나는 그 불빛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불빛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순간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 등불의 불과 같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무상하다. 라고 깨달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의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담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가지고 반실성을 해서 그토록 자기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곧담이도 결국은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는 괴로움이 가장 부모의 큰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었던 가장 큰 괴로움의 흐름 속에서 곧다미가 얻게 된 진정한 행복의 정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수행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내가 그 아들과 인연이 돼서 아들을 낳았던 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고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금방 잃게 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일까요? 나와 그 아이 간에 아마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이 서로의 업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예.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번뇌는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집착하지 않을래라는 말은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매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무덤가에 가서 꽃을 놓아줄 때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언젠가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해 줄수 있는 거.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후 뿌띠까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바후 뿌띠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7명이었답니다. 예. 뭐 금실이 좋았나 봐요. 14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대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더니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똑같은 낳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재산 더 주고 우리들한테는 좀 적게 줬으면서 나이 들어서 갈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그래서 내가 애안 낳잖아. 예. 그래서 안 낳잖아. 예.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그래서 자기 어변이에요. 우리 주변에 효자 효녀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가슴에 상처 주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0: 너무나 서럽고 설거퍼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무상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아봤자 다 필요 없다. 그냥 돗닦는 게 최고다.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정말 그 나이도 많은데 정말 열심히 수행했대요.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할 때 갑자기 어두운 날에 가만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처님이 싹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그 바우뿌띠까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면서 차라리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위 없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위 없는 법을 깨닫고 차라리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네, 더 훌륭하다네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바우푸티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시키들 때문에 속상해서 출가했던 이 바우푸티카가 훗날 부처님 경전에 비구니 중에 가장 정진을 열심히 한 정진 제일 바우푸티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2: 저를 이제서야 불러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3: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 우리들이
3: 안 됐네.
2: 곧 그럴 날이 오겠죠.
3: 네, 미안합니다.
4: 예,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5: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2: 네.
5: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6: 사람만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세계 유일인 독방 독보 다혜 스님의 법주를 맡은 비성 다혜입니다. 나같이 성불하십시오. 오늘 또 BTN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땅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연장자비로서 원앙부인이 뭡니까? 여기서 고생하는 대목이죠. 이 장면에서 원앙부인이 어떻게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남편인 사라스 대왕이 번마라국으로 떠나가고 그 아들이 이제 태중의 아기죠. 그렇죠? 잘 태어나서 잘 컸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죠. 그다음에 남편이 번마라국을 찾아가는데 구산파래를 지나서 9개 산과 8개 바다를 지나가지고 번마라국이 엄청 멀리 있는 걸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가시다 보니까 험한 길에 뭡니까? 방향을 잃지 말라고 북두 칠성님 전에 칠성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여자다 보니까 부인들은 보기 조왕신을 많이 믿었죠. 조왕님 전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앙 부인이 궁중에 계시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옛날에는 이제 글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웃에서 뭡니까? 이 원앙 부인을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죠. 그래서 원앙 부인이 처음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남편 잘가 도 잘 닦아서 성도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더 커진 거죠. 이 사람이 원앙 부인이. 그러다가는 의자 뭡니까? 짐승을 짐승 동물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소로 태어나서 나무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일만 하다가 또 죽어버리네. 사람들이 잡아먹히고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그래서 동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중생 에 대해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차츰차츰 자비로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뭡니까? 삼계와 사생의 육도의 모든 중생들의 어떤 그 해탈 안락을 바라는 정도로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거든요. 이분이 자꾸자꾸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이 뭐냐면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괴롭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 그 자비가 생기는데 자비에서 자라는 마음은 뭐냐면 애념이라 하거든요. 사랑했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어떤 기억 관념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고 하거든요. 자비의 자자는. 그 다음 비자는 민념입니다. 애민 중생 여적 자죠. 민. 뭐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원앙 부인께서 무엇이냐 하면은 바닷가에서 구산파래의 바닷가에서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바다의 용왕이 그 뭡니까? 기도를 듣게 됩니다. 용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뭡니까? 저기 사천왕천에 있어가지고 남방 증장 청랑 사천의 밑에 있는 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용왕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그 욕계의 어떤 신이라고 보니까 새끼나 무새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아, 이 원앙 부인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앙 부인이 세우는 서원에 대해서 내가 수호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아, 내가 이 원앙 부인이 어떤 그 세운 서원을 내가 옹호해서

0: 소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길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음도 같은 거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뭐니까 남순동자가 있고 한쪽에는 해상용왕이 있거든요. 그 남순동자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법계품에 보면 25번째로 선재동자가 만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보타나카라에서 그 모습을 그린 게 수월관음도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용신의 어떤 그런 서원을 같이 붙여가지고 뭡니까? 관세음보살 탱화가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원앙 부인이 서원을 세우는데 10가지 첫째 서원을 세웁니다. 뭐냐, 원하속지일체법. 한번 따라 해볼까요? 원하속지일체법.
1: 원하속지일체법.
0: 원컨대 일체의 모든 진리를 나는 깨닫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자가 들어가 있고 조자가 들어가 있어요. 속은 빨리, 조는 좀 일찍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서원이 있어갖고 항상 앞에는 속, 뒤에는 조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원하조득 지혜안.
1: 원하조득 지혜안.
0: 나는 빨리 지혜의 눈을 얻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세 번째 서원을 세웁니까? 뭡니까? 원하속도 일체중.
1: 원하속도 일체중.
0: 나는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가 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세우는 거죠. 또네 번째 소원을 세운 게 뭐냐면은 원하조득 선방편.
1: 선방편.
0: 나는 빨리 묘한 방편을 얻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원하속성 반야선.
1: 원하속성 반야선.
0: 난 속히 지혜의 배에 오르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원하조득 월고해.
1: 원하속성 월고해.
0: 나는 빨리 고해의 바다를 넘기가 원입니다. 그리고 원하속도 계정도.
1: 원하속도 계정도.
0: 나는 빨리 계정, 도를 뭡니까? 얻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하조등 원적산.
1: 원하조등 원적산.
0: 나는 빨리 뭡니까? 열반의 언덕에 오르기가 원입니다. 이런 또 서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원하속해 무이사.
1: 원하속해 무이사.
0: 나는 빨리 뭡니까? 진리의 집에 들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원하조동 법성신.
1: 원하조동 법성신.
0: 나는 빨리 진리의 몸이 되기가 원입니다. 이런 뜻이 됐죠. 그리고 이 10가지 서원을 세우는 걸 보니까 용왕이 더더욱 뭡니까? 아, 내가 관세음보살님, 원왕 부인이 수행하는 것을 내가 돌보고 옹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자꾸 도와주게 되죠, 이게. 개인의 이익만을 찾거나 또 어떤 나쁜 계획을 한다면 옆에서 사람이 떠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더 수승한 생각,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이제 원앙 부인을 옹호하려는 용왕처럼 많은 신들이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원앙 부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남편, 아이 생각만 하다가 또 이웃을 고민하다가 모든 중생을 고민하게 되죠. 그분들의 안락을. 그런데 불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설법 대상을 할때 우리나라 신도님들은 실제는 제가 봐서 실온이나 계론 단계의 설법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은 사성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의 설법을 할때 참석 대중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합니다. 그 차제 설법이래요. 차제 설법.
1: 차제 설법.
0: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 먼저 실온입니다. 보시를 해서 공덕을 지어서 복을 짓는 법을 처음에 설법을 하죠. 절에 처음 온 사람들, 불교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계론을 설법을 합니다. 계를 지키세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오계를 지키세요. 이런 계를 또 설법하거든요. 근데 모든 계의 이제 근본은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계론에 대해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천론에 대해서 설법합니다. 이렇게 성공공덕을 많이 쌓으면 뭡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제욕의 과한이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환란이 온다는 거죠. 우환이 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은 출리의 공덕에 대해서 설법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삼계와 사생 육도를 벗어났을 때그 공덕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 설법을 해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사성제 8정도의 마지막이 정정입니다. 바로 뭡니까? 선정에 들어서 여러분들 선 공부하시죠. 이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경전도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뭡니까? 실온의 어떤 그 깊은 이치를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정 건너뛰어가지고 말로는 뭡니까?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도 행동은 아직 실온의 단계를 못 벗어나면은 많은 또 부작용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앙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실온, 계론, 생천론 그죠? 이런 단계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남편, 가족, 이웃, 중생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더 넓은 어떤 자비심이 확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그 마음이 커짐에 따라서 그런 분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끼리 모이잖아. 또 도둑은 도둑끼리 모이고 그러는 식인데, 차츰차츰 나아지다 보니까 우리 욕계의 어떤 사람들, 욕심,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생들하고 교류가 됩니다. 정신 수준이. 그러다 그 다음 단계를 뛰어 넘어가면 색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색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리천 이상으로 넘어가려면은 뭘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바라밀를 닦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육계를 벗어나려면은 뭡니까? 선정바라밀를 닦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앙 부인이 자꾸 이런 도를 닦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는 땅 위에는 뭐 사천왕천이 있죠. 사천왕 신들의 의식 수준하고 같아지니까 사천왕하고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천왕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도리천 중에 신중들하고 생각 수준이 같아지니까 도리천중 신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리천중의 어떤 그 성중들을 올라갔다. 더 높은 수행을 했다가 야마천궁에 계시는 분들 하고 수준이 또 같아지니까 그 신들하고 또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욕계 육천을 벗어나서 색계에 가서 범중천, 범보천 이런 식으로 단계 올라갑니다. 대범천왕. 마음이 그렇게 커져버리면 대범천왕하고 또 같은 분들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은 일반 평범한 범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중당이나 이런 데 기도를 할 때, 야마천궁, 도리천궁 신들이시여 도와주세요. 도와는 주시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어울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가피를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해서 생각도 그렇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이 가서 어디 가서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막안 사줘 떼쓰잖아요. 보면 그 장난감을 안 사줘 떼쓴 자체 우리가 어른들은 뭐 한심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손 주고 이러니 할수 없이 시끄러우니까 사주는 거라. 그런 것처럼 높은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들, 장난감 같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아주 오르니 갈수 없이 드러는 주시죠, 그분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게 자꾸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지금. 원앙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가 봅니다. 이제 생각 수준이 자꾸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0: 감사합니다. 이제 원앙빈이 자꾸 생각이 커져가지고 발선정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차 재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홉 개 차전하게 설법에 사다리처럼 타고 간다 그러죠.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홉 단계를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상수멸이라 이렇게 멸진정이라 하는데 그런 단계를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분이 수행의 단계가 높아져가지고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이제 보살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분이 그래도 이웃들에게 너무너무 뭐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자비라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대승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비를 빼고는 불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과 하나 되는 마음에서 내가 출발해가지고 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자타불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절에 가면 일주문 있죠. 절에 척 앞에 기둥 하나 서 있는 거 일주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불이문이라 하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래서 불교에 입문한 데서 자타불이를 여러분들이 간과해가지고는 불교 신다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나와 너는 우린 다 하나야. 공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와 너가 같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미워할 수 없죠. 그죠? 또 그분들이 즐겁게 해줘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타불이에 대해서 자비사상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비는 뭐 가장 불교에서 기본이 되고 핵심 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앙 부인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랬더니 이제 원앙 부인은 이제 신통력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옳은 신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최고 먼저 생기는 거는 오선정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게 신통이 천이통이 생겨납니다. 이게 천이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타심통이 생기고 승명통이 생기고 천하통에 신통이 생겨나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통 자체가 그런 와중인데 이제 원앙부인이 이렇게 신통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돌을 닦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육향력 육서라는 서원을 생겨요. 여섯 군데 방향을 가는데 나 이런 거를 이루었으면 좋겠어. 육향력 육서라 합니다. 육향육서.
1: 육향육서.
0: 여러분 평상시에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오늘 제가 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염불할 때만 하죠. 아야향 도산 도산자 제적 아야향 왓탕 왓탕

축생자득 대지에 이렇게 뭐냐면은 여섯 개 육도를 향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육향 육설입니다. 여섯 개를 방향을 향했는데 여섯 가지 서원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약향 도산 칼로 된 지옥에 가거든. 뭡니까? 칼산이 저절로 부서져 없어지고 그게 뭡니까? 일양일세에 대한다.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아약향 화탕. 내가 화탕 지옥 펄펄 끓는 데 가거든. 뭡니까? 화탕이 펄펄 끓는 물이 스스로 말라버려라. 그게 두 번째 서원이다. 세 번째 내가 지옥에 가거든. 뭡니까? 지옥이 스스로 없어져 버려라. 세 번째 서원. 네 번째 뭡니까? 내가 아기에 가거든 아기들이 다 배가 불러서요. 네 번째 서원.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수라지옥에 가거든 악한 마음이 다 없어져라 그 사람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 축생에 가거든 지혜가 저절로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서원을 세우고 밤마다 날마다 남의 집 종이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뭡니까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었다 그죠? 그래서 선정에 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 딱 옳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뭡니까? 모든 법에 어느 법도 불사일법이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능은경에 있어서 사국에서 불사일법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진리를 우리가 깨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법도 하나도 버렸을 수가 없다.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에서도 많습니다. 남방불교에서 하는 건 윗바사나, 그죠? 수행을 이제 선정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라는 것도 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관음신앙 쪽에서는 이건 원통선 수행을 하죠. 일본에서는 묵조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나선을.

0: 2선정, 2선정, 3선정 해가지고 8선정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번째 상수멸, 멸진정 단계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앙부인이 수행한 이건 온통선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설법 드려야 되겠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부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덕림선생님께서 이건 온통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쾌한 오늘 감로법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땅설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땅설법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한 이제 육바라밀로 치면은 제7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편바라밀입니다. 방편바라밀.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이 보살도의 본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편바라밀을 아까 우리 법사스님 말씀에 있었죠. 원화 속도 일체 중 저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바라옵니다. 그 다음이 원화 조덕 선방편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좋은 방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땅설법은 문헌으로 봤고요. 저도 불교로 말하면은 방편바라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출가하면서부터 범패를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범패도 방편바라밀의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 범패하면은 영산제가 생각나시죠? 또 수륙제가 또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법회인데 범패로 이루어지는 법회인데 이 영산제나 수륙제가 바로 불교의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이고 또 토탈 부디즘입니다. 종합 불교. 그 속에 분명히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또 유익하고 교육적인 그런 내용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혹시 땅설법을 복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땅설법이 실존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굉장히 제가 쾌재를 부르고 사실은 언젠가는 제가 한번 배워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불가의 영산제 속에서 다여스님 같으신 이런 명법사스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중생들을 우리 그 불국토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런 실존하고 계신 방편바라밀의 선구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속에 이제 그 땅설법 안에서 이 이건 원통 법문이 중요한데 관세음 보살님은 바로 이제 이건 원통의 교주이시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건원통이라는 것은 귀이자를 씁니다. 귀이자 그리고 이제 뿌리근자.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먼저 육근을 얘기하거든요. 육근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먼저 눈이 있죠. 그리고 귀가 있죠. 그리고 코가 있고 또 혀가 있고 그리고 몸이 있고 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고 그 모든 감각기관에 각각 고유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는 감각, 귀는 듣는 감각, 코는 냄새 맡는 감각, 또 혀는 맛보는 감각, 또 몸은 촉감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의도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고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감각의 영역으로 감각하고 작용하는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는 걸로만 다 표현할 수 없고 생각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그 기계 고유의 밥통은 밥을 하고 또 예, 보일러는 따뜻하게

배우고 또 라디오는 소리를 내고 하듯이 좀 냉정하게 하나의 작용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유의 존재라기보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엄경에 나오는 지금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능엄경을 통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 수행이 이 말하자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이 제시되는 이 능엄경 중에서 이 25가지 법문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의 이제 그 많은 소승의 제자, 뭐 요즘엔 소승이란 말을 이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말하자면은 이제 그 근본 불교의 제자들을 소승 불교라고 대승 불교에서는 그렇게 좀 약간 비하하는 투로 소승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 소승의 제자들과 또 대승의 제자, 소승의 제자들은 비구비구니로 이렇게 이제 대승에서는 표현하고 대승의 제자들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리살타입니다. 예, 지혜 유정이죠. 지혜도 있는데 중생스러운 거예요. 우리 저 다이어스님처럼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고 유머도 있고, 예, 그리고 스님 저 추워요 하면은 아이고 추운데 고생했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목도리도 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그 휴머니스트, 휴머니즘 있는 지혜를 닦는 수행자. 그래서 보통 스님들 하면 무서워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님들은 지혜만 닦고 도만 닦지 중생들의 마음 모르는 것 같아 이러는데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수행자는 그런 그 휴머니스트 수행자입니다. 인간성이 있는 수행자들이죠. 그런데 이 소승의 현자들과 대승의 현자들이 같이 부처님께 이제 법문 경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대가 하는 수행은 무엇인가? 또 그대가 하는 수행은 무엇인가? 아, 참 좋다. 그러면 제 수행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약 교진녀부터 관세음보살님까지 25분의 선지식들이 이 법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 이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방법이 이근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근원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까 제가 이근은 귀를 말한다고 했죠. 귀의 작용. 이 귀의 작용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귀로는 뭘 하죠? 듣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뭔가 돼요. 그죠? 쉽게 생각해도 그죠? 집중적으로 하면은 뭔가 뭐 어딘가는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세계는 소리와 그 감각 기관의 세계는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큰 소리만 들리다가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한국어로 귀신같이 듣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리가 안 났는데도 듣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 하죠. 그냥 귀신같이가 아니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 근의 신비스러움인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형량과 물리적인 작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마음과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다 그런 신령스러운 불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유독 관세음보살님은 그 중에서 귀가 제일 수행하기가 좋은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촉은 느낌이 안 오면은 못 느끼잖아요. 여기 좀 간지러운데 긁어봐 이러면은 긁으면 시원한데
긁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아요.

0: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혀도 뭐가 뭐 음식이 와야지 맛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짠지 뭐 그런 매운지 이런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귀는 유독 항상 열려 있고 이 천지는 항상 어떤 태초에서부터 연겁의 저쪽 끝 세계까지 무한한 소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중에서 제일 수행하기 좋은, 아까 제가 그랬죠. 뭐든지 오래 하면 뭔가가 됩니다. 뭐든지 오래 하면 뭔가가 돼요. 조그마한 잔디씨도 땅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잔디밭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수행의 근기가 높아지고 아주 대용량의 수행자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능엄경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그 소리를 미세하게 듣다 보면은 나중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귀신같이 된 거죠. 예,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듣느냐? 소리가 없는데도 듣고 있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감아도 눈을 감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다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뭐가 하나 있잖아요. 안 보임을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의 근원을 돌이켜서 들어라. 내가 이제 정말 귀신이 되든지 성불을 하든지 결판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데까지 듣고 그 다음에는 그안 들리는 소리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 그걸 이제 계속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아주 고도의 집중이 있지 않으면은 발견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의 작용까지 수행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든가 아니면은 낮에 달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든가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분이 많이 계시고, 예,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굉장히 깊어져 가지고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해야 되죠. 근데 본다고 하잖아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듣고 보고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대원 경지의 원통의 경지에서 그냥 본다고 하는 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만져봐. 만지라는 말에, 보라는 말에 꼭 들어 있습니다. 맛 한번 봐봐. 보는 것을 하나의 가장 헤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프라임, 감각 중에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 근을 통해서 바로 이제 원통의 경지에서 보는 경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불보살. 예. 보살님이지만은 보살의 이념을 가지고 중생들과 항상 함께 하지만은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 그게 바로 원통의 경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는 이근 원통이 최상의 수행임을 밝히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수행 방법을 아주, 아주 치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논리로 증명해내고, 아주 집요하게 권장하고 있는 이런 경전도, 아마 능엄경 같은 경전이 없을 거예요. 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땅설법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또 다여서님의 법문 들으시고 좋은 그런 그 수행 방법을 하나 체득해가지고 가시기를 꼭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냐, 원앙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 세상 중생들을 다 내가 구제해야 되겠어. 근데 이 세상 중생들을 내가 구제를 하려니까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지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무를 또 들어봤더니 이 나무 저 나무 다 해도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옛날부터 뭡니까? 독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 관을 입관을 하잖아요, 그죠? 쌀이나 동전을 입에다 퍼넣어줄 때도 버드나무로 가지고 숟가락을 깎아서 이제 넣어주잖아요. 천성, 뭐, 만성,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독을 풀수 있는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양부인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독을 풀어야 되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독에 다 찌들어나? 탐진치에 독에 찌들어 있어. 그럼 이 독을 어떻게 해야 돼? 버들가지로서 중화를 시키고 해독시키고 물로서 씻어내야 되겠다는 거죠. 감로수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팔정도입니다. 사성제로서 중생들의 탐진치를 씻어내고 팔정도로서 그 다음에 버들가지로서 그 독을 내가 다 해독을 시켜야지. 그래서 자비로서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지. 이런 것이. 그래서 버들가지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로수를 들고서 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사람도 이제 가지가지 다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생 근기 따라 다 제도하려다 보니까 법화경에는 이제 서른은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서 바꿔가지고 구제를 하죠. 근데 이제 능엄경에는 32가지 모습으로 또 바꿉니다. 아무튼 33가지 33응신이라 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조성했다 그죠? 원래 33분을 다 모셔야 되는데 오늘 스튜디오가 작아가지고 조금만 모셨거든요. 다음 이제 그 녹화 때 나머지 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3분의 관세음보살님들이 중생에게 두는 자비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이게. 그 다양함을 다양한 모습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분이. 그러는데 아직은 원왕 부인이 관세음이라는 고유명사로서의 관세음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스님께서 이거 논통선 설법하셨죠? 누구든지 그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다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의 경지로서도 관세음이 있습니다. 고유명사로서도 관세음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다 믿는 관세음보살은 고유명사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관세음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럼 관세음의 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빛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색깔을 드러내. 색이 있어야 보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음이라는 건 소리잖아요. 그죠? 관에서 관음. 빛과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빛과 소리로서 드러내는 어떤 신선의 경지는 뭡니까? 사선정에 들어가서 색구경천이라는 거 하늘에 갔을 때 그때까지만 빛과 소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 내가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단계, 수행의 단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색구경천에 올라가가지고 사선정만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관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을 세상의 소리를 뭡니까? 보는 분,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수행으로 봤을 때 관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빛을, 빛이라는 뜻이고, 빛과 소리. 그러면은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는 욕계 육천 안에서 남자, 여자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초선정에 갔을 때는, 범중천에 갔을 때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을 짓지만, 그 다음에 빛과 소리로서만 형상을 짓습니다, 이게. 그래서 빛과 소리로서 모든 중생을, 25류 중생을 제도하는 분의 경지에 갔을 때 우리가 관음이다, 관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은 25품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거기서 관세음을 왜서 관세음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0: 관세음보살 원앙부인 왕생 인형경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전생답니다. 그렇죠?
1: 초기 불교 미술을 볼 수 있는 뭐 간다라 미술이라든가 마투라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보살님들은 전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0: 수행할 때에 교진 여가 하는 말이 성진의 원통으로 수행을 할라하니 부처님.
2: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은

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하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다친 거야? 어쩌다 다쳤는데?
1: 그게 내 오른발이 내 왼발을 걸었어.
0: 걸어?
2: 아, 그러니까 서로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네.
1: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2: 그러게. 근데 너 혹시 먹을 거 빨리 먹으러 가다가 발 꼬인 거 아니야?
3: 어떻게 알았어?
2: 으이그, 어쩐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낭마 이야기가 담긴 논산 쌍계사로 가야겠다.
1: 논산 쌍계사?
2: 어? 고려 해명대사가 창건한 논산 쌍계사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전통 사찰이야. 창건 후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번성해서 절의 쌀뜨물이 십리밖 큰 강까지 흘렀고 한때는 600칸이나 되는 큰 절이었어. 그래서 쌍계사엔 대웅전의 꽃살무늬 문을 비롯해서 문화재도 많고 불교 전설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였어.

0: 정도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농산 쌍계 사로 고고. 나라가 혼란하던 고려 말, 부패한 군사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던 어느 날, 쌍계사 주지 스님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1: 쌍계사부, 쫓기는 스님들이 찾아올 테니 잘 보살피세요.
0: 이튿날 꿈속 스님의 말대로 쫓기는 스님들이 쌍계사를 찾아왔죠.
1: 스님, 오갈 곳 없는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2: 마음 편히 머물다 가십시오.
1: 감사합니다, 스님.
0: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는데 바로 부패한 군사들이었죠.
1: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2: 아, 여기서 더 머무세요.
1: 그러고 싶지만 저희 때문에 쌍계사 스님들까지 피해를 입어선 안 되죠.
2: 걱정 마세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드릴 테니.
0: 주지 스님이 기도를 드리자 놀랍게도 쌍계사로 달려오던 말들이 쓰러져 군사들 모두 낙마에 죽고 말았습니다.
3: 뭐야? 말에서 떨어져 죽어? 이런 한심한 놈들! 이제 정예 부대가 출정해야겠군. 모두 쌍계사로가 승려들을 죽여라!
0: 하지만 정예 부대 역시 말들이 쓰러져 모두 낙마하고 말았죠. 그 후 쌍계사의 주지 스님은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의 목숨을 구했다 여겨 하마비를 세우고 그 공덕을 기렸답니다.
4: 대웅전에 꼭 봐야 한다는 게 뭐야?
0: 바로 이 칡나무 기둥이야. 옥황상제의 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여기다 쌍계사를 창궐했다는 전설이 있지.
4: 우와, 보통 나무가 아니네.
0: 오, 절따라 전설 따라 고고! 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아들을 불러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5: 아들아, 아무래도 네가 직접 내려가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
6: 예, 명대로 좋은 자리를 찾아 사찰을 짓겠습니다.
0: 옥황상제의 아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 마침내 절 지을 곳을 발견했죠.
6: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여봐라!
7: 부르셨습니까?
6: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으니 사람들을 시켜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전국의 장인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7: 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쌍계사 절터에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 에이, 목재가 이리 많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5: 아, 내 말이 엄두가 안 나는구먼.
0: 이를 지켜보던 옥황상제의 아들은 하늘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5: 네가 솔선수범을 하면 자연스레 그들도 너를 따를 것이다.
0: 옥황상제의 아들이 솔선수범에 절을 짓기 시작하자 장인들도 열을 다해 일을 시작했죠.
2: 아이, 옥황상제의 아들께서 절이 일하는데 나라도 도와야겠어.
5: 아, 혼자만 도우면 되나? 자, 다시 기운을 내 일을 해봅시다.
0: 옥황상제의 아들과 장인들은 마침내 산세와 어울리는 사찰을 완성하게 되었고 사찰의 이름을 쌍계사라 지었답니다.
8: 자, 오늘 어디 갈래?
4: 왜 밥은 먹으면 줄까?
8: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4: 아,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0: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그렇겠지. 좋아, 오늘 절따라전 설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1: 옥천사?
0: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 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2: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0: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3: 응?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3: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4: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0: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에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1: 와, 옥천샘 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0: 좋은 생각이야.
1: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0: 그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정을 박은 자국이야.
1: 정을 박아? 왜?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 아,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0: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2: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0: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3: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5: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 깍바위가 뭐라고?
0: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 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1: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시험 봤는데 빵점 맞은 거 있지?
0: 빵점?

0: 약 올리지 마. 나 심각하단 말이야.
1: 에이, 그러게. 공부 좀 할 것이지.
0: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텐데. 그치?
1: 으이그, 냉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시지.
0: 취. 에휴, 말 나온 김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0: 지리산 천은사?
2: 어? 천은사는 지리산 노고단 아래에 있는 절인데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 한 곳이지. 828년에 인도의 덕운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 제일 선원으로 지정돼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하던 남도 제일의 선수행 사찰이지. 좋았어.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지리산 천은사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지리산 천은사로 고고! 828년 인도의 스님 덕운 스님은 지리산에 왔다가 맑은 샘물을 발견하곤 그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3: 이슬처럼 맑은 샘물이 있으니 사찰의 이름을 감로사라 해야겠어.
2: 감로사 샘물은 정신을 맑게 해줘 많은 스님들이 찾았는데 그만 임진왜란으로 훼손되고 말았죠. 감로사 스님들은 훼손된 샘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디선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4: 이놈의 구렁이가 또 나타났네. 그래, 샘물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구렁이를 잡아야겠어.
2: 스님이 샘을 지키기 위해 구렁이를 죽이자 어쩐 일인지 더 이상 샘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를 화재가 끊이지 않았죠.
5: 아, 들었어요? 감로사에 또 불이 났대요.
6: 아이, 감로사가 아니라 천은사야.
5: 아, 맞다. 아이, 샘이 숨어서 천은사로 불리게 됐지. 아, 그러기 구렁이를 왜 죽였어?
6: 아, 내 말이. 뱀이 절의 물길을 지켜줬는데 뱀을 죽이니 물이 마르고, 아, 물이 마르니 불이 나는 거라고.
5: 아니, 설마 우리한테도 불똥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6: 아이, 그러게. 아이, 조심하자고.
2: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리던 이광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천은사로 향했습니다.
4: 현판을 바꾸란 말씀이십니까?
7: 네, 글씨를 물 흐르는 듯한 서체로 하여 물의 기운을 대신하는 겁니다.
2: 그렇게 이광사가 쓴 현판을 걸자 천은사의 샘이 다시 솟아나고 더 이상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0: 힘들어. 얼마나 더 가야 해?
1: 다 왔어. 여기가 바로 상선암이야.
2: 나홍 스님이나 진흥 스님처럼 유명한 스님들이 수행하신 곳이지.
0: 아, 아유, 근데 난 못하겠다.
1: 뭘?
0: 수행. 경치가 너무 좋아서 수행이 안 될 것 같거든.
1: 핑계는?
2: 하긴, 상선암을 창건한 우번 스님도 흔들리긴 했지.
0: 우번 스님?
2: 좋아, 이번엔 우번 스님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우번 스님은 10년간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상선암을 창건해 9년간 홀로 암자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번 스님은 우연히 한 여인과 마주치게 됐죠.
4: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지? 말을 걸어봐야겠어. 저기, 잠시 저와.
2: 우번 스님이 말을 걸자 여인은 뒤돌아가기 시작했고 우번 스님은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따라가던 우번 스님

0: 은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됐죠.
1: 분명 여인이 여기로 갔는데.
2: 나를 찾느냐?
1: 관세음보살님.
2: 그리 유혹에 약해 어찌 수행을 하겠느냐?
1: 오늘에서야 제 수행이 크게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수행하겠습니다.
0: 우번 스님은 암자로 돌아가지 않고 산에 토굴을 파 수도 정진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축하하듯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죠. 그 후 우번 스님이 수도하던 토굴을 우번대, 석종소리가 들려왔던 곳을 종석대, 관세음보살이 현신에 서 있던 자리를 관음대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주콩 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정지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다음 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불제자의 원력으로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 슬프고 애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달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문광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0: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선은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대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국

자비심 내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세계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뉘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 서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보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

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옵소서.

0: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 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돼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0: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그에겐 불교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 고찰이 연꽃 향기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봉원사 서울 연꽃 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호남에서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제24교구군사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경우 스님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중앙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벗어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와 AI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혁신을 차기 종단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우 스님의 총무원장 출마 기자회견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1: 수많은 취재진과 사부대중으로 가득 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경우 스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40여 년간 다진 수행력과 종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바로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 스님은 중앙의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종단 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0: 했다는 구상입니다.
1: 자주적 교구 운영과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인 교구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각 교구가 지역의 수행과 포교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를 실현하겠습니다.
0: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혁신과 포교 체계 개편안도 제시했습니다. AI 종책위원회를 신설해 교리와 종단 데이터를 연계한 AI, 이른바 불교 GPT를 개발하고 대장경 아카이브와 종단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행정과 포교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템플스테이와 도심 권역별 청년선원 조성을 통해 청년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1: 새로운 집행부는 종단의 행정, 교육, 포교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 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0: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위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신장안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과 종무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무원 내 전담부서인 비구니부를 신설하고 전국 비구니회와의 정례 정책 협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나온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어보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새로운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다음 100년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0: 경우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선 범해 스님이 위원장을, 자공 스님이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정념 스님에 이어 경우 스님까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향한 종단의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화계사를 비롯해 직할교구 3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포교와 전법의 역할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화계사 주지에 재임명된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기획실장, 호법국장 및 중앙종의 사무처장 등 종단 핵심 소임을 두루 역임한 행정통입니다. 사자암 주지 우곡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백년정사 포교소 대표, 화엄사 산감 소임을 맡아 현장 포교와 가람 수호에 매진해왔습니다. 청룡사 주지에 재임명된 진홍 스님은 윤호 스님을 은사로 3인위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수행과 교학을 바탕으로 청룡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조계종님 순천 송광사는 어제 경내 지장전에서 취봉선사 43주기 추모 다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묵 스님, 문도 대표 윤하 범종 스님, 유런장 대경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해 생전 송광사 가람 중창과 수행에 정진한 취봉선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다례제는 현묵 스님이 산중을 대표해 향을 올리고 문도와 속가 인연들의 헌다, 종사영반, 대중삼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취봉당 창섭 스님은 1898년 하동에서 태어나 쌍계사로 출가해 내외전과 선교를 겸비하고 세 차례나 송광사 주지를 역임하면서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전각의 보건불사에 힘쓰다 1983년 범납 71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화실 개편을 맞아 세 번째 주제전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의 막을 올렸습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회는 편지와 서화, 금성문 등 유물 38점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데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예가이자 실학자인 추사의 삶 깊은 곳엔 불교라는 든든한 학문적, 정신적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3: 흘려쓴 글씨 위에 힘있게 적힌 혼어 견차허지, 잉이부지라는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혼어 스님이 이를 보고 좋아하기에 그대로 건네준다는 뜻으로 추사 김정희가 함경도 북촌

0: 유배 시절인 1853년경 경북 은혜사의 주지인 호너 스님에게 선물한 성노시입니다. 일반에 처음 공개된 성노시는 고대 유물인 도라살촉 성노를 고증하고 시를 지은 작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불교적 교류를 보여줍니다.
1: 아주 정성 들여서 제일 많이 쓴 게 성노가 같아요. 이 성노가가 지금 이것은 호노 스님에게 그 은혜사에 있는 호노 스님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받는 사람 이름까지 있어서 아주 귀한 거고 그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점이 똑같은 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추사 김정희에게 불교는 신분과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1815년 수락산 항림암에서 해붕대사를 만나 불교를 논했고 그 자리에서 동갑내기 초의선사를 만나 평생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붕대사 화상찬에는 해붕대사의 사상을 기리는 추사의 글뿐 아니라 초의선사의 감상, 추사가 호운 스님에게 보낸 답장까지 담겨 신분의 벽을 넘어 수행자들과 교류하고 불교 이론을 깊이 탐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백파선사와 펼친 치열한 선 논쟁의 흔적이 담겼고 백파율사비에서는 생전 버시자 학문적 동반자로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백파가 하고 그렇게 싸웠으면서 백파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그 비문을 선운사에다 써준 거가 다른 비문들은 대개 전서에다가 뒤에다가 해서로 단정하게 쓰는데 추사는 또 파격적으로 앞면은 해서로 쓰고 뒷면은 항서로 써가지고 추사제의 진면목을 또 보여줍니다.
0: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금석한 연구에서도 이어집니다. 추사 김정희가 경주 무장사 터를 직접 찾아가 깨진 비석 파편 두 개를 발견하고 측면에 발견 경위를 새긴 무장사 아미탑을 조성 깊이 편. 문헌에 머물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불교 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했던 추사의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자 국가지정 문화유산 불이선란도에는 난초를 서예의 필목으로 표현하고 네 차례 글을 덧붙여 그림을 그린 이유와 전해진 과정을 기록했는데 유교와 불교,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 조화를 추구했던 추사의 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2: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존재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그런 근원을 찾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학문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루어낸 성과가
0: 이외에도 불교에 귀의했던 말년 과천과 봉은사를 오가며 냉금지에 남긴 산호가 비추병 대련에서는 원숙한 추사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시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교라는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문예 세계를 일궈낸 추사 김정희. 북끝으로 연마한 불교적 세계관과 예술적 경지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펼쳐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국가유산청이 인천 강화군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삼랑성과 전등사, 정족산 사고, 사찰림과 옛길 등이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역사 문화 경관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의 역사가 한 공간에 중첩돼 있습니다. 특히 산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따라 자리한 전등사와 능선을 활용해 축조된 삼랑성, 사찰림과 노거수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산지가람의 경관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또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등 다양한 문헌과 고지도에 정족산과 전등사의 역사와 경관이 기록돼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속 천년 꽃자리, 은은한 연꽃 향기와 트렌디한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연잎 사이로 수줍게 고개 내민 연꽃들이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은은하게 퍼지는 연향을 맡으며 한여름 정취를 만끽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신촌 봉원사에서 제22회 서울 연꽃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봉원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문을 연 연꽃축제는 주지 현성 스님과 김동학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5: 본래의 밝은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0: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도량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로운 연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일상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기를.
1: 즐길수록 아마 무더운 여름이 시원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2: 2부에서는 가수 신혜와 박상현, DJ 크라이버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힙한 불교 문화를 이끄는 해탈컴퍼니의 불교 밴드 해골물의 무대가 시작되자 고즈넉했던 사찰은 순식간에 뜨거운 페스티벌 현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해골물 밴드에 익숙하면서도 강렬한 비트에 맞춰 관객들은 함께 춤추고 뛰놀며 축제의 열기를 온전히 즐깁니다.
3: 절에 관심이 많았는데 되게 이런 음악 페스티벌을 불교에서 하고 이걸 되게 막 열린 마음으로 즐기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 불교 박람회나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또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산이라서 시원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조금 이 신나는 음악 이런 게 조금 이질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노을이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도량에서 대중들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며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새깁니다.
5: 연꽃을 참 좋아하는데 도심 속에 이렇게 사찰에서 연꽃 축제를 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저녁 되니까 바람도 불고 굉장히 공연도 좋고요. 행복합니다.
2: 은은한 연꽃 향기와 다채로운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봉원사 서울 연꽃문화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사부 대중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6: 불교계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부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불복장 작법의식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오롯이 전통을 지켜온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의 불복장 의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7: 구한말, 백양사 담양 포교당으로 시작해 백여 년 지역 불자들의 구심으로 역사를 함께해온 담양 용화사. 용화사는 근대 선지식이면서 율사로 이름 높았던 묵담 스님이 계율과 불교 의식을 전수하던 전법도량입니다. 지난 8일 사단법인 전남 전통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 보존회는 용화사 대웅전에서 호남 지역 불복장 의식의 역사적 가치와 전승 필요성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 율사로 불복장 의식을 온전히 이어온 도월 수진 스님. 스님은 호남을 중심으로 전성된 조선 후기 불복장 의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세미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8: 네, 모든 책자의 근본이 담양에서 나왔고 그다음에는 그 전통을 이어신 분이 또 묵담 스님이 계셨고 더나아 올라서 담양 용화사에서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되었다.
7: 첫 발제자로 나선 불교학의 대가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조상경의 구성과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복장 의식의 탄생 배경을 밝혔습니다.
9: 직상이 출현한 후에는 직상이 불탑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복장 작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는 한국불교 불복장의 법식화와 그 특징을 율사 수진 스님의 작법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형식과 가치는 이미 국가나 지역문화유산의 격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청한 동국대 연구교수도 수진 스님의 독보적 불복장 작법을 연구하면서 불교 무형유산으로 보전과 전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의산어장 동주 스님을 비롯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조선 후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연담유일, 화담법린, 금해관영, 묵담성우, 도월수진까지 3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남 불복장 작법의 역사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CPN 문화유산 이재우 국장의 사회로 김종용 동국대 연구교수, 김우주 위덕대 초빙교수, 조명화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제자들의 논문을 면밀히 고찰했습니다. 앞서 지역의 불자 정치인으로 불복장 의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이계호 의원도 수진 스님의 무형 문화유산 지정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0: 용화사의 불복장은 묵담 대선사 이후에 수진 큰스님께서 잘 전승을 해오시면서 그 우수성과 고유성 그리고 전통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으로 이미 인정을

0: 반드시 이 지방 문화유산으로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편 수진 스님은 전수 제자들과 내년 상반기 중 불복장 작법 및 점안 의식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2: BTN 불교TV 투게더 진행자 법장 스님이 2016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저서 사인회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법장 스님은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저서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망경 보살계의 흐름은 대승불교 보살계의 근간인 법망경을 중심으로 주요 주석서를 비교해 보살계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전승됐는지를 살펴본 책입니다. 사인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법장 스님의 사인을 받으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년고찰 양주 오봉산 석굴암이 서울포교원 임시개원을 기념해 첫 수구성취다라니 독경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큰 원력으로 여는 서울 첫 법석을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수구성취 다라니를 독송하며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가정의 평안과 건강, 사업과 학업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주지 도일 스님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과 석굴암 비로자나 부처님, 여러 보살님의 자비심은 절대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기도 인연을 통해 각자의 삶에 무한한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석굴암은 이번 첫 법회를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서울 포교원에서 수구성취다라니 독경 법회를 이어가며 2027년 2월 말 서울 포교원을 정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

0: 17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병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짧고 강렬한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술작가 양경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칙칙한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1: 아니, 제가 한 10년 만에 여기 다시 방문했는데
0: 10년 네. 만에 오신 겁니까?
1: 전혀 칙칙하지 않고 너무 예. 힙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예. 아니, 저 미술 작가님이라고 해서 그런지 빠쉬형이
1: 힘 좀 줬습니다. 예.
0: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왕 양치기라는 필명으로 여러 가지 그림 활동하고 있는 양경수 작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10년 전에도 가피에 나오셨다고요?
1: 네, 정확히 11년 전이고요. 예. 그때도 제가 불교미술, 불교현대미술을 하고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가피하고 인연이 깊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평소에 오가피차 많이 드시죠?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힙한 패션을 갖춘 강렬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함께 소통과 공감을 하는 미술 작가, 양경수 작가님의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 미술로부터의 가출. 아우, 또 출가도 아니고 가출을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에 아버지께서 저 단청, 또 단청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불교 미술 작가이기도 하시고 집안이 불교 미술과 인연이 깊은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 그런 어떤 인연이 있겠네요. 예. 그러면 불교 미술로부터의

0: 가출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릴 때 이제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도 단청 기술자 면허를 따시고 불화 생활을 그리셨어요.
0: 야, 대단하시네요.
1: 네, 집이 온통 그런 안료와 붓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0: 않았어요. 꼭
1: 오.
0: 방학 때나 주말에 데리고 가셔서 또 산에 있잖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높은 발판에 올라가서 막
1: 그거
0: 뭘
1: 칠하고
0: 칠하고,
1: 있고,
0: 네.
1: 예.
0: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물론 자연스럽게 접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진 않았다. 오히려 괴로웠다. 그래서,
1: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0: 맞아요.
1: 산 속에서 막 색칠
0: 맞습니다.
1: 시키니까.
0: 또그 알료가 또, 이렇게 뭐,
1: 독하죠?
0: 너무 독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 20살 때
1: 예.
0: 2만 원을 들고 가출을 한 게,
1: 얼마요?
0: 2만 원을 들고
1: 2만 원이요?
0: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가출 상태여서, 사실 출가라고 해도 되지만 뭐
1: 예.
0: 공식적으로는 가출이 맞죠.
1: 가출, 예.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색칠하면서
0: 네네.
1: 재미없다고 하셨으면서
0: 네.
1: 어떻게 또 서양
0: 아,
1: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신 거예요?
0: 그러게요. 피는 못 속인다고.
1: 예.
0: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단청을 하셨지만 외가 쪽에서 이모는 애니메이터였고 삼촌들도 다 아버지 밑에서 이제 단청을 배우고 그래서 큰애 삼촌은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피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1: 그림 자체를 좋아하셨군요.
0: 네.
1: 유전자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단청을 그렇게 현장에서 안 배우고 정말 불화나 단청 이런 걸 그림으로 배웠다면 제가 아마 이렇게 반감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약간 강압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림을 너무 좋아했고, 서양화가가 되고 싶었고, 막 반고흐나 클림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겠노라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양화가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좀 뭐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1: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0: 맞습니다.
1: 예. 가출을 하신 분이 어떻게 불교 미술로 복귀를 하시게 된 겁니까?
0: 아, 이게 뭐, 어쨌든 가출을 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1: 아, 돈이 없어서.
0: 당장 돈이 없으니까.
1: 그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 쪽에서 이런 클럽 알바도 하고, 막 노점상에서 피어싱 장사도 하고, 뭐 벽화도 다니고 하다가, 제대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좀, 이런 전전긍긍을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1: 아,
0: 연락이
1: 이렇게 집안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0: 없어요. 아,
1: 되는
0: 뭐,
1: 겁니까?
0: 이제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어떻게 연락이 어머니, 친어머니랑 닿아서, 그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삼촌도 계셨고,
1: 삼촌도
0: 네,
1: 계셨고.
0: 큰애 삼촌이 스님이셨었어요. 출가를
1: 그렇군요.
0: 하셔서 스님 생활을 하시다가 환속을 하시고 이제 불화 작가를 하고 계셨고 제 이런 사정들을 듣더니 그러면 너 다른 데서 알바하지 말고 내 작업실 와서 나를 도우면서 배우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석채를 다루는 법, 뭐 붓을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서양화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 것들 배우면서 사실 즐거움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고 징그징그하고 스님들도 제 어릴 때 스님들은 아버지한테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그런 게 아닌 불교라는 것들을 삼촌 통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가 가더라고요.
1: 야, 비로소.
0: 네네. 그리고 삼촌은 뭐 강압적인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셨고, 너무 삶을 되게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살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교가 뭐길래? 삼촌은 심지어 스님이셨었는데.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 불교의 어떤 종교적인 측면 말고 진짜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생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보니, 이건 거의 뭐, 나랑 비슷하게 가출도 하셨고,
1: 가출. 방황도 하시고.
0: 맞아요. 이 어릴 때, 물론 저도 막그 절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접했지만, 그때 접했을 때랑 또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제대 후에 혼자 살면서, 접한 그 이야기.

0: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 예. 어,
0: 뭐 동일 씨도 되면서
1: 예.
0: 아 진짜 뭔가 소위 힙스터의 삶을 사셨구나 그분은. 그 다 가졌다가 예. 모든 걸 다 버리고
1: 예.
0: 그러면서 다시 불교에 이제 심취하게 됐고
1: 불교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렇게 시작이 됐죠.
1: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0: 그때가 24살, 2006년, 7년 그때였어요.
1: 예.
0: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1: 예.
0: 어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불에 빠졌다.
1: 아, 네. 교가 아니라 부처님 자체에 빠졌다.
0: 네, 그때는 예. 그렇게 지금까지도 뭐 약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예, 아 어쨌거나 부처님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가 불연이 깊으시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근이 있으시고 네. 이 어렸을 때 불교 혹은 뭐 단청이라든가 네. 불교 미술이 징글징글했는데
0: 네.
1: 그래도 그림은 좋아가지고 서양화를 공부하시다가
0: 네.
1: 그러다가 좀 방황하고 네. 다시 불교 미술 작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근데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 작품을 함께 볼 테지만
0: 네네.
1: 파격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불교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또 어떻게 그렇게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서 전통적인 불교 미술이 아니라 파격적인 강렬한 그런 불교 미술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0: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보는 이야기들은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그 2600년 전 얘기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 부처님이 했던 말씀들과 행동들이 과연 안 힙했을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 센세이션하고 모두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과 이야기들이었잖아요.
1: 2600년 전에 부처님을
0: 네.
1: 지금 학자들은
0: 네네.
1: 그 당시에 부처님은 혁명가였다.
0: 그럼요.
1: 이렇게 표현도
0: 맞습니다.
1: 하죠.
0: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GD 같은 사람이지 않았어요. 모두를 이렇게 정말 셀럽이자
1: 예.
0: 아이돌이자
1: 예.
0: 그거를 한 10여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을 공부 아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생겨났을 때도 전통이었을까? 그때 엄청 새롭고 힙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지금의 전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꼭 이 단청과 불교 미술을 놓고가 아닌 모든 미술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미술사에 살아남은 것들은 그 시대에 최고로 힙했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고려 불화 단청들도 지금 이어와서 전통이 된 것들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리는 게 2000년 뒤에는 전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 정말 20대 초반에 발칙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이라면 부처님의 지금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 팔상도를 현대에 맞게 좀 만들어보자.
1: 팔상도.
0: 네.
1: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의 그림으로 만든
0: 맞습니다.
1: 팔상도를 현대적으로.
0: 네.
1: 예.
0: 그래서 그린 그림들이 그 2014년도에
1: 예.
0: 불교 박람회에 나오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1: 아, 그때
0: 네.
1: 많은 관심을 받게 됐네요.
0: 네,
1: 파격감을. 최근에
0: 네네.
1: 출근해서 극락까지라는
0: 네네.
1: 전시회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아,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가 어쨌든 그런 불교 그림들로 처음 작가로 데뷔하고 14년, 15년, 16년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불교 네, 전시
1: 저 뒤에
0: 네.
1: 나오네요.
0: 네.
1: 제가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네.
1: 네.
0: 제가 불교 미술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1: 네.
0: 어느 순간 불교 미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그 뭐 대원상이라는 상도 저 10대 제자 그림으로 받기도 하고
1: 야, 대원상도 받으셨어요?
0: 야. 그리고 제 팔상도 그림으로 네덜란드 국립박물관 이런 데 초청돼서 전시도 열게 되고 그러면서 물론 너무 내가 불교 미술 작가로 불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네. 되게 B급 코드도 좋아하고 소위 병맛 같은.
1: 저도 병맛

0: 네. 그런 거를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캐릭터 제 안에 부캐를 만들어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웹툰을 네.
0: 한컷 만화 직장인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조금은 B급 코드의 웹툰을 그렸는데 그게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한 10년간은 그 작가로 활동을 예. 계속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불교에 돌아오게 된 계기 역시 불교가 사실 전 예전부터 되게 불교는 힙하다 하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게 약간 먹힌
1: 젊은 청년들이 네. 힙불교, 힙한 불교 해가지고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0: 네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박람회를 꾸준히 갔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여기 왜 이렇게 마치 홍대나 성수동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또 불교 미술이나 불교 작업들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불교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 두 개로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예. 내 그 직장인 그림과 불교 그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보니 제가 그린, 제가 작업한 걸로 결국 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 자체를 뭐 굳이 억지로 묶기보단 출근부터 극락까지라고 해놓고 직장인 예. 처방전과 극락전 두 가지 컨셉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차피 내가 다 그린 거니까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해서 예. 이런 전시를 올 초에 울산 이야. 여기도 이 백양사라는 절에 맞은편에 있는 백양사에서 만든 현대미술관입니다.
1: 울산 네네. 언양의 백양사 네. 예, 말씀하신 네. 거죠?
0: 굉장히 좋은 공간 현대미술관에 초대를 받아서 예. 한 달간 전시를 했죠.
1: 예, 이때 화제를 많이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예. 근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구경하셨으면 했는데 예. 위치가 좀 예. 이렇게 외진돼 있어서 많이 예. 오시진 못했지만 예. 그래도 뭐 많이 좋아하셔갖고
1: 네. 나중에 서울에서 또 하셔야죠.
0: 뭐 열어주십시오. 어디든 초대해 주시면 그림 드리려고. 예.
1: 저도 그때는 꼭 가보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스님들 데리고. 예. 네. 그 힙한 불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힙한 불교 무엇일까요?
0: 제가 진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불교는 안 힙했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불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가 과연 이렇게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아니었던 적이 있나? 그리고 그 정말 우리 시타르타 부처님이 예. 하신 그런 말씀들이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무릎을 탁 치게 안 하는 그렇죠. 말들이 있나?
1: 감동을 주죠.
0: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고 오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건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예.
0: 특히나 지금 여기 배경에서도 2026년 이렇게 화려한 예. AI가 창궐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불교, 예. 이 공과 업, 이 채움과 비움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한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힙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상이자 예.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저는 뭐 힙불교 요즘 이제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힙불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지만 불교는 힙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1: 항상 힙했다.
0: 맞습니다.
1: 이야 말씀이 힙하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네. 불교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 무엇일까요?
0: 어쨌든 이 그동안 쌓여있는 그동안 변하지 않는 깊은 철학과 정말 단단하게 다져진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재구성 소위 새로운 창작을 할 때 그런 중심이 없이 어떤 표면만 너무 소위 그런 재미 요소만 만들려고 하면은 자칫 작가로서도 위험하지만 예.

0: 이것을 그냥 활용만 하고 이렇게 버리려는 그런 식으로 보여져선 안 된다라는 게 가장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게,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창작은 하되 뭐 선을 넘지는 않는다,
0: 맞습니다.
1: 훼손하지는 않는다. 멋있습니다, 작가님.
0: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팝업도 해보고 다른 되게 많은 뭐 회사나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박람회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따지면 과연 불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불교를 제하고도 어떤 동일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교를 입혔기 때문에 잘 팔리고 불교를 그냥 갖다가만 썼기 때문에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힙해지고 이런 것은 좀 내가 경계해야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도 뭐 제가 영상 작업이나 음악 작업이나 이런 티셔츠도 제가 만든
1: 오,
0: 이미지인데
1: 멋있습니다.
0: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물음 같은 걸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판매를 하거나 무슨 굿즈를 만드는 사업자라기보다는 작가이니까
1: 작가니까.
0: 그런 생각들이 기반이 안 되면 작업을 할수 없는 것
1: 이야, 멋있는 작가
0: 네.
1: 정신입니다. 예. 나눌 대화가 많아서요.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고. 뭔가 이게 가슴을 좀, 뭔가 가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뭐 대충 느낌은 오지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0: 아유, 근데 너무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멋있게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사실, 먹고 사는 고라는 게, 뭐, 먹고 사는 건다 힘들고, 다 괴롭고, 불교에서 뭐 삶이 고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너무 저는 엄청난 불교의 가르침보다도, 지금의 삶과 가장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그게 정말로 피지컬적으로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결국 인생 전반을 보면 무언가를 참아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깨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의 삶도 저 고였지만 뭐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결국 제 그림이나 크게는 모든 지구가 먹고 사는 고 아닐까.
1: 먹고 사는 거. 이번에 최근에 전시한 제목이 출근해서 극락까지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먹고 살려고
0: 맞아요.
1: 예. 이거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살려면 먹어야 되고
0: 맞아요.
1: 먹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0: 결국은
1: 예.
0: 모든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 결국 인생은 먹고 사는 거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고 괴롭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출근도 고고고 출근하러 가야
0: 맞습니다.
1: 되고.
0: 좋네요.
1: 예, 괜찮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고 작가님의 정신이 스며들어져 있는 우리 작품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작품 한번 볼까요?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0: 뭐 제가 어릴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 이런 말장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들이고요. 첫
1: 오.
0: 번째 그림은 이제 출근이 우울한 이유는 추울근이어서고.
1: 저 아가씨 몇 개, 조증인가요?
0: 퇴근이 신나는 이유는 해근이다. 되게 말장난 같지만
1: 네,
0: 사실
1: 재밌어요.
0: 모두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고요. 그
1: 예.
0: 가운데 그림은 이제 약간,
1: 부장님인가요?
0: 약간 불교의 그런 단어들을 비틀어서 전생에 업이 많아 업무가 업이 됐구나. 이런.
1: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0: 그리고 이제 무슨 사, 무슨 스님처럼 과로사, 오피 스님. 이렇게
1: 아, 간호사 오피스님.
0: 업무 수행 중이다.
1: 아,
0: 그리고
1: 재밌다.
0: 마지막 거는 이제 상사병이 걸렸는데 사랑에 빠진 건가요?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주는 병이다.
1: 아, 상사병. 아, 이거 말장난 재밌네요. 저 이런 거 되게
0: 이런
1: 좋아요.
0: 언어 유희로 제가
1: 저 상사병입니다. 네.

0: 예? 직장 상사 때문에 재밌다.
1: 네, 주 작품들입니다. 웹툰에. 예.
0: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뭐 아이디어라든가 네네. 뭐 어디서 얻으세요?
1: 사실 주변에 제가 뭐 어릴 때는 저도 미대이고 뭐 주변에 다 직장인이라기보단 뭐 예술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30대가 되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막 레게 머리에 뭐 자유를 외치던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 영업사원이 돼서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사실 한 10년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업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저도 40대가 넘어가고 그 친구들도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 내에서도 조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런 소위 갑질이나 어떤 그런 애환보다는 건강에 더 뭐 회사의 어떤 애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뭐 당장 건강 머리가 빠지는 일 뭐 네. 아니면
0: 당뇨
1: 아니면 이제 가족들의 뭐 네. 사춘기 아들 딸의 네. 애환 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제가 소위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까는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이제 저도 그 나이대가 되고 제 친구들 역시 그 나이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게 갑이 아니었구나. 을 오브 더 을이었구나, 이들도.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갑질보단 어떤 MZ와의 소통. 그리고 위아래 낀 세대, 이런 것들에.
0: 위아래로 막 치인다면서요? 네.
1: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걸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맞습니다. 승화시키느냐.
1: 맞습니다. 이 고를 어떻게 재밌게.
0: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네네. 좀 관객들이 네네. 나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사실 초반에 제가 이 2015년에 이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는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무게를 갖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기분보단 제가 한 컷 만화이기도 하고 정말 넘겨보면서 피식 웃고 그냥 정말 미소를 띄고 왜 하루 중에 진짜 웃는 시간이 몇 초나 될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않죠. 네.
1: 그래서 그런 정도면 됐다, 내 역할은. 그것도 엄청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 그림 뭐 불교 미술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웹툰이 됐던 정말 힘 빼고 그냥 웃고 즐기고 정말 기억이 안 남아도 되니까 예. 그 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냥 즐겨줬으면 좋겠다.
1: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작가님 이런 병맛 웹툰 네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실제 연재도 뭐 했었고요.
0: 네. 재밌어요 진짜.
1: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SNS에서 제 그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가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코미디언들도 많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 극장의 본부장도 제 친한 동생이어서 제가 자주 보다 보면 이게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퓨어한 스탠드 코미디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감동도 시키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뭔가 콜라보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TN 보고 계시죠?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 먹고 사는 고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작품도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 제 SNS에도

0: 네, 가장 먼저 써놓은 게 사는 게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두 다 각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 되게 비슷하잖아요. 24시간 똑같고 우리가 뭐밥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비슷해서 제 그림에도 그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 그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한 컷이 있지만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남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림 한 컷이 있는데
1: 멋있다.
0: 그게 인생의 고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허무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참 비슷하니까 서로 힘내서 살자. 뭐
1: 네.
0: 그런 제 그림의 모든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1: 먹고 사는 고라고 두 번째 키워드를
0: 네.
1: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듣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0: 맞습니다.
1: 이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초성 퀴즈, 피읖, 시읖, 무탈하게. 제가 저게 뭔가 했는데, 제가 딱든 생각이,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엄청
0: 아,
1: 웃었어요. 오늘
0: 네.
1: 별로 웃을 일이 없었는데,
0: 네네.
1: 너무 즐겁게 웃었는데, 폭소가
0: 아,
1: 나왔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폭소, 뭐 한바탕
0: 아,
1: 크게 웃자,
0: 네.
1: 무탈하게, 라는 생각에 딱 들었는데,
0: 네.
1: 사실 답을 알겠어요. 피식 아니에요?
0: 아, 맞습니다. 아, 근데
1: 근데,
0: 폭소도 맞네요.
1: 예. 오늘
0: 폭소는
1: 제가
0: 생각도
1: 너무
0: 못 했는데.
1: 재밌게
0: 아,
1: 웃어가지고,
0: 네.
1: 피식, 무탈하게, 답 맞췄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대충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인생 키워드 세 번째,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최근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출근부터 극락까지. 그럼 작가님에게 극락은 무엇이냐? 작가님에게 극락은 어떤 의미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몇번 그런 질문을 받았고, 예전에는 극락, 정말 극도로 즐거운 건 어떤 것인가? 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클럽을 가고, 사람들과 놀고. 근데 요즘은 정말 아프지 않게
1: 아프지 않게.
0: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가늘고 길게 오래 하는 게 이게 극락이겠구나. 막 엄청난 돈을 막 많이 벌지 않아도 정말 무탈하게 내가 하는 거를 오래 하고 그 안에서 작은 웃음들, 피식피식 웃는 그런 작은, 정말 작은 웃음들을 많이 갖고 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무탈하게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프지 않고 오래 하면서 작은 웃음들을 끊임없이 많이 갖고 가는 것. 그것이 40대 초반이 된 지금의 저의 어떤 목표인 것 같아요.
1: 인생의 정점을 찍어보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평범함 속에 있었다. 예,
0: 맞습니다.
1: 뭐 크게 안 아프고, 뭐큰 우환 없고, 그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웃을 수 있고, 아, 이게 행복이더라.
0: 맞아요.
1: 작가님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0: 지금 저 자신도, 저도 보면 여기 제가 오늘 이걸 쓰고 나온 이유도 백반증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어요.
1: 잘못
0: 원인은 뭐를,
1: 느끼겠는데,
0: 네. 근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원인이 없다. 근데 결국 기승전 스트레스 때문이다.
1: 스트레스.
0: 그래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고.
1: 먹고 사는
0: 그럼요.
1: 거라고.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체 내에서도 건강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1: 건강이
0: 맞아요.
1: 최고죠.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탈한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거다.
1: 저도 막 책을 굉장히
0: 네네.
1: 좋아하고, 뭐, 나름대로 뭐 공부한다고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점점 책 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공부도 못 하고, 이렇게 강의도 못 하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 선배님들한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인생을 살아본 선배님들이잖아요.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딱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0: 이제 건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시도래요. 그
1: 맞습니다.
0: 말이 정답인데 이제 건강 챙길 때가 됐다 이런
1: 네.
0: 얘기를 들었습니다.
1: 가까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봐야 보이고, 요즘.
0: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해맑게
1: 네.
0: 이렇게 재미난 수많은 이런 좋으신 이런 이야기나 작품이나 계속 들려주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1: 아,
0: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작가님 입장에서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현대인들이 많아요. 남하고 막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말 스스로 막 인생 참 살기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한테 우리 작가님이 또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1: 조언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0: 나도 힘들어.
1: 그림으로 잘 되면서 10년 전에 맨날 500에 30 반지하 같은 데 살다가 10년
0: 오.
1: 전에 처음으로 영등포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와, 나도 이제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10년을 잘 살았는데 그 집이 오르지 않아서 제가 그때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2층짜리 오피스텔을 샀었고
0: 2층짜리, 2층짜리를요?
1: 예,
0: 야, 많이 버셨나 봐요,
1: 이제 그냥 반지하에서만 살았으니까 꼭대기를 가고
0: 그때. 예. 야,
1: 싶어서
0: 좋다.
1: 근데 그
0: 예.
1: 부동산이 10년간 오르지 않아서
0: 오.
1: 최근에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0: 예.
1: 그러면서 제가 한두 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0: 오.
1: 저도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하지만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도 생기고
0: 아이고.
1: 불면증도 생기고
0: 아.
1: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평안한 데로 이사를 잘 갔고
0: 예.
1: 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면서 좀 안정되게 살고 있지만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0: 아, 그
1: 이사를
0: 안정된
1: 네.
0: 삶이야. 그래서 그 피부병 걸리셨나 보다. 그때
1: 네,
0: 스트레스
1: 이것도 뭐더
0: 썼어.
1: 심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라고 뭐 별반 뾰족한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뭐 평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내가 뭐 뾰족한
0: 맞상
1: 수도 없 네.
0: 닥치면 예.
1: 내가 아무리 사이다 작가 뭐 그래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지내나요?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또 결국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스님께도 엄청 그런 질문을 많이
0: 아, 별로 해줄 말이
1: 했거든요.
0: 없어요,
1: 네,
0: 솔직히.
1: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요즘 불교가 각광받는 이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각계 전투야. 알아서 잘해야 돼. 알아서 잘해야
0: 각계전투.
1: 돼. 결국은 누가 네 인생 살아주지 않아. 알아서.
0: 알아서
1: 네,
0: 버텨라.
1: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림이라도 한장더 그리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기력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 자기 루틴을 만들고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나게끔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뭐 이번에도 깨달았고 늘 하고 살아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루틴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영위해 나가는 것 또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합니다.
0: 듣기에 작가님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도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1: 당연히 뭐 아마 여기 지금 여기 불켜져 있는 모두가 느끼겠지만 저는 입금이 가장 네 저는
0: 입금. 예.
1: 가장
0: 너무 솔직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1: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0: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예술가가 어디 돈을 밝혀 뭐
0: 예.
1: 돈 얘기를 왜해
0: 있어요. 작품을
1: 그럼요.
0: 만들죠.
1: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밝힌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이런 수명을 깎아내면서 저는 제 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받는 가장 기초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아, 솔직히.

0: 선택해서 좋습니다. 네네.
1: 그래서 예. 뭐 아, 난 돈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술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느 순간부터 겸상도 안 하게 됐어요.
2: 이야.
1: 가식이구나. 그렇다고 돈을 밝히고 난 무조건 이 그림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해도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2: 예.
1: 정말 진정성 있게 내 무언가를 해야 예. 돈이 벌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입금은 예. 저한테는 너무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예. 가장 힘이 나게 하는 원동력인 거죠.
2: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네. 재가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진짜. 좋은 곳에 많이 써라.
1: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네. 돈 많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1: 그러게요. 네.
2: 이제 인생 키워드 마지막 네. 이 세 번째 마무리 말씀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릴 때는 되게 큰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단 하루하루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어떻게 좀 잘 살아나갈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무탈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2: 예.
1: 그래서 제가 작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면 눈뜨작이라고 하거든요. 눈 뜨면 작업한다.
2: 예.
1: 그런 루틴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더 건강도 챙기고
2: 예.
1: 뭐 꼭 몸이 아니라 정신 건강도 챙기는
2: 그렇죠.
1: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요.
2: 예.
1: 제가 뭐 막 앞으로 이런 대작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평생 없을 것 같고 제가 꾸준히 뭐 지금도 예. 오늘도 작업하다가 예. 왔고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의 한 부분 정말 한 초, 1초, 2초 정말 작은 피식을 제가 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무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아 정말 오늘 재밌고 흥겨운 말씀 고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작가님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인데요.
1: 네.
2: 양경수 작가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가피란 셀프다.
2: 셀프.
1: 네. 예. 결국 뭐 제가 수행은 셀프라는 얘기를 예. 10여 년 전부터 늘 표어처럼 만들고 다니지만
2: 예.
1: 결국 그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이 그래,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것도 진짜 각자 알아서 잘해야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맨날 뭐 좋은 일도 안 하고 심지어 막 악한 행동을 하는데 부처님한테 늘 빈다고 해서 가피가 오진 않잖아요.
2: 그럼요. 네.
1: 예. 결국은 각자 알아서 잘해야 가피가 온다.
2: 야, 네. 그걸 저희 불교에서는 네. 그걸 조금 더 정제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닦아야 한다. 예, 그게 셀프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뭐 이런 말이겠죠.
2: 멋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1: 네.
2: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오늘 흥과 재치가 넘치는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황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

0: 대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자, 이제 여기는 대자연이 법문하는 얘기입니다. 대자연이 온 우주

우주가 법문하고 대자연이 법문하는 그런 거예요. 나무가 법문하고 새들이 법문하고 온 자연천지가 법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사리불이여 그 나라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새들이

노래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새들이 있어 가지고 새들이 전부 노래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전부 법문이라. 법문이라. 그 법문이 뭐냐? 그 노래하는 새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리새. 사리새라는 것은 이제 그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데 그 두루미가 울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 사람의 목소리를, 사람의 흉내를 낸단 말이야.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가랑빙가라는 새가 있어. 가랑빙가. 이거는 공작새의 종류인데 아주 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라. 천상의. 이 가랑빙가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가랑빙가라 그래. 가랑빙가.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이 노래를 참 잘하고 꾀꼬리 소리처럼 잘하고 방생 갈 때마다 일심아보살하고 두 분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은 막 두 시간 세 시간 가는 길도 그냥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불러. 하도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본명을 질 때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의 이름을 가랑빙가라고 불명을. 그리고 백합, 공작, 앵무새는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조라는 새가 있는데 공명조는 뭐냐 하면은 예, 머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 머리가 세 개가 달려가지고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고 머리가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공명조를 명명조라고 하기도 하고 생생조라고도 하는데 한쪽 머리가 죽으면은 새가 두 머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명을 함께 한다 해가지고 명명조 생생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 이제 절에 가면 아마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명조라는 새들이야. 이 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노래를 지적이고 한단 말이에요. 지적이고 하는데 그 소리가 화평하고 맑은 소리라. 뭐 새가 짖더라 새가 울더라도 아주 듣기 좋은 새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새 소리는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새 소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 도량에 요 새들이 많은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크게 분류가 까마귀 떼가 있어. 까마귀. 그 다음에 까치 떼가 있어. 그 다음에 물새 떼가 있어. 물새 떼가. 그런 이제 짭새 아주 적은 새들, 짭새들이 있는데 이 짭새들은 울면은 짹짹짹짹 하는데 아주 들으면은 그냥 신경이 거슬려. 이제 새벽에 그놈들이 제일 먼저 울거든. 먼저 울다가 그 다음에 까마귀들이 이제 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쫙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느냐. 지붕 위에 용마루에 올라가서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용의 뿔에다가 딱 앉는 거야. 새들이 용의 뿔에다가 딱 앉으면은 그 다음에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까치떼하고 싸워요. 까치떼하고 싸워가지고 까치떼들이 까마귀를 쫓아내고 또 용 위에 그 뿔에 앉아. 저 법당 용마루에 가면 뿔이 있어. 용의 뿔이. 거기 앉으면 이제 자기들이 점령을 하는 거야. 이 도량을. 그런데 까치떼를 이기는 것이 뭐냐? 물까치, 물까치. 물까치는 까마귀보다도 적고 까치보다도 적은데 물까치는 태거리가 많아.

30마리가 그냥 샥 연밭을 해가지고 저 백일홍에서 벌레 다 잡아먹고 올라와서 까마귀들이, 까치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떼거리로 가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이제 물가치들이 요위 앉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시쯤 돼요. 아침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어떤 데 보면 까마귀들이 안 물러가고 딱 앉아있거든. 그날이 되면 49제가 들어와. 까마귀들이 끝까지 버티면 49제가 들어와. 안 그러면 연가 천도가 들어오든지. 희한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여기 확 날아다니면서 도량에 뭐 몇십만 원씩 때를 쥐어서 날아다. 그리고 또 연밭에는 백로가 날라오고, 백로가 날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의 새들은 그 새가 우는 소리가 아주,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힐링이 돼. 새 소리가 또 정신을 맑게 해줘.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오건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부를 쓰라는 거예요. 그냥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우는데 가 들어보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법문을. 대자연이 법문을 쓰란단 말이에요. 오건인 것은 뭐냐. 신건, 정진건, 염건, 정건, 해건 해서 신건.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하는 것이 오건, 오력 해가지고 이것을 설하는데 가장 첫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그랬어. 믿을 신자, 뿌리건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철저하면은 지혜를 얻게 된, 정진을 얻게 된다. 정진건. 그 다음에 염건. 생각을 놓으면 안 돼. 염염이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개정해야 할 때 정건. 해건.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이것은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도에 나아가는데 분별작용을 없애기 때문에 뿌리건자를 써요. 뿌리건자. 그다음 뿌리건자 다음에 이제 역자를 오력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 에너지. 믿음의 뿌리가 철저하게 되면은 거기에 큰 에너지가 붙는 거, 힘이 붙는 거라. 힘이. 그래서 오력이라 그래요. 오력. 그리고 칠보리분, 팔정도. 이런 것을 이제 설하는, 새들이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이것을 삼년임이라 그러는데 염불, 염법, 염성을 생각한다. 이 새소리가 그냥 새소리가 아니라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법문을 설하고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선민들을 찬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저녁을 먹고 가끔 청계산 위에 산책을 하는데 올라가 보면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또 산들 바람이 불고 또 매미가 울고 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미가 우는 소리도 기쁘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기쁘고 훈담. 그런데 거기에 등산 오는 사람들, 산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하냐, 이어폰 끼고
몇 번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 유튜브 보고 올라와요. 유튜브 보면서 길 걸으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나이 70, 80 된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산을 올라오면서 다 물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냐면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그 성관이 청문회 하는 소리 그런만 듣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소리 그런만 듣고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래 올라오는 거야. 저 사람 산에 왜 올라올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거 듣지. 그 길 걸어가면서도 계속 유튜브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도 여 주차하면서도 뒤에 주차하면서 뒤에 연밭이 있는 걸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하나 눈을 돌려서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 야, 우리 극락전 앞에 백일홍을 금년에 심어 놓으니까 극락전하고 백일홍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죠? 한 번도 스님 참잘 어울립니다 소리 하는 신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극락전은 완전히 더 살아나 버린 거야. 거기가 늘 허전했는데 백일홍 한 70년 된 백일홍을 한 그루 갖다 심었더니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이 대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저 여기 앉아서 매미 우는 소리를 다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냔 말이야. 여러분 아파트에서 들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소리들은 염불, 염법, 염성을 항상 찬탄하는 소리다. 그래서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제업의 과보로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드는 이 법당 안에 보세요. 용이 몇 마리야, 용이 지금. 용이 9마리가 있어. 용이 9마리. 새들이 지금 날고, 이 새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새들의 모습을 해서,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극락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축생인 새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내는 거예요.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여, 그 국토에는 사막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어찌 사막도가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여 화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연으로.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축생이 없다는데, 새들은 축생이거든.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새들이 있느냐. 그래 이제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야. 업으로. 그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부처님께서 아바타로 만든 거야, 아바타로. 아바타로 새들을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 로봇 새들이에요? 로봇. AI 새들이야, AI 새들. 이미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에 AI가 있다고 그랬어. 예, 이거.

그래서 그 새들이 그냥 다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을 해서 부처님께서 조작해서 너는 염불, 염법, 염성하고 오건, 오력, 팔정도를 행하, 팔정도를 쓰래라 하고 테이프를 다 해놓으니까 계속 쓰라는 거야. 요즘 말이죠. 챗GPT가 재민이나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옛날에는 불교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제 불교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 챗GPT한테 딱 물어보면 돼. 야, 정토사 보광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물어보면 거기에서 그냥 내 이력이 쫙 나와버려요. 내 이력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했고 내 이력이 거기에 전부 쭉 나와버려.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챗GPT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내 법문하는 것도 다 나와요. 왜 그랬대느냐? 내가 유튜브를 한다. 모든 것을 디지털을 해놓으니까 챗GPT는 디지털을 AI가 디지털한 것은 전부 다 읽는단 말이야.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 아 이거 보광 선생님 했구나 하고 질문하면 그냥 전부 다 내보내. 불교 사전 찾을 필요도 없어. 나도 잊어버린 내 이력에서 쓰다가 이력서 쓰다가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그럼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정도라.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어. 홍락세계는 뭐냐? 새들이 있는데 그것은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다. 화연이라는 것이 뭐냐? 아바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중국 장가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바타 1, 2, 3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바타라는 것이 화연보살이에요. 화연보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역할을 해주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은 뭐냐? 전부 AI 세대. AI 세. 로봇 세. 이것이 지금 이 로봇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어? 이 정토사 법당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청소하려면 사람 하나 법당 보살 따로 둬야 되거든. 따로 둘 필요 없이 LG에서 나오는 저 청소기 저기 있네. 저기 지금 밥 먹고 있어. 저기 있어. 밤 12시 밤 되면은 지 혼자 나와서 그냥 온 사방이 청소하고 댕기는 거라. 옛날에 중국 거 썼는데 중국 거는 전부 또 정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안 쓰고 지금 LG 거를 넣었는데 밤새도록 다니면서 하고 자부동이 있으면 자부동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고 배가 고프면 저 가서 딱 밥 먹으러 그냥 충전시키러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이제 설거지 하는 것까지도 다 해줄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부처님은 화연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 이 구절만 해도 세상이 지금 놀랄 일이라. 그래서 지난 4월 초파일 날은 종단에서 제등행렬을 하는데 로봇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스님들이 또 맨 앞장서서 앞장은 제일 큰 스님들이 앞장서는데 그놈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가사장선 딱 쏘하고 다니면서 합장하고 스님들은 오래 합장하려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그냥 합장하고 가면서 초팔 재등행이라는 거 보셨죠? 연등회 할 때.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로봇 목사님, 신부님이 세례 줄 수가 없어. 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리에 보리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바람이 불면은 나무와 나뭇잎이 부딪히고 나무와 나무 줄기가 부딪히고 그 하는 소리가 잎과 잎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왜? 잎이 건무로 되어 있든지 은으로 되어 있든지 수정으로 되어 있든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얇은 건무로 된 나뭇잎과 수정으로 된 나뭇잎이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상상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 그런 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나하고 얘기 안 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종교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감명하고, 자그마한 일도 가피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미풍이 불면은 그 소리가,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지만도, 그 나뭇잎이 검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수정으로 됐고, 이런 소리가 서로 부딪히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나는데 그 소리는 백천 가지 악기로 합주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예요. 개성산색이라고 도를 공부하다가 깨치지를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개울가에 내려가서 가만 앉아있어 있으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하는 데서 돌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성산색이라 그래요. 개울물과 개울에서 흐르는 소리와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이더라. 양반이 이제 하루는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조가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돌을 물었는데 그 스님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졸음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졸리는 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새집처럼